0: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랭카의 프리 띄워드렸습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런 얘기는 뭐 네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성립하는 말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좀 허약해졌다 싶을 때도 처방법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무작정 어디론가 좀 떠났으면 좋겠어. 눈물 쏙 빠지게 슬픈 영화 한 편 보고 싶어. 이런 생각 든다면요. 이게 바로 기분을 좀 바꾸고 싶다는 그런 일종의 사인이겠죠. 네. 자, 몸과 마음을 돌보기 좋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아침. 잘 시작하셨나 모르겠네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죠.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시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이윤의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1: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2: 이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1: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톤업 패드.
5: 안녕하세요,
6: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5: 완전 좋아요
6: 연두링.
5: 잘 부탁드립니다.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르노.
1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워라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2: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빌리 조엘의 My Life 그리고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All Right 듣고 오셨습니다. 콩고님 게시판에서 자주 뵙던 분이 안 보이면 너무 궁금합니다. 그죠? 말 나온 김에 사람 찾는 광고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그리운 아기새를 찾습니다. 언제나 공감으로 모든 아기새들을 품어주시던 분이셨죠. 어디에 계시던 건강하고 잘 무탈하게 계시길 바래요.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잘 있다는 인사 한마디 듣고 싶어요. 퍼플님 듣고 계시나요? 오 퍼플님 오? 오 그러니까 퍼플님 그러게요. 퍼플님 잘 계시죠? 게시판 이거를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게시판 이용이 요즘 따라 좀 많이 뜸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건강하게 계시는지 네 다른 아기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찾고 있습니다. 소식 좀 알려주시죠. 뱃살이 뚠뚠님 귀는 8시 59분에 출근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하느라 바빠서 손가락은 지각했네요. 아이 뭐 괜찮습니다. 어디서나 틀어놓고 듣고 계신다 라는 것만으로도 네, 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주말 아침을 이렇게들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좋은 음악도 띄워드릴 테니까 예, 쭉 한번 달려보죠. The Cranberries의 Dream 그리고 U2의 Beautiful Day 듣고 옵니다.

CBS 라디오 그대 창가야 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라 존스의 뉴욕시리 띄워졌고요. 예효 예요님.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 봐요. 그동안 일하느라 애 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애가 10살. 이게 10대가 되면서 조금 수월해졌답니다. 오늘은 간만에 쉬면서 친구 만납니다. 하셨어요. 10살. 10대가 되었다. 어때요? 말 좀 잘 듣나요? 10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 건가요? 4학년? 3학년? 정도인 것 같은데. 옛날에 생각해보면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학교 갔다 집에 와서 그냥 말없이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고 그러고 앉아갖고 뭐 TV 보거나 뭐 숙제하거나 네 아니면은 요 앞에 놀이터에 나가갖고 그죠 친구들이랑 흙파 먹거나 예 술래잡기 하다가 해지면 투덜투덜 집에 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10대들은 어떻게 노나 모르겠네요. 너무 옛날 얘기다. 사랑하고파님. 집에는 우울증 때문에 제게는 말도 썩지 않는 딸이 있고 병원에 계신 친정엄마 간호하느라 가을이 온 줄도 모르고 살았네요. 인지저하로 평소 같지 않은 엄마를 지켜보는 게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알디 덕분에 버텨내고 있습니다. 제게 힘 좀 주세요 하셨어요. 우리가 왜 행복 전도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따뜻한 기운, 행복한 기운, 파지티브한 기운들도 이렇게 전이가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어둡고 좀 슬프고 그죠? 네기티브한 기운도 전이가 되거든요. 이게 가족 안에 좀 이렇게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게 참 이게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막 억지로 끌고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또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맨날 싸울 수도 없는 일이고 그죠? 따님이 스스로 좀 지금 본 상태를 본인의 상태를 자각하고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네 저희 방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어머님은 그죠 나이가 이제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인지저하로 이제 사람들을 못 알아보시는 일들이 생기니까 진짜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이 사람 사는 게 나이 들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고령에 이제 부모님들도 집에 계시고, 이런저런, 뭐, 마음의 상처, 뭐, 육신의 상처를 얻고 살아가는 또 가족 멤버들도 또 있고. 본인이 많이 화이팅 하셔야겠습니다. 많이 힘드시더라도 기운 많이 내시고요. 네. 자주 찾아오셔서 저한테라도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은 어땠어요? 내일은 뭐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네, 여기 게시판은 뭐늘 열려 있으니까 자주 놀러 오세요.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그리고 다비치의 타임캡슐 듣고 올게요.

아몰랑님. 그대창에만 오면 왜 저는 극 F 성향으로 바뀌는 걸까요?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아기새님들도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대요. F하고 T는 동시에 존재하는데 내가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지느냐에 따라서 내 몸속에 극강의 F가 튀어나올 때가 있고 T는 좀 상대적인 거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T 성향이 나와야 되는 혹은 너무 나보다 더 F인 사람들과 있으면 상대적으로 내가 좀 T처럼 비춰지거나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여기엔 극강의 T가 있죠. 접니다. 그게 나야.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저보다는 네, F에 가깝게 본인이 느껴지거나 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 자리하고 있는 자리하고 있으니까죠. 다른 아기스님들도 아마 그럴걸요. 자, 스티비 원더의 슈퍼스티션 듣고 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고요. 퀸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0: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6: 고향 등일시.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2: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며 포착된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정 및 공유해왔으며 일본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실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실은 회의를 통해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하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고 언급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13%, 적합하지 않다는 61%로 집계됐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응답자의 22%가 적합하다, 43%가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떨어져 잘하고 있다 38%, 잘 못하고 있다 51%였습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이 대통령 지지율은 2%포인트 떨어져 갤럽 조사에서도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을 기록했고 취임 후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난해 같은 때보다 독감 의심 환자가 4배가량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어제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초 유행했던 독감과 이번 독감의 바이러스 유형이 달라 재감염 위험이 있다며 새로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8도, 습도는 75%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부분 지역 한동안 비 소식은 없는 상태인데요. 주말인 오늘과 내일은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가끔씩 구름만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내일은 제주도 산간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높은 기온으로 시작하면서 서울은 17도의 최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이 서늘한 아침과는 달리 한낮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전국의 낮 기온이 24도에서 30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강릉의 낮 기온이 26도, 서울과 청주, 대전 27도, 대구와 부산 29도, 광주의 낮 기온은 30도까지 예상됩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6: 루시드 폴의 고등어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나는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이 노래에선 고등어가 주인공입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감지도 못하는 눈으로 어물전에 누웠습니다. 어떤 가난한 가족의 저녁 밥상에 오르며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날 골라줘서 고맙다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오늘 반찬은 고등어 어떠세요? 오늘은 눈을 봐주세요.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윤이었습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스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천바원바의 텁덤핑이었습니다.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 군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광고 듣고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파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성 캠퍼스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악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버즈의 비망록, 데이식스의 꿈의 버스 듣고 오셨어요. 산꾼 시인님, 수안봉 정상에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하산길도 재치 있고 입담 있는 알렉스님과 동행하면서 쭉 가겠습니다. 알렉스님 화이팅 하셨어요. 라디오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주저리 여러분들의 문자와 사연들을 보면서 떠들어야 되다 보니까 얘기를 좀 길게 하려는 성향이 저도 좀 생긴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하면 밖에서 그냥 얘기 그냥 툭툭 하는 편이었는데 라디오 오래 하다 보니까 얘기를 좀 길게 하는 성향이 생겼어요. 요즘 친구들이 아, 너 말 좀 짧게 하라고 밖에 나와서도 DJ처럼 얘기를 하냐고. 예, 그래서 말을 좀 짧게 하는 버릇을 들여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괜찮지 않으신가요? 제가 혼자 이렇게 주저리 떠들면서 네, 친구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이 약간 운동하면서 듣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걸으면서 듣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 이렇게 산에 오를 때 뭐 요럴 때 듣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떠들어 주잖아. 조심해서 내려오시고요. 칠하나 공하나님, 지난주 지인들과 1박 2일 여행이 벌써 추억이 되었습니다. 막둥이 혜경이 덕분에 호캉스 너무 행복했다고 라디오를 통해 전합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언니들 챙기는 소녀 감성 혜경아 참 고맙다. 일찍 철들고 성공한 너 참 멋지다. 호텔로 저 호캉스 다녀오셨군요. 어디 호텔 다녀오셨나요? 요즘 호캉스로 갈 만한 곳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새로 지은 곳들부터 시작해서 어디 명소인 곳 다 가보면 앞에 맛있는 맛집들도 있고 맛있는 커피숍도 있고 뷰맛집도 있고 집에서 조금 멀다 하더라도 가는 길도 재밌고 그죠? 저는 최근에 갔었던 곳 중에는 속초, 네, 속초 바닷가 앞에 있었던 네 새로 지은 그 호텔 거기가 참 기억에 많이 남네요. 저 나중에 보니까는 그 많은 연예인들이 거기 가셔서 네 묵으시면서 아침도 드시고 조식도 드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강아지가 동반이 가능해서 네 처음이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장나라의 사랑하기 좋은 날, 서영은의 완소 그대, 동동이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립니다.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듣고 오셨고요. 희진님, 사춘기 자녀 때문에 골치 썩는 거 저희 집뿐만은 아니죠. 저희 집에는 호르몬 폭풍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려는 중2 딸이 있답니다. 엄마 말은 잔소리로 흘려듣네요. 알렉스님, 정신 번쩍 들게 한마디 해주세요. 물론 사춘기가 오면 어떤 강압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교육이나 훈육이 잘안 먹히는 타이밍이 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그죠? 대신 그 전에 좀 아이들을 잘 다져 놓으셨어야 됐는데. 네. 중2인데 벌써부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이거 조금 문제인데. 우리 따님아. 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네 인생은 말 그대로 네 인생이지 엄마 인생이 아니란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야. 낭비. 낭비 무슨 뜻인지 알지? 낭비. 우리 어떤 경우에도 낭비하는 삶은 좋지 않은 거야. 제가 얘기하면서도 느낀 건데, 참 애들이 말안 듣게 얘기하네요, 제가. 어쩌겠습니까? 예. 근데 좀 내버려 두세요. 네. 언젠간 자각하고 벌떡 일어나겠죠. 072 하나님, 갑자기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 고3은 스터디 카페에 공부하러 가시고 김밥 휘리릭 말아서 남편이랑 커피와 함께 즐기는 중. 저희의 아침은 그대찬과 함께입니다. 남편은 저 때문에 졸지에 청취자가 되었다지만 늘 환상적인 선곡해 주시는 그대찬이 너무 좋네요. 두 분이 앉아서 이렇게 아침 식사 하시면서 같이 들으시는 거예요? 좋다. 네. 아버님, 잘 듣고 계시죠? 네. 우리 따님은 오늘 주말인데도 스터디 카페 가셨나? 오. 하긴 뭐, 고3은 그럴 거 없죠. 두분 이렇게 잔잔하고 조용한, 예, 뭔가 이렇게 시한폭탄이 집 밖을 나가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성시경의 영원히 폴킴, 우리 만남이 듣고 올게요.

5279님 알디 오랜만이에요. 어제 산 가을 바지 기장 수선 맡겨놓고 카페에 앉아서 기다리는 중인데 분위기 깡패네요. 바지 기장 수선되기를 기다리는 것 치고는 너무 우아한 순간입니다. 그렇군요. 참 우리나라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살기 좋아요. 그죠? 근데 바지 기장을 맡겨놓고 카페에서 그거 끝나는 거를 커피 한잔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죠? 정말 금방 된다는 거잖아. 아니 외국에는 이런 거 맡겨놓으면 한 2, 3일, 2, 3일이 뭐예요? 막 일주일 걸리기도 하는데. 거기다가 특히 뭐 안경 맞춤 같은 거, 네, 렌즈 같은 거, 시력 이렇게 측정하고, 네, 시력 보정해주는 렌즈 같은 거 맞추는 것도 테스트하고 뭐하고 검사 후에 아 요런 거 하시면 되겠네요. 네, 앉아서 한 40분 정도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뚝딱뚝딱 만들고 아, 이 안경에다 껴주세요. 그럼 아 여기 주변 트림해갖고 사이즈 맞춰야 되니까 한 30분만 앉아 계시겠어요? 금방 맞춰주시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 우아한 분위기 즐기고 계실 텐데 예, 제가 거기다가 신남 한 방울 떨어뜨려드리겠습니다. 모던 토킹의 브라더 루이 그리고 런던 보이스의 런던 나이츠 듣고 옵니다.

낭만고양이님, 다른 방송 듣다가 1위로 이사한 저를 칭찬합니다. 들을수록 정말 매력있는 알디 방송이에요. 라고 칭찬을 해주시니,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솔직히 이제 한 4년 됐다 보니까 제 방송의 특별한 매력이라는 게 뭘까라는 궁금증이 요즘 좀 많이 생겼어요. 진짜로 특별한 게 있는 걸까? 아니면은 그냥 편안해서일까? 아니면 좀 애가 모자라 보이니까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우쭈쭈 해주시는 걸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어쨌든 이사 잘하셨어요. 예, 나가는 길 없는 거 아시죠? 자리 잡으십시오.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 옥상 달빛의 해피엔딩. 이거는 소소한 행복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요거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뵐게요. 하나 둘 셋 안녕.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0: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2: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며 포착된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정 및 공유해왔으며 일본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실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실은 회의를 통해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하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고 언급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13%, 적합하지 않다는 61%로 집계됐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응답자의 22%가 적합하다, 43%가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떨어져 잘하고 있다 38%, 잘 못하고 있다 51%였습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이 대통령 지지율은 2%포인트 떨어져 갤럽 조사에서도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을 기록했고 취임 후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난해 같은 때보다 독감 의심 환자가 4배가량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어제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초 유행했던 독감과 이번 독감의 바이러스 유형이 달라 재감염 위험이 있다며 새로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예방접종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고 생후 6개월에서 14살까지의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층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우회 송유관인 동서 파이프라인이 공격을 받아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사우디 정부는 이라크에서 출격한 드론이 송유관과 펌프장을 공격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공격 주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서 파이프라인은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약 1200km를 잇는 송유관으로 하루 최대 500만 배럴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수송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로 향하는 우회 수송로까지 공격받으면서 사우디의 원유 수출 차질과 국제 유

0: 물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9도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근로장려금 단기제도 알아?
2: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9월과 다음해 3월에 신청하는 제도야.
1: 그럼 이번 달이 신청 기간이네?
2: 맞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야. 이번 상반기분만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 신청과 5월 정기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돼.
1: 정말 편리하네. 어디서 신청하면 돼?
2: ARS 1544-9944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
1: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 근로장려금 문의 전화는 1566-3636. 이 캠페인은 국세청이 함께합니다.
3: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4: 11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유행이라니까 조금 무겁지만 들고 다녔던 가방. 이제는 무조건 가벼운 것만 찾게 되고요. 발이 좀 불편해도 예뻐 보이는 구두를 신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발 편한 신발만 신게 되더라고요. 예쁜 것보다 편한 것, 남들이 좋다는 것보다 내가 좋은 것,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소중해집니다. 옷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가볍고 편안하게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요.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 이한철의 노래입니다. 흘러간다.

이한철 흘러간다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이제는 무조건 가벼운 옷, 가벼운 가방이 좋고요. 불편한 신발에는 일단 발을 넣기 전에 마음부터가 들어가지지를 않더라고요. 가볍고 편안한 내 마음에 꼭 맞는 음악이 흐르는 시간. 그래서 더 소중한 백원경의 랄랄라.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함께해 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들 중에서 다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 음악들도 함께 할게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바이브 가을 타나바 인디고 사랑합니다. 이 곡은 버나우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당신을 웃게 할 힐링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추석 특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들의 노래방 애창곡으로 추석 연휴에 함께하려고 해요. 메뉴판 안 보고도 바로 번호 누를 수 있는 나의 18번. 그때 그 시절 그리운 누군가가 노래방에만 가면 불렀던 그 곡. 요즘 사랑하는 딸 아들이 차 만 타면 부르는 노래. 친구들 만나면 꼭 한 번씩 부르게 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노래방 말머리 달고 신청해 주시면 제가 모아 모아서 추석 연휴 기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홈페이지 게시판 찾아오셔서 말머리 노래방 달고 신청해 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듣고 계신 분들은 레인보우 게시판 2DJ 노래방 말머리 달고 신청해 주세요. 김치 선물, 화장품 선물 풍성하게 나누겠습니다. 8823번님, 아침 먹다가 친정집에 천장 물 샌다고 해서 뛰쳐나왔더니 정신이 없었네요. 우여곡절 끝에 원인 찾고 해결하고 나니 다리도 몸에도 힘이 다 풀렸습니다. 신나는 음악 듣고 싶어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 노래 리센의 Pretty Girl 신청합니다. 아이브의 Love Dive까지 이어서 듣죠.

너드 커넥션 좋은 밤 좋은 꿈. 훈화서도님께서 바람이 솔솔 가을 냄새 물씬 나는 날이네요. 덥지 않아서 이제 잠도 설치지 않아서 좋아요 하고 청하신 곡이었고요. 5447번님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가을 농사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들판에도 가을이 왔어요. 바람에도 가을이 가득 있어요. 선곡에도 가을이 가득하네요. 네, 가을이 가득한 곡으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가을과 너무 잘 어울려요 하고 선샤인 K님 광화문 연가 청하셨는데요. 이 노래 해니 다리님도 이수영의 목소리로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듣죠.

나얼의 바람기어 8049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버블라이스님, 자동차 운전하면서 듣다가 오늘은 중국 아들 집에 여행 와서 여유 있게 들으니까 정말 좋아요. 중국 청도에 와 있는데 바람이 시원합니다. 그곳에도 가을바람이 불고 있나 보네요. 예, 멀리 여행 가셔서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423번님, 초등 아들이 결국 독감 확진을 받았어요. 다행히 컨디션도 좋고 체온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서 심심해하는 아들과 마스크 쓰고 책 빌리러 도서관 가려고요. 나가려고 준비하면서 듣는 랄랄라가 더 좋은 가을 날입니다. 녹색지대 준비 없는 이별 신청해 봅니다. 아이고,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감기 걸리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빨리 회복을 하고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랄랄라 가족들 환절기에 모두 감기 조심, 건강 조심하세요. 녹색지대입니다. 준비 없는 이별.

아무것도

포근한 음악, 다정한 위로,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매일 오전 11시 5분 백원경의 랄랄라.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큐어 리커버리 토너, 모바일 음료 쿠폰을 드립니다. 정재욱 가만히 눈을 감고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9: 당연하죠.
8: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9: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11: 고향 등예시.
1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3: 마누카 꿀.
1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3: 뉴질랜드.
12: 그럼 UMF 마누카 꿀.

0: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KBS 노컷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며 포착된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으며 일본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실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실은 회의를 통해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하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고 언급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우회 송유관인 동서 파이프라인이 공격을 받아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사우디 정부는 이라크에서 출격한 드론이 송유관과 펌프장을 공격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공격 주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서 파이프라인은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약 1200km를 잇는 송유관으로 하루 최대 500만 배럴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수송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로 향하는 우회 수송로까지 공격받으면서 사우디의 원유 수출 차질과 국제 유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팔 대규모 홍수 피해 지역에 파견돼 수색 및 구조활동 임무를 벌여온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 일진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구호대원 44명이 열흘간의 구호 임무를 마치고 오늘 새벽 1시 반쯤 공군 수송기 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8명으로 구성된 우리 구호대 이진은 어제 네팔에 도착했고 앞으로 일주일간 피해 복구와 재건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같은 때보다 독감 의심 환자가 4배가량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어제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초 유행했던 독감과 이번 독감의 바이러스 유형이 달라 재감염 위험이 있다며 새로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예방접종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고 생후 6개월에서 14살까지의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층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1: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아침 저녁으론 선선하고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날. 이맘때에만 딱 어울리는 옷차림이 있죠. 맨투맨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 혹은 쉬폰 원피스에 가디건 차림. 초가을에 어울리는 이런 옷차림을 두고 일명 2학기 개강룩이라고 부른답니다.

풋풋하고 참신하면서도 가을가을한 옷차림. 20년 전에도 유행했던 패션이죠. 유행은 늘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기 마련이고 빈티지는 언제나 사랑받아왔는데요. 20년 전 추억의 소품이 멋진 패션 아이템이 되고 패션도 언젠가는 추억이 된다는 거 참 근사한 일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Family of the Year의 Hero였습니다. 올 가을 패션 트렌드는 스웨이드와 레더, 컬러는 버건디와 퍼플이 유행할 거라는데요. 패션은 늘 오래전에 유행했던 트렌드가 주기적으로 되돌아오는 느낌이 들죠? 옷장 속을 잘 살펴보면 올 가을 유행 아이템을 하나쯤은 찾을 수도 있을 텐데요. 패션을 이끄는 20대에게는 새로워서 좋고 40, 50대 중장년층에게는 청춘의 시절을 떠올리게 하니까 벨트 하나, 구두 하나를 보면서도 추억에 잠기게 하는 힘이 있죠. 아무래도 올 가을 패션은 옷장 정리에서부터 시작될 모양입니다. 20년 전 여러분들의 가을은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토요일이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
2: 대학.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르노.
2: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르노.
0: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댄 앤 쉐이, 또 저스틴 비버가 함께 노래했죠. 10,000 Hours, 또 키라 나이틀리의 Low Stars, 또 원 디렉션의 멤버였죠. 나일 호란의 This Town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9079님, 저 얼마 전에 엄청 울었습니다. 엄마의 기일이었거든요. 세상 떠나신 지가 이제는 5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요즘 이렇게 더 그리운 걸까요? 얼마나 더 그리워해야 꿈에라도 나타나실까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아무래도 계절이 바뀌고 온도가 바뀌고 바람의 결이 달라지니까 내 마음에도 내 무의식에도 이런저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또 요즘 엄마에게 의지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히피송의 작은 거라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Ben Folds 5예요. Still Fighting It.

김영표님, 브라이언 아담스의 헤븐이었고요. 6901번으로 신청하신 빌리 주엘의 비엔나, 또 맨포스5의 스틸 파이팅 이었습니다. 7062님, 아 날씨가 좋아지니까 우리 어르신 댕댕이가 자꾸 나가자고 합니다. 저는 15살 강아지를 모시고 삽니다. 애증의 관계죠. 아직 건강하게 잘 뛰어다니고 잘 먹고 건강하니 다행이긴 한데, 깨순아, 함께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고 싸우지는 말자. 또 일하고 있는 남편 혁기씨, 딸 혜인이, 아들 종민이 모두 건강하자 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아무래도 우리 게르신이라고 요즘 하더라고요. 15살이면 게르신인 거죠. 그리고 우리 7062님이 가장 오래 붙어 있으니까 서로 가장 많이 사랑하면서 또 가장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웅다웅하고 투닥거리다는 거는 또 사랑이 깊다는 그 관계의 바탕을 잘 보여주는 거죠. 바깥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일상을 예쁘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깨순이가 있어서 다시 살아갈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곡 이어지고요. 3180님, 스캇 맥킨스예요. 샌프란시스코.

딸바보 아빠님 멍키스의 데이드림 빌리버였고요. 마포극장님 돌리파트의 9to5였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나자레스예요. Love Hearts.

레빈님 에어로스미스였습니다. Dream On. 토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비송 1부 나는데요. 메이플피카님,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0: CBS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안.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부모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4: 고향 등일시.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 뉴스입니다. 북한이 동해상

0: 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실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실은 회의를 통해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하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고 언급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우회 송유관인 동서 파이프라인이 공격을 받아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사우디 정부는 이라크에서 출격한 드론이 송유관과 펌프장을 공격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공격 주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서 파이프라인은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약 1200km를 잇는 송유관으로 하루 최대 500만 배럴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수송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로 향하는 우회 수송로까지 공격받으면서 사우디의 원유 수출 차질과 국제 유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팔 대규모 홍수 피해 지역에 파견돼 수색 및 구조활동 임무를 벌여온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 일진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구호대원 44명이 열흘간의 구호 임무를 마치고 오늘 새벽 1시 반쯤 공군 수송기 편으로 서울 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8명으로 구성된 우리 구호대 이진은 어제 네팔에 도착했고 앞으로 일주일간 피해 복구와 재건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파병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월등히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파병해야 한다 3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파병 여론은 지지 정당별로 뚜렷하게 나뉘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9%가 파병에 반대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절반이 파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연일 고발인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 오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잘 챙겨봐달라고 부탁하고 청탁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7도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5: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6: 1시 5분입니다.

0: 닌자29님 이니그마였습니다. Return to Innocence. 해피송 2부 문을 열었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 또 좋은 곡들 나눕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0: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73방탄소님, 유로댄스곡이죠. 패티 라이언의 You Are My Love, You Are My Life. 또 로코 가을홀릭님, Bad Boys Blue, Pretty Younger. 또 스팀의 나나 헤이헤이 키스 임 굿바이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젊고 핫한 음악을 만나봅니다. 빌보드 핫송. 이 시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곡은 어떤 노래들인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눈길을 끄는 곡을 들어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로렌 알레이나의 All My Exes입니다. 피처링은 체이스 매튜가 참여했죠. 차세대 컨트리 퀸 로렌 알레이나의 화려한 가창력, 또 떠오르는 스타 체이스 매튜의 텍사스 스타일의 거친 보컬이 만나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통쾌한 컨트리 듀엣곡입니다. All My Exes.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내 모든 전 연인들, 지나간 연인들이 나를 놓친 걸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위트 있으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자존감 회복의 노래인데요. 리스너의 어깨를 저절로 움직이게 만드는 드라이빙 감성의 컨트리 록 트랙이랄까요? 92위 곡 로렌 알레이나 피처링은 체이스 매튜의 All My Exes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케인 브라운의 워먼입니다. 벨벳처럼 부드럽고 묵직한 중저음 보컬로 사랑받는 케인 브라운. 세련된 모던 컨트리 팝에 감각적인 R&B 리듬을 트렌디하게 얹은 모던 컨트리의 대표 주자죠. 오늘 만나볼 워먼이라는 곡은 제목 그대로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가진 강인함과 아름다움에 바치는 일종의 헌정곡인데요.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동시에 자기 자신의 삶을 멋지게 읽어내는 여성들에게 건네는 진심어린 찬가인 셈입니다. 빌보드 핫송 오늘은 92위에 오른 로렌 알레이나 피처링은 체이스 매튜의 All My Exes 또 46위를 차지한 케인 브라운의 워먼까지 두 곡입니다.

빌보드 핫송으로 만나본 두 곡이었어요. 먼저 로렌 알레이나, 또 피처링은 체이스 매튜였죠. All My Exes, 이어서 케인 브라운의 워먼까지 전했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 이번에는 신청곡 이어가는데요. 먼저 이쁜 공주님, 브리트니 스피어스예요. Every Time.

라은맘님 레이디 가가의 음성이었어요. 영화 스타이즈본 OST이기도 하죠. Always remember us this way. 또 클레오파트라님 브루노 마스의 곡이었습니다. 2010년 곡이죠. Grenade. 또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Every Time까지 전했습니다. 6644번으로 선곡이 너무나 좋은 해피송 듣고 있으면은 여행을 다니는 기분입니다. 다양한 곡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저희도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뱃살이 뚠뚠님 신청하셨고요. 수 탐슨이에요. Sad Movies.

린다 론스테드, 제임스 잉그램이 함께 노래했죠. Somewhere Out There. 그리고 그전 곡은 6410번으로 로드 맥퀸의 Long Long Time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코파는 곰돌이님 함께 들어요. 애니 레녹스의 음성으로 들어보죠. A Whiter Shade of Pale 남기고요. 저희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휴식 같은 라디오
1: The Good Life.
0: 여기는 CBS입니다.
1: Fun seems to be the ideal.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6: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5: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0: 콤비타 마누카 꿀.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3: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한미일 3국 정례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에 반발해온 북한이 훈련 종료 다음 날인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5시 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차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며 북한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우회 송유관인 동서 파이프라인이 공격을 받아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사우디 정부는 이라크

0: 파크에서 출격한 드론이 송유관과 펌프장을 공격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공격 주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서 파이프라인은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연안 얀부항까지 약 1,200km를 잇는 송유관으로 하루 최대 500만 배럴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수송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로 향하는 우회 수송로까지 공격받으면서 사우디의 원유 수출 차질과 국제 유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팔 대규모 홍수 피해 지역에 파견돼 수색 및 구조 활동 임무를 벌여온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 일진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구호대원 44명이 열흘간의 구호 임무를 마치고 오늘 새벽 1시 반쯤 공군 수송기 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8명으로 구성된 우리 구호대 이진은 어제 네팔에 도착했고 앞으로 일주일간 피해 복구와 재건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파병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월등히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에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파병해야 한다 3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파병 여론은 지지 정당별로 뚜렷하게 나뉘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9%가 파병에 반대했으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절반이 파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연일 고발인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 오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잘 챙겨봐달라고 부탁하고 청탁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심이 이미 명백한 경고장을 내밀었는데도 김 대표는 정반대 길을 택했다며 단순한 민심 오독이 아니라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제보자를 공격하고 피해 주주의 목소리에는 침묵하며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며 김승원 검증을 하랬더니 제보자를 검증하고 청탁 의혹을 밝히랬더니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잡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5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2시 5분입니다.
2: 송인찬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 가요?

9월 12일 토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김태우의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포 유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였죠? 금요일에도 저희가 예고를 하긴 했는데요. 어제 방송을 미처 듣지 못한 우리 송편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게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 1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4일, D-11이 되는 그날, 저희 송인찬의 어떤가요는 일찌감치 한가위 선물을 챙겨드리기 위해 마련한 송편데이로 송편님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일회성이긴 하지만 드디어 떡협찬 선물을 받게 됐거든요. 꺄토! 자, 맛있는 손만두와 달인떡 세트가 담긴 푸짐한 추석 선물 우리 송편님들께 드리려고 하니까요. 또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A면에서는 콩콩찬찬 노래디깅 코너로 만나볼 겁니다. 송편님들의 신청곡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멋진 팀플레이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

0: 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4: 위제로
3: 과식에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4: 위제로
5: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1: 일양약품
6: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7: 참 좋은 여행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최근에 써요님의 신청곡 이홍기 아모르파티였고요. 울랄라 세션의 미인까지 두 곡 힘차게 달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콩콩찬찬 노래디깅 출발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송인 찬에게 보낸 신청곡 솔찬희 이어봤습니다. 콩콩찬찬 노래디깅.

학원에서 훈련한다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한 번에 붙겠죠? 피땀 눈물 신청합니다. 아, 그 대회가 끝나고도 구구단 외우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진짜. 아, 근데 당연히 붙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아, 우리 꼬맹이님, 이 삼촌도 태권도 다녀봐서 잘 아는데요. 이 품새 연습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 외우는 것도 힘들고 그 손, 날, 이 각 잡고 다리 각 잡고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분명히 될 겁니다. 자, 피땀 눈물에 이어서 자신감 폭발할 수 있는 곡으로 이어주셨는데요. 우리 PD님이 선곡한 곡은 세븐틴의 선호곡이고요. 저의 선곡까지 노래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하트. 방탄소년단 피땀 눈물, 세븐틴 손오공에 이은 DJ의 선곡은요, 엑소의 파워였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 듣고 자신감 가지시고 나중에 우리 품띠 꼭 자랑하기 약속! 자, 다음 사연은 김선화님의 사연입니다. 나른한 오후 송디에 에너지 받으러 와서 흔적 남겨요. 오후에는 살짝 더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가을이 오고 있는 지금이 오늘이 정말 좋네요. 동방신기 풍선 신청하면 들려주시려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 하늘이 정말 예쁘잖아요. 또 이렇게 바람 불면 시원하기도 하고요. 이런 날씨에 어울리는 곡들로 저희가 또 한번 디깅을 해봤습니다. 동방신기 풍선에 이은 DJ의 선곡은요, 아이유의 부고요. 여기에 이은 PD님의 디깅곡까지 노래로 한번 확인해보시죠.

동방신기 풍선 아이유의 부에 이은 우리 PD의 선곡은요. 에이핑크의 부비부였습니다. 거의 뭐 끝말잇기죠. 나중에는 이거 콩콩찬찬 노래디깅 할 때 끝말잇기로 좀 이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콩콩찬찬 노래디깅은 내일 이 시간에 또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송편님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만들어가는 이 콩콩찬찬 노래디깅, 송편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이에요. 터보의 어느 재즈바, 고양시 30대 왕자님의 신청곡입니다.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은 송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곳하기 송이 차례 어떠가요?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 송인찬의 어떤가요? 고양시 30대 왕자님의 신청곡 터보의 어느 재즈바 그리고 5284번님의 신청곡 뱅크 가을의 전설이었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입니다. 잔나비의 쉬 김도윤님의 신청곡이에요.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한미일 3국 정례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에 반발해온 북한이 훈련 종료 다음 날인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5시 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차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며 북한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파병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월등히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에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파병해야 한다 3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파병 여론은 지지 정당별로 뚜렷하게 나뉘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9%가 파병에 반대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절반이 파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우회 송유관인 동서 파이프라인이 공격을 받아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사우디 정부는 이라크

0: 에서 출격한 드론이 송유관과 펌프장을 공격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공격 주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서 파이프라인은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약 1,200km를 잇는 송유관으로 하루 최대 500만 배럴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수송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로 향하는 우회 수송로까지 공격받으면서 사우디의 원유 수출 차질과 국제 유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내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청년 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어 좌시할 수 없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용 후보자 문제가 논의될지 묻자 논의가 될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연일 고발인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 오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바이오 기업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잘 챙겨봐달라고 부탁하고 청탁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3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7: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요.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곡은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2748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2748번님은 노래 신청해 주시면서 사연 하나 보내주셨어요. 바람이 이제 제법 시원하네요. 가을이 오긴 왔나 봐요. 송디는 어느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뭐 일단 아무래도 봄이 좀 좋은 것 같은데 다들 사실 우리 봄, 가을 제일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름과 겨울 이 둘 중에 뭐가 좋냐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제가 그래 보이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약간 땀 흘리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름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 송편님들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이 여름과 겨울 이것도 조금 많이 갈릴 것 같거든요. 송편님들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3385번님 집에서 편히 들어요. 우리 둘째를 위해 출산휴가 중이거든요. 좋아요. 파이팅 하세요. 응원합니다. 항상 이 제가 응원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또 응원을 받고 3385님 정말 고맙습니다. 몸과 마음 늘 편안히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3385님과 아기 건강하게 예쁜 둘째 출산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노래 두 곡으로 이어갑니다.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6: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5: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6: 혹시 TVX 멤버십?
5: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0: 베테랑은 고민을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2: TBX.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보궁.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장혜진의 가라 사랑아. 그 전곡은 샘송웅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시아 다비치 티아라의 원더우먼. 3220번님. 송띠 그 Song for you 할 때 왜 이렇게 느끼해요? 그 아마도 제 인생 통틀어서 아마 가장 느끼한 3초를 꼽으라면은 이 그 Song for you 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 많은 송편님들이 또 아시겠지만 저는 청량함을 좀 추구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추구인데 뭐 느끼해지려면야 얼마든지 또 이렇게 느끼해질 수 있다는 거 마치 치즈 듬뿍 넣은 까르보나라처럼 느끼해질 수 있는 아나운서라는 거 잘 아셨죠? 9153번님 오, 이 CBS 표준 FM 샵 9810, 샵 0981 다 보내도 아니었는데 땡 GPT 물어서 겨우겨우 알아냈습니다. 샵 112였네요. 아, 이게 저도 처음에 몰랐거든요. 왜 옆집은 주파수 따라가는데 왜 우리 동네는 1212일까? 그래서 제가 이 선배들께 막 다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도 옛날에는 저희도 샵 9810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의 주파수가 좀 다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바뀌어서 약간 쉬운 걸로 바뀐 것 같다. 이게 이제 선배들의 결론이었어요. 1212. 사실 굉장히 쉽잖아요. 1212. 그리고 약간 뭐 이리 와. 이리 콤 이리 콤. 뭐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BS의 표준 FM으로 1212와 1212와.

일단은 이 춤은 저기 밖에 계신 서재희 PD한테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남자가 여자 아이돌 춤을 추면 웃기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남자 아이돌 춤은 재미없거나 멋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높은 확률로 재미없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PD와 한번 상의를 해보고 검사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12번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80s Bad.

2412번님의 신청곡 에이티즈의 배드였고요. 그 다음 곡 코르티스의 패션까지 함께 달려봤습니다. 이 패션이라는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면은 MZ스럽다 이런 느낌이 가득하죠. 근데 이 가사를 그냥 봤을 때는 뭔가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막상 노래를 들으면은 굉장히 세련돼요. 그래서 와 이게 이런 가사에 오 요런 세련됨을 또 줄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는 요새 제일 잘 나가는 그룹이죠 코르티스. 네 이어지는 두 곡은요 크게 히트치지는 못했지만 그 시절 숨은 명곡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초코라떼님의 신청곡 킵식스 나를 용서해 2654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아이돌 꿈속의 그녀.

9078번님의 사연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 용기 내서 등록하고 왔습니다. 총 10등급으로 사람을 구분지어서 기분이 많이 우울하네요. 아, 그러게요. 어째 우리들은 뭔가 어렸을 때부터 쭉 평가받으면서 살잖아요. 성적도 그렇고 뭐 대학, 직장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속상한데, 근데 그래도 9078번님이 꼭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 뭐 별거 아닌 장난에도 이렇게 막 서로 웃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남은일보님, 송디, 올해 반년은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마음도 널뛰는 상반기였는데 얼마 남지 않은 4개월은 몸도 마음도 아주 조금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수술 마치고 송디 듣고 있는데 눈물이 나네요. 이 또한 지나간다는 응원과 힘내라는 뜻으로 이적 걱정 말아요 간곡히 신청해봅니다. 아, 남은일보님 일단 수술하고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일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드릴 수 있는 위로는 사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말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시간을 저희 어떤가요가 꼭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네, 남은일보님과 9078번님 응원하면서요. 6018번님의 신청곡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유재하 우울한 편지, 이적 걱정 말아요 그대까지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0: 딸?
1: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서울

0: 기다리고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자 따라해보세요.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7: 회계관리
8: 이카운트 ERP
10: 4만원
7: 재고관리
8: 이카운트

0: ERP
1: 4만원 생산관리
0: 사업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도 2시간 함께 즐겨주신 우리 송편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송이찬의 어떤가요? 비면 끝곡입니다. 박정현 PS I love you.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3: 고향 특례시.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 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한미의 3국 정례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에 반발해온 북한이 훈련 종료 다음 날인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5시 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차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며 북한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내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청년 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어 좌시할 수 없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용 후보자 문제가 논의될지 묻자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나 수사 지휘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 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현지에 도착한 우리나라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이 실종 한국인 수색 구조 재개 여부를 네팔 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주석 구호대장은 가족들의 참담한 심정을 정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일진과 빈틈없이 교대해

0: 맡은 임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은 수색 구조와 함께 복구 재건 지원 방향을 네팔 정부와 국제기구 등과 협의할 예정이며 전체 8명으로 구성돼 44명인 일진보다 제한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전남 광주 진도군 의신면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일가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와 4살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7살 아들은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구조됐습니다. 해경조사 결과 두 아들이 먼저 물에 빠진 뒤 이를 구하려던 어머니도 사고에 휘말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물놀이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질문하고 읽어라. 고전이 답했다. 베스트셀러 작가 고명환과 함께 떠나는 CBS 시투어 인문학 기차여행 1박 2일. 여수의 푸른 바다와 오동도, 순천만의 청정 자연을 거닐며 내 삶을 바꾸는 깊이 있는 강연과 북토크와 함께 게장백반, 꼬막정식, 남도 한정식 등 남도의 미식도 가득 담았습니다. 단 100명 한정, 신작 독서의 기술 친필사인 증정까지 고명환 작가와 떠나는 인문학 기차여행. 문의 전화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8: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쓴맛 때문에 손이 안 가던 커피를 어느 날부터 하루에 한 잔씩 꼭 찾게 되기도 하고요. 처음 들었을 땐 그냥 그랬던 노래가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기도 하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처음 만났을 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점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고 편해지면서 친해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오래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은 천천히 마음에 스며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테판 산체스예요. Until I found you.

0: 스테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기분 좋은 토요일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도 라이키팝에서 여러분이 천천히 스며들 수 있는 좋은 노래들로 함께하겠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4: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8: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근데 아, 그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우리가 그 마음껏 떠날 수 없다는 그 아쉬움이 있죠. 원대인님,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디 놀러 갈순 없지만 이 시간 노래 함께 들으면서 여행 가는 기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아, 그렇게라도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빅맘님 청해 주셨습니다. 시아의 스노우맨, 시티즌 제인의 So Sad and Alone, 그리고 리사 로엡의 Nine Stories입니다. Stay.

어우, 신난다, 신나, 그죠? 리아나 앤 칼빈 해리스의 We Found Love 였고요. 자넷 잭슨의 Together Again, 김도윤님 신청곡, 그리고 1497님 보내주셨어요. 메간 트레이너의 All About That Bass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오, 신나네요. 신나는 노래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잡아보자. 플레이어의 Baby Come Back, 그리고 제임스 앤 그램과 패리 어스틴이 함께 했습니다. Baby Come To Me.

제임스 잉그램과 페리 어스틴이 함께한 Baby Come To Me였습니다. 하요진의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라이키팝이 주말은 2시간 동안 이어지는 거 아시죠? 1부 끝곡 CBS 뮤직 차트 73위 쿡다북스의 Your Eyes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 듣고 뉴스 듣고 2부에서 만나요.

0: S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충청 이남 지역은 비교적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밀양과 양산의 한낮 기온이 31도 선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무척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주일인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까지 흐린 하늘 아래 빗방울이 살짝 떨어질 수 있겠고 그 밖에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제주 산지에서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원주 청주 대구 17도, 광주 19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춘천 23도, 대전 28, 광주 대구 30도의 분포로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좀 더 덥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서울에도 낮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5: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6: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0: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2: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3: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5: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4: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3: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내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청년 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어 좌시할 수 없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용 후보자 논제가 논의될지 묻자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 정례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에 반발해온 북한이 훈련 종료 다음 날인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5시 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차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며 북한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승건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나 수사 지휘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 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전남 광주 진도군 의신면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일가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와 4살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7살 아들은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구조됐습니다. 해경의 조사 결과 두 아들이 먼저 물에 빠진 뒤 이를 구하려던 어머니도 사고에 휘말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물놀이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7학년도 대입수시 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이 마감 직전 다운돼 접수 시간이 1시간 연장되며 수험생 간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수시 원서 접수 대행사인 UA 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 서버가 다운돼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오후 7시로 1시간 연장됐습니다. 일부 수험생은 당초 마감 시각까지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추가로 지원할 수 있었던 데다 미접수 수험생

0: 대한 구제 절차도 예정돼 있어 대학 학과별 최종 경쟁률에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1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5: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드린 곡은 그린데이의 When I Come Around였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라이키팝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전율시킨 감동적인 움직임, 피지컬 시어터 네이처 오브 포게팅입니다. 이 공연은 9월 27일 주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소리 질러!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탄.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쇼킹 블루의 비너스, 킹 하베스트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 그리고 조지 베이커 셀렉션이었습니다. 팔로마 블랑카까지 함께 들었어요. 월하 독장님, 오래된 오디오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치지직거려요. 부랴부랴 안테나 선을 찾아서 맞췄는데 아직도 좀 치지직거리네요. 옛날을 생각하며 참고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와, 이 클래식 라디오라고 하나요? 오래된 그 라디오. 이게 뭐 음질은 좀 이렇게 지지직 지지직 하면서 깨끗하지 않을지 몰라도 약간 그 매력이 있지 않아요? 그 뭐랄까 지지직 거리는 것도 나름의 그 오래된 매력이 있달까요? 이걸로 라디오 가끔 들으면 진짜 옛날 생각나고 잠깐 이 현대 문명과 동떨어져서 뭔가 시간 여행하는 느낌도 들고요. 가끔 이렇게 오래된 것들을 찾아서 일부러라도 해보는 거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잊혀져가는 것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느낌? 노래도 그렇잖아요. 요즘 노래도 좋은 거 참 많지만 옛날 노래 들으면 그때 생각도 나고 괜히 한 번 더 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 좋네요. 그 오래된 감성, 옛날 감성 살려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보죠. 다이애나 로스와 라이오넬 리치가 함께했어요. Endless Love, 김종민님 청해 주셨고요. 인기 차트 41위, 빌리 조엘의 Honesty, 그리고 조진흥님 보내주셨습니다. Air Supply의 The One That You Love.

핑크의 Get the Party Started, 타티아나의 Santa Maria, 그리고 No Mercy였습니다. Where do you go? 함께 들었어요. 황금호랑이님이 저는 주말에 5km 이상 꼭 뛰려고 하고요. 반찬도 5가지 꼭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우와, 뛰는 것도 대단하시고 뭔가 이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이거는 꼭 이뤄야지, 이거 꼭 해야지 하는 거 전 참 리스펙합니다. 멋있으세요. 이번 주말 얼마나 뛰셨나요? 5km 완주하셨을까요? 반찬은 몇 가지 만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주말을 그냥 보내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나 뭐 해내야지 하고 그 완성했을 때, 완수했을 때의 뿌듯함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책 한 권 다 읽으려고요. 아직 그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거 얼른 다 끝내버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두 분님 청해 주셨어요. 신디 로퍼의 Time After Time, 그리고 이연숙님 보내주신 곡 Spend You Ballet의 True.

0: the saddest day of my life.
1: 하유진의 Like It Pop 주말은 두 시간 꽉 채워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Like It Pop 이제 오늘 끝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맨하탄스의 Kiss and Say Goodbye 정태은님 보내주신 곡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And since this is our last day together, I want to hold you just one more time. When you turn and walk away, don't look back. I want to remember you just like this. Let's just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 발생 시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

0: 때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주말의 CBS 조태임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01%. 네팔이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배출한 탄소의 몫입니다. 사실상 지구를 덮이는데 거의 책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숫자로 보여지는데요. 히말라야 빙하가 무너지며 덮친 대홍수로 네팔은 1,3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초기 복구에만 우리 돈 6조 7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네팔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해 이른바 기후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탄소 배출로 불을 쌓은 나라들과 그 대가를 목숨과 삶의 터전으로 치르고 있는 나라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 세상은 참 불공평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생긴 피해의 비용을 피해를 입은 나라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까요? 네팔의 재난이 이제 국제사회에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대홍수 이후 네팔의 상황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과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하나씩 짚어봅니다. 주말엔 CBS 첫 곡 아바의 The Winner Takes It All 듣고 출발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인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라미님이 조태인 기자님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무거운 뉴스가 많지요? 이렇게 인사 주셨는데 실제로 한 주 몸은 잘 쉬고 왔는데 뉴스가 계속 쏟아져서 마음은 좀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어제와 오늘 사이 시작할게요.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2, 1,
2: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3: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7: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0: 다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다니고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한. 어.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8: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9: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8: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10: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11: 어제와 오늘 사이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십니까.
11: 네, 첫 번째 소식 들어가야 되는데 첫 소식부터 무겁네요. 예, 한미일 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끝나자마자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를 했는데 이거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12: 예, 오전 9시 한 20분쯤 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한 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대형 방사포 아니면은 탄도미사일 화성 11 계열 뭐 이제 그 미사일을 섞어 쏜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11: 오전 5시 20분쯤에
12: 그렇습니다.
11: 한 거죠?
12: 네. 그러니까 다른 미사일을 순차적으로 이제 발사하면서 성능을 시험한 걸 일단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지난달 21일 이후 23일 만인데 언급하신 것처럼 한미일 이 세 개 나라가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닷새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한 프리덤 엣지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 네, 보통 이제 뭐 ICBM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번에 쏜 거는 단거리라는 건 딱 남한 전역을 좀 겨냥했다 이렇게
12: 그렇습니다.
11: 봐야 될 것 같은데
12: 네.
11: 도발 직후에 이제 청와대 안보실도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죠.
12: 네, 안보실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고 평가를 했고요. 또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하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11: 네.
12: 즉각 중단하라 이걸 또 북한에 촉구를 했습니다.
11: 네,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런 것 같은데 내용 전해주시죠.
12: 네, 예,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미사일 쏘는 북한에도 파병 압박하는 미국에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면서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라고 꼬집었어요.
11: 네.
12: 그러면서 우리 군의 전력을 더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 그게 대통령의 할 일이고 정부의 책임이다.

0: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끊임없이 거꾸로 간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기다가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가짜 평화와 느슨한 안보관으로 일관하는 이재명 정부가 화를 키우고 있다. 북한이 대놓고 무력 시위 수위를 높여가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권의 시선은 여전히 현실성 없는 유화책과 또 굴종적인 대북 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거기에 대해 우리도 이제 발맞추는 그런 모양새 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1: 아.
0: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해라. 네. 이런 얘기가 보수 야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 게 북한의 위협에는 어쨌든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지금
0: 네.
1: 미국의 파병 압박도 있고 하는
0: 그렇습니다.
1: 상황에서 이제 대미 외교 균형을 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0: 네.
1: 다음 뉴스로 가볼게요. 지금 그 야당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그 형사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좀 많았었잖아요.
0: 네.
1: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입장을 밝혔네요.
0: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5일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앞두고 의원들이 질의를 보내요. 거기다가 후보자가 답변을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거든요.
1: 네.
0: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바가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0: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지적해왔는데 김 후보자는 국회 이제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나 검찰 또 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냐 이런 주진우 의원 질문에
1: 네.
0: 김 후보자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신중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 감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즉답은 피했네요.
0: 네, 뭐 원론적인 네. 입장을 내놓은 거고요. 또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또 수사 지휘, 사건 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1: 네.
0: 여기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 입장이 이제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 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 네.
0: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의원 시절의 김승원과 장관으로서의 김승원 다르다.
1: 그쵸.
0: 이걸 다시 한번 네. 강조한 셈이 됐고요. 그리고 김 후보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가 이런 질문에는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의 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 여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 변함이
1: 네.
0: 없다라고 설명을 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1: 그쵸.
0: 여기에 대한 질문에는 관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네.
0: 뭐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정부의 입장에서 유지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하겠다는 기존의 이제 강경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0: 네.
1: 이렇게 되면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거센
0: 그렇습니다.
1: 공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0: 네.
1: 경찰이 지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그 과거 신약 승인 청탁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요.
0: 네, 경찰은 어제 신약 청탁 의혹으로 김 후보자를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오늘은 같은 혐의로 김 후보자를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이건 이제 국민의 생명권과 연관돼 있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다만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지난 2024년 이미 이제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고발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나 불법 정황이 확인돼야 재수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1: 네.
0: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자료는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관련돼서 다른 건이 있어요. 경찰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 김동호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이거 내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아, 내일이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앞서 이제 한동훈 의원은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두고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때 이제 공개한 게 바로 기소 계획서입니다.
1: 그러니까 이 자료를 어디서 받았느냐 이게 논란이 있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김동아 의원이 이거 검찰 내부에서 받은 거 아니냐? 공무상 비밀 누설 이제 등의 이제 혐의와 연

0: 장관이 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0: 근데 뭐 물론 한동훈 의원은 의인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이른바 이제 공익제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지난주 금요일에 최고위원회에서 네. 공개를 했거든요.
1: 그쵸.
0: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공익제보자법 위반했다 이렇게 책임져라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뭐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내일 마친 다음에 한동훈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1: 이것도 논란이긴 한데 그 한동훈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총리실 간부가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이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 네. 것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서 총리실 소속 A 과장이 질문을 했는데 A 과장이 질문할 때 보니까 휴대전화에 네, 텔레그램 대화방을 띄운 채 이제 질문을 막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텔레그램 대화방 제목이 뭐냐면 총리님 더하기 주요 간부방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한 총리를 비판한 사안과 관련해 질문을 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A 네. 과장이.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한 상황에서 네. 한동훈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기자들 소속 이제 한동훈 의원이 묻는 경우는 없는데
1: 그쵸.
0: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1: 차림새도 좀 달랐다고 하고요.
0: 맞습니다. 네. 차림새 다르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기자들 그러니까 보면은 기자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뭐 모습이 있는데
1: 그리고 아마 연령대도 좀 티가 났을
0: 났습니다.
1: 것 같아요.
0: 예, 예 연령대 있다 보니까 물어봤더니 이 A 과장이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일반인이 아니죠.
1: 네.
0: 공무원인데 여기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총리실 직원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뭐 이제 그제는 한동훈 의원이 뭐 질문하면서 여기에도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죠.
1: 네.
0: 그리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서 해당 직원의 처신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얘기하며 유감과 사과를 표명했고 국무조정실 1차관도 한동훈 의원을 찾아가서 사과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중에 몇 개를 소개해드리면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 SNS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기만하고 헌법상 권력분립과 민주적 통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 총리는 국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사퇴하라. 꼬리 자르기로 끝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적었고
1: 네.
0: 또 국민의힘의 서범수 의원은 권력이 공무원을 앞세워 비판자를 압박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한 권력형 사찰이다. 한 총리는 즉시 국민 앞에 사과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당사자죠. 총리 본인은 저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된 직원의 즉각적인 파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한성수 총리가 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뭐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의원은 이거 권력형 사찰이다 이렇게
0: 네.
1: 지금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 공무원이 또 우리 소위 어공 뭐 늘공
0: 네.
1: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직업 관료라는 점 때문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런 이제 배후가 누구냐 이런 의문도 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어공이라고 네.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좀 생각을
1: 네.
0: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공무원 일을 해왔던 공직자인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1: 네.
0: 이게 좀 이상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얘기도 좀 짚어볼게요. 요 당내외 기류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내일 뭐 고위당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민주당도 결국 손절 수순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 네. 여론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민주당도 지금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 겸직 또 기본소득 등 사당화 논란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후보직을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오늘 이제 국회의 민주당 조기현 대변인이 이제 와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 사안으로 청년 세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1: 네.
0: 이런 부분들을 마냥 좌시할 수가 없다.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내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용 후보자 문제를 논의할지 이걸 묻는 말에도 조 대변인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 청문회까지는 지켜본다. 이런 기류가 청와대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1: 네.
0: 그거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이 안팎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내일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죠.
0: 네, 박성원 수석 대변인 논평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0: 정권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 용어보좌 기자회견은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0: 그렇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주말 사이 청와대에서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수첩이 찍혔잖아요.
0: 네.
1: 이걸 두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좀 뒤숭숭한 것 같아요.
0: 네, 이제 사실 이제 어제까지는 이진숙 아웃, 한동훈 아웃 이렇게 쓴 이 그 문구가 논란이 크게 됐었는데요.
1: 네.
0: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서울시장 이제 후보군 이름 적힌 걸 보고 청내라고 적힌 것 때문에 정청내 의원이 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1: 네.
0: 진행 중인 재판의 결론을 멋대로 예단한 거 아니냐. 아직 재판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보궐선거를 기정사실로 한 서울시장 후보 함합형으로 사법부 압박과 여론 호도에 앞장서고 있다.
1: 네.
0: 이렇게 비판을 했고.
1: 네.
0: 하지만 반면에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김민석 대표 메모 한 줄을 붙잡고 호들갑 떤다. 단순한 정치적 전망을 사법부 겉박으로 왜곡하는 억지 공세를 멈추고 자신들의 행태를 돌아보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은 거. 이게 이제 폭로가 됐었죠. 한동훈 의원이
1: 네.
0: 직접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메모 한 줄에도 그토록 엄격한 국민의힘은 왜 자신들의 일에는 한없이 관대한가. 이중잣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1: 네, 다음 소식 짧게 짚어볼게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송망이 흔들리면서 지금 중동발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 안 해도 된다. 국내 유가는 안정적이다. 이런 메시지도 냈네요.
0: 네, 어제 뭐 사우디 리야드 메디나 지역을 겨냥한 드론 공격이 발생해서 핵심 송유관인 동서 파이프라인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론이 이라크에서 발사된 걸로 확인됐는데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세력 소행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와 가까운 요충지를 잇따라 장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1: 네.
0: 여기에 이어 바브엘만데브 해협도 봉쇄기에 처했어요.
1: 아.
0: 여기가 홍해 이제 입구 근처에 있는 그 해협인데
1: 네.
0: 좁은 해협인데 그러다 보니까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육각을 오를 수밖에 없다.
1: 그러네요.
0: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런 상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X에 뭐라고 썼냐면 유가에 관한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가격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원유 특사 파견 등 원유 외교 강화로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했고 장거리 원유 수송비 보조 조치 등으로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 의존도를 이미 몇 달 만에 50%대로 낮췄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아를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갑니다.

0: 주말엔 CBS의 근심 걱정 전문가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잠 못 이루는 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요즘엔 좀 시원해져서 잠을 잘 드시지 않으세요?
1: 시원해졌죠. 확실히. 네. 그래서 시원해져서 이제 여러 가지 야외 활동도 하기도 좋고 한데 그 야외 활동을 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 너무 이제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날씨가 좋아졌는데 난 이렇게 또 집에만 있어야 되는가.
0: 네. 바빠지신 거 아니에요? 그만큼?
1: 근데 이게 방송 일정이 늘고 막 이래서 바빠져야 되는데 이제 다른 걸로 걸로 바쁘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좀 비애가 있습니다.
0: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1: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게 오늘도 사실 오늘 토요일 신문도 많이 다룬 얘기인데 네. 실제로 계속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하락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러면 그 원인이 있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의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를 깊게 생각을 하다 보면 진짜 이거는 잠이 안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잠이 안 오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 지방선거 이후로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좀 하락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는 뭘까요?
1: 그동안 얘기했던 거 부동산 등 자산 가격 문제 그다음에 네. 경찰 관련 사건으로 불거진 어떤 치안 문제 이런 게 영향 미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봐야 되고요. 네. 특히 부동산 문제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서울이 대구 경북보다 지지율이 낮다.
0: 그러니까요.
1: 이런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 진원지가 뭐겠느냐.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는 거죠. 그러면
0: 결국 부동산이다.
1: 그렇죠. 대구 네. 경북과 서울의 차이가 뭘까 생각하면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최근에 인사 관련 논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원래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하락을 하면 지지층이 좀 결집을 하고 이러면서 이걸 떠받치고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체감상 이 정권에서는 그게 또 약한 것도 최근에 이제 지지율 하락에 일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분석 나온 걸 보면은 네. 이제 금요일 날 나온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데 4050 세대에서도 이제 부정 평가가 높다. 긍정을 부정에 앞질렀다. 뭐 이런 평가가 일부 나오거든요.
0: 그러니까 4050이 민주당을 좀 지켜주는 지지층인데.
1: 네. 그렇죠. 거기서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서 중도가 쭉 빠지고 했다면 그러면 이제 지지층에서 원래 지지층에서는 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하락하고 네. 있다. 이게 이제 위기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된 이유는 또 계속해서 정책 그리고 노선 이것에 대한 또 이견이 집권 세력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수습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외로 지금 다 문제인 거죠, 사실.
0: 사실 이제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인사 발표가 있었고 원래 인사를 하면서 국면 전환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지금 인사 이제 후보자들 발표를 하고서 더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인사 문제부터 보면 용혜인 후보자까지 예고에 없던 기자회견을 했는데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난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 기자회견 내용이 앞서 이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 의원직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는 없다. 그리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은 소수정

0: 당의 처지나 환경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언론을 향해서 이성을 찾아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소수 정당의 처지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라든가 네. 이런 얘기는 뭐 유권자들이 듣기에는 무슨 얘기야 뭐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다 따져 보면은 이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1: 너무
0: 볼 때는.
1: 우리 이제 정당이 양당제 중심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소수 정당의 처지에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뭐 얘기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래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여러 있어서 참 이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어떤 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운지 좀 하나씩 짚어볼까요?
0: 가령 이제 용혜인 후보자의 배우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지도부에 결국 입성을 했는데 네. 그 한참 당직 선거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는 뭐 소수 정당이고 뭐 어떤 단체고 간에 사실 잘 이 연출하지 않는 장면이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으면 그 전에 사전에 좀 정리를 해야죠.
1: 네.
0: 그 뭐 이 국회의원인데 용혜인 의원 국회의원인데 그 배우자가 지도부다라고 하면
1: 네.
0: 그것에 대한 비난이 당연히 초래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른 조직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대목이라고 보고요.
1: 네.
0: 그다음에 또 치명적인 게 언더 조직 논란인데
1: 네.
0: 이 논란은 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직에 맞는 인사이냐 이것의 의문으로 바로 연결되는 네. 의혹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 언더 조직은 2017년에 해산을 했고 그리고 자신도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그때는 했었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지금 이 언더 조직 논란이 이 언더 조직이라는 데가 오히려 성차별적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던 곳이라는 그 문제 제기인 거잖아요.
0: 그렇죠. 뭐 여성 활동가는 예를 들면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하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어떤 뭐 이 혼전 순결해야 하며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여러 가지 뭐 이런 연애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직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지양해야 하며 뭐 등등등
1: 네.
0: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가 이제 쟁점인 건데.
1: 네.
0: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은 그때도 이런 얘기들에는 문제 의식을 가졌다라고 설명했지만 근데 사실 이게 과거에 논란이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1: 네.
0: 2018년 그 당시에 이제 당시에 이제 노동당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때 용혜인 후보자가 공개 발언을 한 게 있어요.
1: 네.
0: 근데 그 공개 발언을 한 걸 보면 이게 증거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감싸기를 했던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지금 해명이 사실에 맞는 거냐 이거 의문인 것이고
1: 네.
0: 그다음에 지금 언더조직을 해산했고 기본소속당과 관련이 없다고 한 것도 당시에 언더조직을 구성했던 핵심 인사들이 기본소속당의 요직을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언더 조직이다라고 하면 비선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비관우 장비랑 이제 비슷한 관계인데 유비관우 장비가 총나라를 세울 때 뭐 서로 예를 들면 공식적인 회의체를 만들어 갖고 총나라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 유비관우 장비의 관계는 해산이 되는 관계냐? 이 전 의문이고
1: 네.
0: 또 조직에 관우랑 장비가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유비가 관계가 없을까?
1: 네.
0: 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삼국지 제가 삼국지 얘기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삼국지 보면 실제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1: 네.
0: 유비는 유비는 뭐 다른데 가 있고 관우는 조조 진영에 가 있고 유비는 원소한테 의탁하고 장비는 산적이 돼 있고 이러는데 유비가 살아 있다는 걸 아니까 다 모이잖아요. 그냥
1: 네.
0: 한 번에 그런 걸 보면은 과연 이게 언더 조직이 해산이 된 거냐? 그거는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그래서 인적 관계가 어떻게 이게 해산이 된 거고 지금 기본소득당의 이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투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1: 네.
0: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 거죠.
1: 결국 이제 과거 언더 조직의 핵심 인사들이 당 요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해체된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제 용혜인 후보 거취가 주목이 되는데 청와대는 일단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임명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0: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 장관이 되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졌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래도 인사청문회까지 보겠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는데
1: 네.
0: 사실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민주당도 아니고 기본소속당 다른 당의 인사를
1: 네.
0: 지금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금방 뭐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이 지명 취소나 뭐 이런 걸 할 거면 지명 철회나 이런 걸 할 거면 왜 지명했냐 이렇게 될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청와대는 인사검증 제대로 한 거 맞냐
1: 그쵸.
0: 이럴 거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나오는 얘기 국회의 평가까지는 우리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 얘기 이상의 얘기를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을 겁니다.
1: 또 앞서 이혜원 후보자도 똑같은 이제
0: 그렇죠.
1: 위치였었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0: 청문회를 거치면 논란은 더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일부 용해인 후보자가 자세를 낮출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 입장은 고소를 계속 할 거거든요.
1: 네.
0: 문제없다. 해체했다. 난 모른다. 이거를 계속 고소할 거거든요.
1: 네.
0: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와대가 스스로 지명 철회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이냐.
1: 네.
0: 그래서 이제 여당의 고민이 깊은 건데 그래서 내일 뭐 당정협의에서 뭐 네. 이걸 얘기를 하느니 마느니 얘기가 오늘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1: 네.
0: 첫째로 여당이 직접 용혜인 후보자한테 자진 사퇴를 요구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 여당이 뭐 용혜인 후보자한테 설득이 안 되면
1: 네.
0: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청와대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둘
1: 네.
0: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네.
0: 어떤 경우든 이미 여론이라는 차원에서는 이 타격받은 거를 당분간 회복하기는 좀 어렵겠죠.
1: 당이 이제 청와대가 지명철을 할 수 있도록 좀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0: 지금 그런 수순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1: 용혜인 후보자가 낙마 위기 몰리면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더 이제 총력 방어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용혜인 후보자 장관 임명이 어렵다 다들 얘기를 하니까
1: 네.
0: 그럼 김승원 후보자는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두 명이 다 낙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집권 세력으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인사를 쭉 했는데 그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인사들 법무부 장관
1: 네.
0: 그리고 용혜인 후보자도 어떤 그동안의 집권 세력 내부의 균열이나 이런 점에서 보면은 중요한 인사입니다. 근데 둘 다 낙마하면 대통령이 뜻대로 안 되네? 이 레임덕 아니야? 또 얘기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김승원 후보자는 지키자 얘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1: 네.
0: 근데 지금 제기된 의혹을 아주 깔끔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혹 제기의 진원지라고 볼 수 있는 한동훈 의원한테 공격의 화력을 집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반박하기보다는 그 문제 제기라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이제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한동훈 의원 겨냥하는 대응 이런 효과 있을까요?
0: 이게 메시지를 반박하기 어려울 때 메신저 공격하는 거는 뭐 오랜 전통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1: 네.
0: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한동훈 의원한테 주도권이 가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국회 과반 의결로 자격정지 1년을 국회의원한테 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법을 개정한다. 이 얘기를 꺼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제명을 시킨다라고 하면 뭐 국회 윤리위 거쳐가지고 국회 3분의 2가 결정을 해야 제명이 되고 뭐 이런 구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제명과 자격정지를 더 쉽게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네.
0: 근데 이게 앞서 좀 얘기하신 김민석 민주당 대표 수첩 얘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첩에다가 이진숙 한동훈 아웃 이렇게 써놨잖아요.
1: 그쵸, 네.
0: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이나 한동훈 의원 이런 의원들을 자격정지라든가 제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겠다는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냐
1: 네.
0: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1: 네.
0: 근데 이진숙 의원과 관련돼서는 여론이 뭐 여러모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는 그래 뭐 이진숙 의원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맞아 이런 여론에 좀 공감대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1: 네.
0: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 그러니까 이거 의원 자격 없다 이 얘긴데 이게 의문은 상당히 가질 수가 있는데 의심이
1: 네.
0: 상당히 되지만 이게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격정지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 아, 그거 좀 과하다. 여론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될까? 여당과 그 주변에 보면 한동훈 의원에게만큼은 밀리면 안 된다.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과거의 문제든
1: 네.
0: 아니면 현실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근데 그런 생각이 오히려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도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밀리면은 큰일 난다 이게 있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렇게 대응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권을 잃게 된 거잖아요. 그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오히려 이제 한동훈 의원을 거세게 때릴수록 한동훈 의원의 책임이나 정치적 존재감만 키워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0: 그러니까 주먹질을 막 할 때
1: 네.
0: 유효타를 날려야 되는 거거든요. 딱 정확하게 약점에 딱 꽂혀야 이거는 굉장히 잘했다 이런 평가가 되는 건데 주먹을 이제 거의 눈 가리고 휘두르는 것처럼 막 휘두르면서 사실 다섯 대 맞고 한 대 때리고 다섯 대 맞고 한 대 때리고 이러면 안 때리는 만 못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의 얘기인 것 같아요.
1: 이런 상황에서 지금 총리실 공무원이 한동훈 의원에게 질문한 사건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사건이죠.
1: 네.
0: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일이 힘든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실 일이 힘들어서 저러나?
1: 왜요?
0: 아, 거기 가서 왜 질문을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이 한성수 총리가 수사 지휘하는 거냐. 이게

0: 과한 메시지긴 한데 네. 거기에 대응하고 싶은 뭐 공문을 보내든가 뭐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기자들과 함께 질문을 해봐야 뭐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그랬을까 의문인데 하여튼 지금 총리가 유감 표명을 했는데도 한동훈 의원은 계속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죠. 네. 그거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 상황 자체가 또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프레임 조성하기에 좋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의 사찰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과잉 충성의 문제 같아요. 아, 결론적으로는 네네. 뭐 그런 거 아니면 이게 어떻게 어떤 이게 무슨 사찰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찰이면 조용히 보고 있어야지 거기 질문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사실 이건 해프닝에 가까운 문제라고 저는 보지만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만 지금 키워주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여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안 좋다 상황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여러 상황이 한동훈 의원 존재감을 키워주는 형국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동훈 의원도 너무 이제 본인 위주로 움직인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 또 앞서 말씀한 것처럼 너무 이렇게 뭐 사찰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이네. 그것도 좀 과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지금 거의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뭐 50개씩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네, 하루에. 근데 그 50개를 뭐 아주 그 품위를 지키는 글만 올릴 수는 없고 그럴 마음도 없으니 거기 보면 이제 과도한 메시지도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결국 정치라는 거는 팀으로 움직이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여럿의 힘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 있는 친한계 인사가 같이 거들고 뭐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줄 법도 한데 네. 그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혼자 그냥 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스포트라이트를 독식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외에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첫째 역시 한동훈 배지 다르니까는 일을 잘한다 이런 평가 네. 두 번째 그리고 이재명 정권하고 저렇게 잘 싸운다 세 번째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일 잘하고 잘 싸우는 사람 복당도 시켜주지 않고 배제만 한다 이런 평가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네. 지금 오히려 혼자 이렇게 싸우는 정치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게 대부분의 어떤 뭐 평론가 내지는 이 국회 내외에서 하는 얘기니까 네. 이것도 한동훈 의원한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면 마냥 또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어쨌든 지금 요 인사 국면에서 시작된 한동훈 의원의 논란까지 요 전반적인 상황이 정부 여당 뜻대로 지금 잘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런 것 같은데 지금 다음 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0: 그렇죠. 청와대는 뭐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은 추후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언론은 이미 한 16일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해외 일정 그리고 이제 뭐 외교안보 일정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추석 전에 언제가 좋을까 따지면은 거의 16일이 거의 이제 선택지가 요 정도라는 아. 거죠. 근데 아마 뭘 얘기할까 생각해 보면 방금 쭉 말씀드린 인사 문제에 더해서 최근에 뭐 호르무즈 해협 문제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문제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정책적 정치적 논란 여기에 대해서 다 답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지지율 등락 추세도 바뀔 수가 있다. 아마 이 기대를 좀 갖고 있겠죠.
1: 이 기자회견이 국정 난맥상을 좀 뚫어낼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내적으로는 인사 문제도 인사 문제인데 대외적으로 이 파병 문제 이거 진짜 풀기 힘든 문제잖아요.
0: 그렇죠. 최근에 뭐 시민단체 그리고 일부 야당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일부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중동 현지 조사를 국방부 실사단이 갔다가 10일 날 귀국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현지 조사 아랍에미리트하고 뭐 바레인 이런 정도를 둘러보고 온 것인데 이 왜 갔겠습니까? 현지 조사. 실제로 우리가 군사적 기여를 하면 어디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어디를 근거지로 해서 얼마나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따져보러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이 보고를 토대로 해서 파병 여부, 군사적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부를 큰 틀에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다 확정짓지 않더라도 네. 큰 틀에서는 좀 결정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시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말씀하셨듯이 쉽지 않은 결정인 게 네. 워낙 미국의 압박이 거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약속해줬던 핵추진 잠수함 요 문제부터 시작해서
1: 통상 얘기까지 다시 꺼내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반도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공장을 미국에다 더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관세 협상 지난번에 한 게 있긴 하지만 거기도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최애국 대우를 준하는 걸 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네. 그때 그런 적 없는데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메가 프로젝트 이걸 해야 되는데 광주의 군공항을 이전을 해야 거기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호남의 경우에는. 네. 근데 광주의 군공항 이전하는 것도 사실 미군이랑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0: 별로 협조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쭉 펼쳐져 있어요. 네. 그래서 군사적 기여를 아예 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그렇죠. 어려울 것이다 네. 라고 보이고요. 그럼 그 수위와 내용이 문제인데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로 군사적 기여하겠다라고 입장은 내놓지만 네. 구체적인 결정은 이제 시간을 끄는 거죠. 뭐 중간선거.
1: 네, 그렇죠. 미국 중간선거 얘기를 하죠.
0: 네. 11월 중간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그때까지 시간 끌면서 이제 좀 버티는 방안 이게 네.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가 미국을 도와주는 어떤 모임처럼 만들어가지고 다국적의 어떤 이런 대응을 하자 이래서 만든 게 있는데 네. 여기하고 보조를 맞춰서 군사적 조치는 취하지만 실제로 미군과 함께 작전하는 거는 피한다.
1: 아.
0: 그러니까 이란 입장을 좀 네. 이렇게 좀 들어주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군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니까
1: 네.
0: 미군하고 같이 하지는 않고 우리는 우리 유조선이나 상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국 프랑스하고 같이 자국의 상선을 지키는 모임 뭐 이 정도를 아. 할게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 근데 세 번째가 이제 미국 요구대로 그냥 다 하는 방안인데
1: 네.
0: 이게 어떤 선택이든지 그런데 이게 다 쉽지 않죠. 다 결과적으로는 파병한 거 아니냐
1: 네.
0: 이 논란에 이제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1: 어떤 결정을 하든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는 파병은 절대 안 된다는 이 어떤 목소리 그리고 아니 국익을 위해서는 파병 결정을 해야 지금 어떡하냐라는 목소리 이 논쟁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1: 네.
0: 지지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특히 여당 지지층의 의견이 지금 여기서 갈리는 것도 문제예요.
1: 네. 그러니까
0: 파병에 대해서는 전통적 지지층이 흔쾌히 동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도 개인적 입장을 물어보면 파병에 반대죠. 당연히.
1: 네.
0: 그런 건데 누가 이렇게 흔쾌히 이거를 찬성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전통적 노선에 충실할 거냐 중원으로 확장할 거냐를 놓고는 최근까지 전당대회 거치고 이러면서도 이 여당 내에서는 논쟁과 충돌이 벌어져 온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구도가 확대되는 어떤 소재로 파병 문제가 쓰이면 그러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좋지 않을 게 분명한 거죠.
1: 네.
0: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라든가 일부 야당은 뭐 반대를 이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할 수 있겠는데 집권 세력이라면 최소한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면서 논쟁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정리가 잘 되면 생산적 네. 논쟁으로 갈 수 있다면 국내의 반대 여론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나 협상할 때 지렛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점을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1: 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540여 개 시민단체들이 종로구 쪽에서 대규모 행진 도심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반대하는 대규모 행진을 벌였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반대 여론 잘 활용하려면 협상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연임 포기나 공소취소 관련한 메시지도 좀 나오겠죠?
0: 그러니까 여당 지지층 일부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금 지적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또 뭐 야당하고 그다음에 뭐 언론 뭐 등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마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들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연임 포기 선언을 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법은 연임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1: 어차피 법은 안 돼 있는 거죠.
0: 그건 네. 뭐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건데
1: 네.
0: 자꾸 이렇게 대통령이 나는 연임을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고 그러면은 다음 대통령도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대통령도 그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아, 오히려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다.
0: 그렇죠. 그러면 네. 오히려 헌법에 연임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마치 연임이 되는 것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1: 네.
0: 그래서 저는 이게 안 좋은 선례라고 생각하지만 워낙 이제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이제 이 얘기가 필요하다고 하니 대통령이 뭐 대응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 야당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0: 그렇죠. 네. 야당뿐만 아니고 언론도 뭐 마찬가지고 다 난리가 네. 났습니다. 그리고 공소취소 문제. 저는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 아, 연임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안 내더라도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오히려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
0: 그렇죠. 연임 문제는 결국은 왜 얘기하느냐 야당에서. 결국 공소취소 얘기하려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1: 네.
0: 여기에 대해서는 저장적 입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기자회견이 대통령 메시지를 단순히 뭐 발신하는 계기가 아니고 지지율 하락 요인은 좀 제거를 하고
1: 네.
0: 그리고 추가 상승의 여지를 만드는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이벤트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것도 또 한편으로 이 정권의 능력을 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능력을 이번에 보여줌으로써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지금 어쨌든 이번 주말과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변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뭐 주말 사이 당정 고위 당정 협의

0: 그래서 뭐 용해인 후보자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정을 한다고 하고 또 다음 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좀 봐야겠네요.
1: 그렇죠. 이 국면이 이제 청문회 국면하고 같이 막 맞물려 갈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통치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고 아마 조태흠 기자님도 바쁠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엔 CBS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는 저희 많이 좋아하신 역사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팔 대홍수 이후 상황 정리하는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충청 이남 지역의 하늘 표정이 사뭇 달랐는데요. 중부부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종일 선선한 날씨를 보였고 충청 이남 지역은 비교적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에는 꽤 덥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많게는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분간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대구 18도, 대전 16도, 춘천 15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습니다만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청주 29도, 광주 30도, 대구 31도의 분포로 특히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8: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9: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0: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11: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12: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4: 마누카 꿀!
1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4: 뉴질랜드!
1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4: 당연히 콤비타죠!
1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6: 콤비타 마누카 꿀.
1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19: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들려드린 노래는 윤건의 가을의 만나였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죠. 지영님 정말 가을이네요. 2485번님도 음악이 있는 주말 뉴스 마음이 좀 너그러져 좋아요 하고 의견 주셨어요. 진짜 앞서 무거운 뉴스도 전해드렸는데 노래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2933번 쓰시는 분 하늘과 구름이 마치 바다에 피는 파도 같아요. 이런 시적인 표현을 주셨고요. 또 2933번 쓰시는 분 그저 맑고 높은 가을 하늘 같은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사일 발사, 논란, 아집 이런 말을 언제면 뉴스에서 안 듣고 안 볼 수 있을지 그래도 일단은 폭염 뒤 피부로 닿는 서늘함을 좀 느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파병에 관해서도 좀 여러 의견들 많이 주고 계세요. 확실히 정말

0: 뜨거운 이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용과 신청 후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 조선사 평행이론 이어갈 건데 오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혹시 듣다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보내주셔도 됩니다. 광고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유례 없는 폭우, 폭설, 태풍, 폭염까지. 자연이 보내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탄소 중립 실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지금의 우리와 다른 듯 닮은 조선시대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조선사 평행이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지한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네, 가을. 진짜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산책하기도 좋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양천구에도 오늘 행사가 되게 많이 열리더라고요. 예. 이래서 가을은 이제 축제의 계절이다 이런 것 같은데. 그쵸? 오늘 전라도에서도 명량대첩 축제가 열린다고요.
7: 예, 그렇습니다. 1597년. 음력 9월 16일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크게 격파했던 명량대첩. 네. 이미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네, 정확하게 명량이 어디인지. 네. 또 여기 왜 여기 전투가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명량대첩의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6: 근데 이 축제가 진도 해남에서 열리던데 왜 명량대첩인 거지? 명량이 어디인 거예요? 네,
7: 그 전라남도 해남군 황운반도와 그리고 진도 사이에는 그 좁은 그 해협이 하나 있는데. 네. 여기가 바로 그 울돌목이라고 합니다.
6: 네, 울돌목.
7: 예, 그래서 그 진도하고 해남반도 사이에 두고 유리병의 모처럼 갑자기 좋아지는데. 썰물 때. 네. 이제 물이 이제 해벽에 부딪히면서 그 파도가 낸 소리가 요란한 울음처럼 들려서. 울돌목을 명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 네.
7: 지도만 보면 금방 아시겠는데. 갑자기 파도가 확 좁아져요.
6: 네.
7: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밀물과 썰물이 바뀔 때마다. 바다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배가 다니기 힘든 지역입니다.
6: 영화 보신 분들은 많이 다

0: 있지만 요 좁은 골목길 같은 이 울돌목 지형으로 인해서 그 열쇠척으로도
1: 예.
0: 일본군에 무찔릴 수 있었던 그런 건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예.
0: 근데 명량대첩이 일어났을 당시 조선 뭐 이순신 장군 그 상황은 좀 어땠어요?
1: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0: 최악이요.
1: 예.
0: 예.
1: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 하면 그냥 7년간의 전쟁으로 알고 있지만
0: 네.
1: 사실 중간에 서로 힘이 빠져서 싸우지 말고 거의 휴전처럼 지내는 중간의 시기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다시금 전쟁을 시작한 것을 정유재란이라고 따로 부르죠.
0: 정유재란,
1: 예.
0: 네.
1: 근데 이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0: 네.
1: 그 바로 한그 전해 겨울에 이순신이 죄인이 되어서 모든 관직에서 해임당하고
0: 네.
1: 한양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0: 어.
1: 왜냐하면 당시 일본군이 부산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0: 네.
1: 이때 일본군 접전이나 기타 등등 소식을 통해서 이때 그 부산에 그 조선군의 가장 큰 원수라고 할수 있는
0: 네.
1: 가토 키요마사가 있고 이때
0: 아,
1: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
0: 부산에 공격하면은 네.
1: 그런 첩보가 들어옵니다.
0: 아.
1: 그래서 이순신이 공격해라라는 명령을 듣고 배를 몰고 가보니까
0: 네.
1: 보통 우리 이순신 장군이 하면 항상 이기는 그 장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분이 싸울 때는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만을 한다.
0: 아, 그런 확률이 높겠네요.
1: 그렇죠.
0: 이런
1: 그러니까
0: 일이 네.
1: 완전히 우위가 선정된 싸움만
0: 아,
1: 하는 분이었어요, 원래는.
0: 네.
1: 근데 부산에 가보니까 일본군이 굉장히 엄중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0: 아,
1: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도 없고,
0: 아.
1: 설령 싸운다 하더라도 큰 피해를 입겠다 싶어서 물러납니다.
0: 그러니까 첩보와는 좀 다르게 판단을 한 거네요.
1: 그리고
0: 네.
1: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하고 그 명령 내린 사람하고 이제 입장이 차이가 나는 거죠.
0: 네.
1: 근데 이럴 때는 현장의
0: 그쵸,
1: 목소리를
0: 맞아요.
1: 중요하게
0: 네.
1: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순신을 질투하고 있던 사람이 선조였죠. 왜냐하면
0: 네.
1: 자기는 백성들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0: 임진왜란한테
1: 예.
0: 도망갔죠. 예.
1: 근데 이순신은 그 백성들을 지키면서 싸웠으니까 당연히 인기가 좋았고,
0: 비교가 되죠.
1: 그러니까
0: 예.
1: 거기 선조는 거기에 비해서 그 자기 자격심도 있고,
0: 네.
1: 그리고 워낙 잘 싸우는 장군은 미움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0: 네.
1: 감히 명령을 어기더니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0: 아.
1: 펄펄 뜁니다.
0: 네.
1: 또 이때 그 이런 표현은 안 그렇지만 이제 옆에서 이제 괜히 이제 그 불지른 사람 있잖아요.
0: 네.
1: 화났는데 그 부채질한 사람
0: 네.
1: 이게 바로 원균이었습니다. 그래서
0: 아.
1: 저라면 할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겁쟁이예요 하고 그렇게
0: 원균이.
1: 얘기를 한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선조가 옳았구나 해가지고 이순신을 해직시키고 그리고
0: 아.
1: 그 자리에 원균을 딱 하고 앉힌 거죠.
0: 안 그래도 미운 털이었는데 그
1: 예.
0: 안 전쟁에 안 나선다고 하니까 이참에 그냥 뭐지 멀리 보낸 거네요.
1: 그러니까 그 요즘 말로 그 모가지를
0: 네.
1: 해고 그래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0: 네.
1: 그리고 그래서 잘 됐냐면 그것도 아니죠. 왜냐면 원균도 이제 그 이순신 자리를 처음 뺏었을 땐 좋았겠죠. 근데
0: 네.
1: 자기도 보니까 하면 안 되겠다. 얘기했듯이 현장의 시각은 확실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난리가 난 거죠. 너 된다고 했는데 왜
0: 네.
1: 그랬어? 라고 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순신의 약간 편이었던 그 권유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원균을 잡아다가 곤장을 때립니다. 너
0: 아.
1: 왜 된다고 얘기했어? 네가 그럼 책임을 져라.
0: 네.
1: 그래서 그러니까 원균이 이제 미적미적 나간 것이 결과가 칠척량 해전. 그래서 이때 조선의 정예였던 수군들이 전부 다 죽어버리고
0: 네.
1: 모든 해선들이 바다에 가라앉아 버리는 정말로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말 가슴 아픈 패배였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정말 조선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그 이순신 장군의 일기에도 나와 있고 그 당시 피난을 다니던 그한 양반이던 그 오명왕의 사람이 쓴 사람이 쇠미록이라는 일기를 썼거든요.
0: 네.
1: 여기에서 수군이 졌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이제 우리나라 망했구나.
0: 망했다.
1: 예, 그렇죠.
0: 예.
1: 조선의 마지막 보루가 사라진 거예요.
0: 그럼 그래도 우리에겐 이순신 장군이 있는 거잖아요.
1: 아유. 근데
0: 네.
1: 그렇게 얘기한 것도 정말 가슴 아픈 게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님이 일기를 썼지
0: 네.
1: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난중일기라고 있지만 이 난중일기는 나중에 사람들이 붙인 것이지 이순신 장군님 그냥 일기를 썼어요. 웬만하면 매일매일.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올해는 무슨 년 일기, 무슨 년 일기. 그래서 이거는 정유해 년의 일기에 적혀 있는데
0: 네.
1: 이때 이순신 장군님의 그런 걸 보면은

0: 아, 이분도 정말 인간이구나. 이렇게까지 힘들었구나라는 네. 게 처절하게 보입니다.
1: 그러니까 그게 이순신 장군의 그러니까 다른 위인들과의 좀 차이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저희가 영화도 많이 보고 워낙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인간적인 면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 그러니까 다른 위인들은 그냥 날 때부터 위인으로 정해진 것 같고 그런데 인간적인 고뇌 같은 게 그 일기 속에 드러나니까 예. 그런 거에서 좀 공감대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0: 그래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난중일기 정유년 편을 딱 읽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나온 소리가 그거예요. 왜 나 같은 게 이 세상에 살아서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밤마다 울고 토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끄는 거예요.
1: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모습은 상상이 그렇죠. 안 되는데.
0: 네. 우선 이 정유년에 이제 그 우선 그 우리가 잘하는 대로 네. 백위종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직을 다 빼앗겼지만 네. 그래도 너에게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아무 관직 없이 하얀 옷만 입고 그러니까 무급 인턴 네. 뭐 그런 식으로
1: 장군에서 네.
0: 그렇게 떨어지게 된 네. 거죠. 그런데 거의 약간 죄인처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순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순신의 어머니였던 초계변씨가 우리 아들을 만나보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오다가 그냥 배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1: 아들 못 만나고
0: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죄인으로 돼서 터덜터덜 나오고 있는데 네. 배가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미어지는데 네. 그래서 당연히 조선시대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그쵸. 3년 동안 이제 네. 무덤 곁을 지켜야 되는데 이 죄인의 몸인데다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금부도사나 이제 네. 그 수행한 사람은 빨리 가자라고 하니까 정말 눈물이 나고 괴롭고 이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데 이제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1: 본인 장례도 부모님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조상님 무덤에서 절하고 그렇게 떠나가긴 하는데 네. 그러긴 한데 이제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계속 위로는 해줘요. 왜냐하면 이순신에게 죄가 없는 걸 아니까 네. 만나는 사람마다 술 주고 음식 주고 밥 차려주고 잘 재워주고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잘 챙겨주니까 밥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자기 데려가는 하인들이 몰래 밥 얻어먹으니까 오히려 혼내고 밥값을 치러주는 그 정도까지 일도 해줍니다.
1: 진짜 강직하네요.
0: 그렇죠. 뭐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백의 종군은 어찌어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도원수 권율 밑에 가서 네.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조선 수군이 대패하고 네. 다 죽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이순신도 일기에 적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그나마 믿을 만한 게 수군인데 어떡하지?
1: 수군마저 무너졌다고?
0: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소식이 정말인 것으로 전해지자 도원수 권율을 비롯해서 조선의 모든 그 군 수뇌부들이 전부 머리를 쥐어싸고 큰일 났다 하면서 엎어집니다. 네. 이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네. 이순신 장군이 제가 한번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수습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율이 너무너무 하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고마워. 그러면서
1: 이순신 장군 나서준다고 하니까.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순신이 터덜터덜 이제 그 옛날에 수군 통제사 있던 거기로 가고 있는데 네. 길을 까마득하게 메운 것이 백성들의 피난 행렬입니다. 이제 수군이 졌으니까 우린 네. 다 망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절망에 빠져서 뭐 피난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보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합니다. 사또께서 돌아오셨으니 이제 우린 살았다.
1: 네네.
0: 그리고 사람들마다 만날 때마다 다들 원균 욕을 하면서 그래서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라고 하는데 네. 이순신은 밤에 돌아와도 자기 혼자 있으면서 네. 15번씩 토하고 울면서 나 같은 게 왜 살아서 뭐냐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순신의 모습은 언제나 뭐 당당하고 왜 그렇죠.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런 모습이었는데 밤에는 그렇게 두려움과 깊은 고뇌에 빠져서 그렇게 뭐 토를 할 정도로 보면 사실 요새 말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그렇죠.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겨냈지만 어쨌든 백성들 보면서 싸움 전면에 나섰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명량대차 하면은 이제 이순신의 명대사가 있잖아요. 신에게는 예.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12척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13척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건 좀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0: 이 12척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조선 이순신이 네. 그 왕인 선조에게 보냈던 장기에 나와 있다고 이야기돼 있는데요. 이게 왜 12척이냐? 그리고 정말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우선 당시 네. 칠경행 해전 때 조선 수군의

0: 그 태반이 이제 뭐 태반인지 거의 대부분이 전사하고 네. 이 가라앉은 건 사실이지만 얼마 정도는 무사히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 도망간 것들이 나중에 모여들지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 명량회전 때 네. 당시 조선 수군은 12척 내지 13척이었다고 하는데 네. 일본군은 133척이었다는 얘기 있고 심지어 330척에 심지어 뭐 500척이 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 숫자들이 다양한데 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조선 수군이 굉장히 중과 부족으로 숫자가 적었다는 것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산술적으로는 이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숨어 있었던 전력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1: 어쨌든 엄청난 일본 군을 상대로 아주 소수의 배를 갖고 싸워서 이긴 건 맞으니까.
0: 그렇죠. 네. 정말로 조선군이 형편없었던 게 난중일기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완전히 박살이 난 조선 수군을 수습한 장면이 나오는데 네. 우선 신병 훈련해야 되는데 당시 그 진주 근처에 신병 훈련소가 있거든요. 네. 가서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 어떡하지 하면서 머리를 쥐어싸고 이제 옛날 통제사 있던 데 가보니까 그 병사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무기나 그런 걸 다 내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지 하면서 황급하게 수습을 하고 그래서 네. 정말 다 늙거나 갓 새로 들어온 그 신병들을 데리고 네. 그다음에 이 장수들이라고 불러온 사람들도 지금 일진이라고 일군에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버려서 네. 그동안 계속 후방에서 이렇게 그냥 보급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배에다가 지휘자군으로 앉혀놓으니까 네. 당연히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겁을 내는 거예요.
1: 숫자도 문제지만 그 질도 형편이 없었던
0: 그쵸?
1: 거네요.
0: 네. 근데 얘네들을 데리고 어떻게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걸 고뇌하면서도 계속 이제 이 병사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이 그 유명한 살자고 하면은 죽을 것이고 그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네. 살아날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를 이순신 장군님이 직접 일기에다 적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말이었고 네. 실제로 그렇게 이런 얘기는 좀 그러니까 정신훈련을 시켜서 네. 이 정말 초자들을 데리고 명량회전까지 가신 것이죠.
1: 네. 그런데 정말 이제 아무리 지금 봐도 어떻게 13척, 뭐 13척, 12척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 133척, 뭐 300척까지 얘기가 있다고 했지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지금 아무리 뭐 울돌 뭐 이런 걸 얘기해도 전략적으로 뭐 잘 짰다고 해도 그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저도 열심히 봤지만 네.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긴 거지?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가 있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기한 전투였어요. 그 당시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순신 장군이 이제 왜군이 쳐들어올 그 조짐이 보이니까 계속 대처를 합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겼냐, 그러니까 무슨 뭐 하늘이 내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대적으로 싸웠습니다. 현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적에 얼마나인지 정찰을 열심히 하고 평소에 훈련 열심히 하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 FM을 제대로 지켜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네. 당시 장수들이 잘 안 해왔기 때문에 네. 현대적으로 싸운 분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기했듯이 정말 열세인 상황에서 네. 그래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울돌목을 싸울 장소를 잡은 것도 나름 이해가 가는 게 네. 굉장히 좁거든요. 소수의 병력을 상대로 다수를 상대를 하려면 네. 한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군이 훨씬 더 맞고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하기진도 펼칠 수 있었지만 네. 이렇게 소수일 경우에는 좁은 데서 싸워야 돼요. 올드보이 보면 장도리신 같은 데 이제 좁은 데서 여러 명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행운이 있었다면 칠천량에서 너무 조선이 확실하게 졌다 보니까 네. 일본군이 조선을 좀 우습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찰도 많이 안 했어요. 한 대가 이제 와키자카 야스하루라는 그 사람 정도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이제 몰려오는데 네. 얘기했듯이 133척 아니면 300척, 500척인데 네. 일본군의 주력 군함인 세키부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작은 배였습니다. 이 작은 배가 133척 정도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보다 큰 배들이 200척이었는데 네. 울돌목이 좁았기 때문에 큰 배들이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이때 조선 일본군의 수군 중에 지휘관이 네. 우리나라에

0: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일본사에 굉장히 유명한 토도 다카토라라고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조선군 굉장히 극소수 12척이나 그리고 12척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당시 그 조선에 네. 그 오익창이라는 유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그 뭔가 이제 강직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연설합니다.

0: 12척에 이순신 장군이 탄 장군선이 선두에 섭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울돌목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울돌목이 이제 밀물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1: 네.
0: 먼저 물이 이제
1: 네.
0: 그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조선군 쪽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게 네. 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역류를 타기 때문에 조선군은 배를 젓느라도 힘들죠.
1: 힘들죠. 네.
0: 그에 비해서 일본군 쪽은 더 유리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선군은 전부 파랗게 질려 저렇게 배를 까맣게 생각하면 수백 척이 오고 있으니
1: 무섭죠. 우리는 네. 12척, 13척밖에 없는데 예.
0: 우리는 다 죽었다. 아. 그러면서 안 나옵니다. 네. 싸우지 않으려고 해요.
1: 아, 다 뒤에 도망간. 물러서 있었군요.
0: 심지어 네. 그냥 싸우기 전에 도망간 사람도 아. 있어요. 그런데 이순신 네. 장군이 혼자 장군선을 앞장들어서 여기서 맞서 싸웁니다.
1: 아.
0: 그래서 열심히 때려잡고 다 싸우고 있으면서 네. 계속 그때 정말 어떻게 싸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순신 장군의 거의 손해가 없이 다 싸우고 있으니까
1: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0: 그러게요. 그렇게 싸우고 네. 있으니까 이제야 이제 그 장군선이 혼자서 싸우고 있던 배들이, 보고 있던 예. 배들이 이제 슬금슬금슬금슬금 이제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안 지네 안 지네 그래서 척척척 오게 되니까 네.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제일 처음에 오는 두 배를 불러다가 야단을 칩니다.
1: 아.
0: 첫 번째는 이제 거제 현령했던 안유의 배인데
1: 네.
0: 안유한테 너 안유야 네가 군법으로 죽고 싶냐? 그러니까 이제 안휘가 이제 배를 이끌고 이제 나서서 앞장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1: 넌 어떻게든 죽을 거니까 차라리 앞서 싸워라 이거거든요.
0: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김옥추라고 우병사가 있는데
1: 네.
0: 그 김옥추에게는 지금 너를 버려야 되지만 공을 세워서 갚아라.
1: 아. 그러니까
0: 거기도 이제 싸우기 시작하고 네. 이제 다른 배들이 야금야금 나와서 이제 같이 싸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물이 바뀌면서
1: 네.
0: 이제 일본군한테 역류가 되기 시작합니다.
1: 일본군은 이제 불리한 이제 예. 해류가 형성이 예. 된 거네요. 네.
0: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순신이 버틴 거예요.
1: 어.
0: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그쪽은 몇백 척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배들끼리 엉킵니다.
1: 아,
0: 자기들이
1: 서로.
0: 있고, 예. 네. 자기들끼리 엉키고 부딪히고 그래서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는 30척 정도 그 침몰시켰다. 그리고 이건 정말 천행,
1: 네.
0: 하늘이 도우셨다라고 간단하게 적었는데
1: 네.
0: 일본군 쪽 기록에는 100척이 가라앉았다고 적어 있어요.
1: 아, 일본 기록에 100척.
0: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진 쪽에서는 자기 피해를 축소하기 마련이거든요.
1: 예.
0: 근데 일본군이 100척 가라앉으면 100척 이상 가라앉는 얘기예요.
1: 예,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럼 진짜 정말 적은 100으로 100척 이상 우리가 물리친 거고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여기에는 뭐 이순신 장군의 결기, 용기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전략도 있었고
0: 예.
1: 또 그 뒤에서 받쳐주던 일반 백성들도 있었고
0: 그쵸.
1: 여러 힘이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낸 승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산도 대첩은
1: 네.
0: 그 임진왜란 대표적인 그 전 두를 얘기해주지만 이건 이길 걸 이긴 싸움이었고 명량 대첩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죠. 그래서 더 사람들이 정말 이건 어떻게 이긴 거야라고 신기해하는 그래서 더 드라마틱하고 좋은 그 재미있는
1: 네.
0: 그런 전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나는 술로님이 지금 역사기행 설명해 주시는 분 성함이 어찌 되나요? 설명을 너무 맛깔스럽게 하셔서 책이 있으면 읽고 싶네요.
0: 감사합니다.
1: 이한 작가님입니다. 이한 작가님 또 책도 많이 쓰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안주하는 여행자님이 조선시대 무가에 32살에 합격하신 것도 당신은 늦게 시작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0: 아주 그렇게 늦게 급제한 건 아니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평균 무가급제가 34살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나름 아주 그렇게 늦게 시작한 건 아닌데 이순신 장군님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얘기했지만
1: 네.
0: 유년 시절에 워낙 약간 반란까진 불량 청소년이었다가
1: 좋게 말하면 장난꾸러기 네.
0: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개과천선에서 이제 훌륭한 이제 그 나라의 성문으로 다시 나신 분이기 때문에
1: 네.
0: 언제 기회가 되면 얘기도 하겠습니다.
1: 아.
0: 각자 집에 말썽꾼 청소년이 하나 있다면
1: 네.
0: 이순신 장군님을 모범으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상록수님이 한밤에는 한 사람 낮에는 담대한 대장군 아까 이제 밤새 울었다 뭐 이런
0: 예.
1: 거 듣고 의견 주신 것 같고 또 시원한 가을님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난중일기 100번씩 읽고 시험 봐서 뽑아야 돼요 하는데 근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이 리더십도 이제 평범하지 않았던 것 같다 생각이
0: 예.
1: 드는 게 아까 김억추 상대로 뭐 지금 당장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이제 고뇌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그
0: 예.
1: 마음을 알고 또 그런 심리전도 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0: 그쵸.
1: 들고요.
0: 네. 뭐 항상 중요한 게 원칙이 군법입니다.

0: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물론 어. 개인적인 감정을 원균을 되게 싫어하긴 했지만 네. 그와는 별개로 부하들을 상대로 할 때 법을 어기면 그대 그 법에 따라서 처벌한다. 사실 옛날 조선시대 관료들이나 심지어 지금까지도 네.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처벌하거나 상종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좋은 쪽으로 현대적인 인물이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유명한 장군이 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요. 지금 2628번 쓰시는 분, 조조를 물리친 적벽대전보다 더 뛰어난 명랑대첩, 너무 뛰어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정말 요즘 정치인들이 이 난중일기 다 읽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또 많은 얘기들 좀 다음에 또 나눠봐도 좋겠다,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로이 클락의 Yesterday When I Was Young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2: Seems the love I've known has always been the most destructive kind. Guess that's why now I feel so old before my time. Yesterday, when I was young, the taste of life was sweet as rain upon my tongue. I teased at life

네, 지난달 26일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죠. 사망자는 1,300여 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도 5,500명이 넘습니다. 한국의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는데 네팔 국민의 5% 정도의 이제 160만 명 가량이 이제 피해를 받고 이제 더는 살 수 없게 된 집도 2만 채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지금 20여 일이 지난 현재 네팔 상황 어떤지 전문가 모셔서 의견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명훈 여행

0: 작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원래 사실 좋은 일로 이렇게 많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1: 저 늘 나쁜 네. 일로만 부르더라고요. 네. 방송에서.
0: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오늘 또 좀 무거운 얘기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홍수가 난 곳은 정확히 어떤 곳이에요?
1: 라스와가디라고 네. 네팔과 티베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령이죠. 네. 네팔과 티베트 국경 도시예요.
0: 아.
1: 그래서 여기가 이제 라스와라는 디스트릭인데 네. 네팔은 이제 우리나라의 군단위 개념을 디스트릭이라고 합니다.
0: 아,
1: 여기가 서울보다 2.5배 정도 큰데고요.
0: 네.
1: 인구가 4만 7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좀 작은 도시인데
0: 네.
1: 문제는 국경이기도 하고 관광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 보니까
0: 네.
1: 여기서 좀 사고가 많이 났고요.
0: 아.
1: 참고로 거리는 카투만두에서 110km 떨어져 있습니다. 요러면
0: 아.
1: 가까울 것 같죠. 네, 버스로 가는데 8시간 정도 걸려요.
0: 길이
1: 안 좋아서
0: 안
1: 꾸불꾸불하고
0: 네.
1: 터널이 없는 산길이다 보니까 옛날에 대관령 구길이나
0: 그러네요.
1: 진부령 구길 같은
0: 네.
1: 느낌이죠.
0: 아, 근데 여기가 원래 좀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트랙 인기 트레킹 지역이었다고요?
1: 네, 네팔에서 이제 3대 트레킹이라고 아. 하면은 안나푸르나,
0: 네.
1: 베이스 캠프,
0: 네.
1: 랑탕 이렇게 세 개를 꼽는데 여기가 랑탕 트레킹의 이제 시작점 중에 하나예요.
0: 네.
1: 여기가 이제 뜨는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카투만두에서 110km, 물론
0: 네.
1: 버스는 8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카투만두에서 가장 가까워요.
0: 아, 여기가요?
1: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원래 안나푸르나만 갈래도 일단 포카라라는 데까지 가서
0: 아.
1: 또 이동해야 되는데 정말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서 네팔에서 트레킹하고 싶다.
0: 네.
1: 여기 외에 답이 없어요.
0: 아, 접근성이 일단 제일 좋은
1: 네네.
0: 지역이었군요.
1: 그리고 순례 지역입니다, 여기가.
0: 아.
1: 그러니까 이 라스와 디스트릭트에
0: 네.
1: 고사인 쿤다라는 해발 4,300m짜리 호수가 있는데
0: 네.
1: 여기가 이제 힌두교의 삼신 중에 하나인 시바신이
0: 아.
1: 인류를 구하려고 독을 먹었는데 독 때문에 너무 목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0: 아,
1: 아 목이 말러 이러고 산에다가 삼신상을 타고 자는데 여기서 물이 확 솟아났어요.
0: 아.
1: 이 순례가 8월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순례철이었어요.
0: 그럼 순례 시기랑도 겹쳐서 더 피해가?
1: 순례 실종자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티베트의 카일라시라는 산이 있는데
0: 네.
1: 이 산이 힌두교에서는 시바신의 집이라고 믿어지는 산이고요.
0: 아.
1: 불교에서는 수미산이 바로 여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중요한 성지의 길목이기도 합니다. 티베트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가 겹쳤고
0: 네.
1: 그다음에 국경지역이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0: 네. 중국과,
1: 이 중국 네. 이제 기룽 출입국 사무소랑
0: 네.
1: 이제 중국과 네팔 간 무역의 3분의 1이 이 국경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대상들이나 이제 트럭들, 화물노동자들까지 이 시기 이게 몰려 있었던 거죠.
0: 근데 이게 산악지대라고 하면 사람이 별로 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피해가
1: 네.
0: 컸던 거는 그런 점들이 좀 복합적으로 겹쳐서 그런
1: 거죠.
0: 그렇죠.
1: 인구 자체는 4만 7천 명밖에 안 되는데
0: 네.
1: 지금 파악된 실종자가 5,326명이거든요. 어제 기준 네팔 정부 발표인데
0: 네.
1: 이 중 2,860명이 이 라스와 디스트릭트에서 실종이 됩니다.
0: 아.
1: 라스와 주민이 1,393명이 실종됐고
0: 네.
1: 그러니까 군인구 33명 중에 한 명이 실종자예요. 그리고 외지인 실종자가 1,286명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이게 도시 크기에 비해서
0: 네.
1: 국제적 관문이었다는 게 가장 큰 이제 피해자가 많았던
0: 아,
1: 이유죠.
0: 네. 그리고 또 이번에 피해가 이제 좀 커진 이유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홍수라기보다는 이제 진흙과 바위까지 한 번에
1: 그렇죠.
0: 무너져 내려서 더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1: 네.
0: 재난이 닥친 거잖아요.
1: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동일본 대지진만큼이나 인류가 현재의 기술로 아무리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0: 아.
1: 예측이 불가능한 재앙이었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사실 뭐 네팔의 준비 부족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0: 네.
1: 이거는 못해요. 이 정도 규모의 산사태를 파악할 수도 없었고
0: 네.
1: 대부분 홍수가 난다면 비가 많이 온다 그러는데
0: 그쵸.
1: 이건 비와 상관없는
0: 그쵸.
1: 홍수였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뭐 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작가님 그럼 요 전에도 많이 이곳을 가보셨던
1: 가봤죠.
0: 거예요?
1: 예.
0: 거기 이렇게 알고 있던 풍경은 어떤 풍경이었어요?
1: 깊은 계곡이 있고요.
0: 네.
1: 저 멀리 설산이 있고.
0: 어.
1: 근데 계곡의 폭이 정말 좁아요. 그러니까
0: 어.
1: 우리가 생각하는 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0: 네.
1: 우리나라의 내나 천에 가까워요.
0: 어.
1: 그러니까 지방 2급 뭐 하천 같은 개념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폭이 한 5m 이내인 공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더 빨리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죠.
0: 어.
1: 일종의 총알이 나가는 것과
0: 좁으니까.
1: 똑같은 현상인
0: 네.
1: 겁니다. 네.
0: 어. 지금 현지 피해 상황은 어때요?
1: 좀 11일 네팔 외교부 발표를 보고 왔는데
0: 네.
1: 사망이 1,400명 이상, 실종이 5,600명 정도로
0: 네.
1: 파악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쓸려간 집이 7,500채, 그리고 수리해야 하는 집이 2만 채, 교량이 32개,
0: 네.
1: 도로가 40km가 사라졌는데
0: 도시 하나 그냥 전멸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1: 그 수계에 있는 도시 대여섯 개는 전멸이 된 거죠.
0: 아.
1: 근데 이게 그 도로 40km를 한국에서는 에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0: 네.
1: 여기는 외길이에요.
0: 어, 산 바깥에
1: 이 길 외에 길이 네. 없어요. 그럼 이제 염소 아. 다니는 길 아니면 양 치우는 길 따라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수력 발전도 이제 파괴가 많이 돼서

0: 430메가와트. 또 역시 우리나라 기준은 별게 아닌데 네팔에서는 이게 한 10% 됩니다. 전력량에. 아. 이게 좀 사라졌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카트만두와 티베트를 잇는 유일한 국도가 끊어진 거죠.
1: 그 지금 현재에서 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0: 일단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네. 재난이 발생하면은 이제 어찌됐건 실종자 구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팔은 이게 어려워요.
1: 아.
0: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한국 이제 한국 언론에서도 네팔 정부가 수색을 포기했다. 라는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1: 또 우리가 수색하려고 해도 허가도 잘 안 해주고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0: 그게 이제 그 지역에서 실종자가 5천 명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네팔에서 첫날 가용된 헬기가 네. 20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없어요. 네팔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야 돼요.
1: 자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0: 걸어가야 돼요. 네. 실제로 자전거 타고 막 배낭에 식료품 실어가지고 가고 막 이러거든요. 이
1: 네.
0: 길을.
1: 네.
0: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도 당연히 한국인 실종자가 중요하지만 네팔 정부 입장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여기는 일단 5천 명을 찾아야 돼요. 한국은 9명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셈법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외교력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1: 네.
0: 처음에 네팔이 좀 너무 보수적으로 나갔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실종자 수습보다 복구 유지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1: 네.
0: 이미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실종자들 대부분 돌아갔었다고 봐야 되는데
1: 아.
0: 이 시신이 지금 인도까지 떠내려가고 있거든요.
1: 아,
0: 인도에서도 지금 시신을 던지고 있어요.
1: 이 네팔이랑 인도랑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0: 한 300km 정도 돼요. 강을 따라서.
1: 300km까지 지금 거기까지 떠밀려 갔다는 거네요.
0: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콘크리트, 젖은 콘크리트 같은 물길이 휩쓸었다고 하잖아요.
1: 네.
0: 좁은 협곡 같은 경우는 지금 토사가 10에서 18m가 쌓여 있어요.
1: 아.
0: 그러니까 실종자들은 대부분 그 밑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길이 없잖아요.
1: 아.
0: 중장비가 못 가요. 사람이 삽으로 퍼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깊이 18m의 토사를. 근데 광장이면은 사람을 많이 보내면은 여러 사람이 이게 퍼낼 수가 있는데
1: 네.
0: 좁은 계곡이에요.
1: 아.
0: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찾아도 이제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게 예, 서울시 2.5배 정도 되는 지역,
1: 네.
0: 남북까지 다 합친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한국 같은 영안실의 냉동고가 몇 개나 있겠어요? 없어요.
1: 다 그냥 부실될 수.
0: 그래서 카투만두에서 네. 구할 수 있는 모든 드라이 아이스랑 얼음을 가지고 지금 관에 채워놓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계죠. 의사들이 이제 법약자들이 열흘 버티면 많이 버틴다라고 했는데
1: 아.
0: 이미 보름째잖아요. 사건
1: 네.
0: 발생. 그래서 지금 네팔 정부는 DNA 추출을 하는 식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좀 그런 상황인 거죠. 상황 자체가.
1: 지금 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0: 지금 시신이 나오면요. 이게 서로 자기 가족이라고 싸우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한마디로 진짜. 되게 너무 힘든 상황이죠. 상황 자체가.
1: 아니 안 그래도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늘 또 그 마침 네팔에 취재를 갔던 기자가 오늘 회사에 있어가지고
0: 네.
1: 그 지금 상황을 좀 물어보니까 뭐 아예 뭐 접근이 불가능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접근이 불가능하고
0: 할 수 없어요.
1: 네, 네. 접근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여서 이 시신을 찾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우리 가족이다 우리 가족에 이런 일도 있고 또
0: 네.
1: 어떤 분 한 분은 할머니신데 본인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거예요. 요양병원에. 근데 나머지 가족 9명을 다 지금 잃었다. 뭐 이런 사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0: 그러니까 사실 그 교계에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기독교
1: 네.
0: 방송이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죄책감이 엄청날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서 누군가는 휩쓸려 가고 누군가는 살았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트라우마가 심할 거 아니에요.
1: 네.
0: 이거는 사실 네팔 같은 경우는 이게 갑자기 뭐 신경정신과에서 대거 가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1: 네.
0: 그러니까 종교가 해야 될 일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는.
1: 남은 가족들이 상처도
0: 네.
1: 어마어마할 거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0: 네.
1: 곧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0: 네.
1: 그럼 요 히말라야 산악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좀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0: 10월부터 이 동네는 겨울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1: 10월부터요?
0: 이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팔 정부가 수색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1: 아,
0: 돈이 없어요.
1: 네.
0: 그럼 한정된 자원을 이제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1: 네.
0: 일단 이재민들이 내면의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곳에 사람을 넣어놔야 겨울이 날 거 아니에요.
1: 어.
0: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실종자 수색은 좀
1: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은 좀 더 우선순위를 지금
0: 네.
1: 살아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0: 네.
1: 갈 수밖에 없고
0: 대신 네팔 법은
1: 네.
0: 바뀌어서
1: 네.
0: 사람이 매몰됐다고 추정되는 곳은 12년 동안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요.
1: 아.
0: 근데 사실 이것도 현재에서는 좀 말이 많아요. 그럼 이 지역을 다 놔둘 거냐 어떻게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냐는 말이 있는데
1: 네.
0: 어쨌든 네팔 법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1: 이 안에서도 또 여러 논쟁거리가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네팔만한 정치가 엄청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지금 되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진짜로.
1: 작가님 현지에 좀 아는 분들도 있고
0: 취재원이 있죠, 저도.
1: 네.

0: 같아요, 지금 상황?
1: 일단은 좀 많이 관광을 와서 도와달라라는 말을 그 메시지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네팔이 9월부터 2월까지가 성수기예요.
0: 9월부터 2월까지.
1: 그러니까 정확한 10월부터. 왜냐하면
0: 오히려 네.
1: 이때 장마가 끝나고 하늘이 맑으니까 산이 잘 보여요.
0: 네.
1: 이때 트레킹을 다 가는데 지금 네팔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네팔가는 엄두는 안 낼 거 아니에요.
0: 네,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네팔로 여행을 와서 돈을 써주는 게 이게 사실은 실질적 복구에 도움이 되거든요. 재건에도 도움이 되고.
0: 이게 그 지금 사고가 난 지역 외 다른 지역들까지 사람들이 이제 네팔은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고 안 가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근데 라스와가디나 랑탕 트레킹은 어렵지만
0: 네.
1: 이제 안나푸르나나 뭐 에베레스트 그런 지역들은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0: 네.
1: 이제 거기는 여행을 가주는 게 그리고 사실 이제 약간 여행자 관점에서 말하자면은 네. 지금 가면은 되게 반겨요 사람들이.
0: 오히려
1: 예.
0: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상황도 어려운데 가면은 민폐 아니야? 왜 사실 예전에 태안반도 왜 그런 기름 유출 때도 왜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 지역 분들은 와주면 더 좋다 이런
1: 그렇죠.
0: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팔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네요.
1: 그렇죠. 일단은 돈이 돌아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돈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곤란하다 보니까
0: 네.
1: 예. 무조건 돈을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 예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도
0: 네.
1: 동남아 가서 돈을 쓰는 게 현지인들한테 가장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호물품 보내는 것도 있지만은
0: 네.
1: 그 지역이 안전한 지역 가서 여행 가서 지금은 가면 이제 모든 요금이
0: 네.
1: 이제 소비자 위주예요.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깎지 마시고
0: 네.
1: 제 가격 주고 쓰시면은 그게 현지인 삶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0: 근데 이제 가려고 한 사람 입장에서 지금 가도 괜찮나 위험하지 않나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지금 가면 완전히 직사 대접을 받습니다.
0: 지금 오히려 네. 여행 계획 한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근데 지금 네팔이 사실 정부가 좀 혼란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팔 정부가 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발렌드라 샤 총리가 리더십 시험 때를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현지 여론은 좀 어때요?
1: 이번 정부가 이제 작년에 젠지 혁명이라고 네팔에 큰 이제 시위가 났잖아요.
0: 네.
1: 그래서 총리가 이제 사퇴하고 임시정부가 들어섰다가 이제 선출된 지 165일밖에 안 된 총리예요.
0: 네.
1: 그러니까 젊은 이제 35살 먹은 분인데
0: 네.
1: 이분이 전직의 래퍼입니다.
0: 래퍼요?
1: 그러니까 공격적인 사회 비판한 랩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고
0: 네.
1: 이 사람이 이제 속한 당이 라스트리아 스와탄트라 당인데
0: 네.
1: 이 당이 또 어떤 당이냐? 당수가 네. 지금 CBS를 치면은 박성태 씨나
0: 네.
1: 박재홍 씨가 이제 앵컬하다가 정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사 프로 이제 그
0: 네.
1: 사회자가 정당을 만든 당에 래퍼인 사람이 들어가서 총리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네팔이 정치가 되게 혼란해요.
0: 그쵸.
1: 그러니까 공화국이 된 지 18년이 됐는데 18년 동안 총리가 14번이 바뀌었어요.
0: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반에 정권 들어섰을 때나 좀 비슷하네. 이게 정권이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지도자가 계속 바뀌는
1: 거기다가 내각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균 총리 재임 월수가
0: 네.
1: 14개월이에요.
0: 그러니까
1: 이제 한국도 뭐 이제 탄핵이 잦은 나라긴 하지만은
0: 네.
1: 이게 14개월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생각하면은
0: 혼란스럽죠.
1: 어떤 정책의 연속성이 네. 있겠어요.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발렌드라시아는 되게 복잡한 상황에서 총리가 됐고 물론 발렌드라가 못한 것도 있어요. 일단 세 가지를 뽑는데
0: 네.
1: 150일 동안.
0: 네.
1: 첫 번째 이제 불법 철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빈민촌이나 이런 데를 도시미관 정리한다고 철거를 많이 했고 네, 배달 노동자들을 좀 약간 주차 문제 같은 걸로 괴롭혀서 배달 노동자 한 명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압수당하자 분신을 했어요.
0: 그러니까
1: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 다시 발렌드라샤 물러가라.
0: 젠지를 대표한 느낌은 아니네요.
1: 그렇죠. 전혀 아니죠.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랑 네팔이 국경 문제에 있는데
0: 네.
1: 여기서 국회에서 말실수를 합니다. 총리가.
0: 뭐라고요?
1: 우리도 뭐 인도 국경 많이 침범했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로 예를 들면은 한국 대통령이 뭐 이게 일본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 그래 개들 말도 일리가 있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0: 그러네요.
1: 난리가 난 거죠. 이 세 가지로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150일 만에 위험에 처해 있다. 정권이 위기다라고 했는데 지진이 난 거죠. 근데 막상 그러다 보니까 네팔 정부나 네팔 시민들은 이 모든 문제를 섞어서 비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재난 초기 대응은
0: 네.
1: 네팔이 할 수 있는 여력 하에서는 나쁘지 않게 했거든요.
0: 그러니까 우리 뭐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할 수
1: 있지만
0: 우리가
1: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0: 네.
1: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진 발생하고 이제 신호체계가 끊어진 다음에 약 20분 있다가 경보 발령을 했어요.
0: 네, 그렇죠.
1: 문자 SNS도
0: 네.
1: 보내고.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20분 만에 보내면 난리가 나겠지만
0: 왜 이렇게
1: 네팔은
0: 늦게 보냈어? 이렇게 됐잖아요.
1: 네팔은 네. 우리가 이런 것도 보내네? 뭐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층위가 다른 거죠.
0: 네.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발렌샤에 대한 특히 야당들도 이제 정권을 잃은 상황이잖아요. 탄핵당한
0: 네.
1: 야당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격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은 좀 이런 게 네팔이
0: 네.
1: 18년 동안 14번 총리가 바뀌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한 번도 임기를 완수한 총리

0: 없었어요.
1: 그러네요.
0: 그러다 보니까 네. 계속 쫓겨나니까 어떠한 정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네가 잘못했지? 라고 하면 상대방은 야, 나 이거 할랬는데 쫓겨나가서 못했잖아 라고 하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가 18년간 이어진 거예요.
1: 그것도 참 너무 힘든 상황이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Z세대 혁명으로 이루어진 이번 정부가 발렌시아가 물론 못하고 저도 되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임기를 채우는 게 네팔 정부는 네팔 시민들은 네팔의 민주주의는 네.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1: 그리고 오히려
0: 그래야 책임을 물릴 수가 있는 거죠.
1: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또 바꾼다 그러면 또 다시 그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이끌 것이냐 그것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0: 또 선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를 겪는 동안에 그 혼란을 네팔은 지금 감당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여러 나라에서 지금 지원을 약속했는데 정권 바뀌면 또 말 바꾸는 나라들도 등장할 테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 하나만 일단은 끌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리고 이제 좀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팔이 그 이번에 복구 비용을 좀 국제사회에 요청을 했잖아요.
0: 네네.
1: 평소에 이제 여행 작가시기도 하니까 이런 네. 문제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은 다른 나라가 많이 했는데 결국 이 피해는 지금 네팔이 다 감당하고 있는 이런 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0: 그래서 네팔 정부도 이제 선진국들이 네. 너희들의 탄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복구 비용을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네. 다음날 철회했습니다. 이게 후속 보도까지는 안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네팔은 네. 국가 예산에 10%에서 15%를 ODA로 충당을 해요.
1: 아.
0: 국제 원조가 없으면 살아나질 못해요.
1: 그러니까
0: 네팔이라는 나라가 이를테면 사회복지 지출이 이제 전체 GDP의 거의 1.5%밖에 안 되거든요.
1: 아.
0: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노인연금에 써요.
1: 노인연금이요?
0: 네, 노인연금을 지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만 하는 거예요. 복지 지출이 물론 소비긴 한데 네. 요즘에서 이제 뭐 연금으로 많이 나가고 네.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보건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 0.3%예요.
1: 아, 그럼 우리가 지원해도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도 않았던 거네요.
0: 그것도 그렇고 이게 네. 네팔 정부의 돈이 아니라 외국 돈으로 이제 교육복지를 메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네. USAID라고 국제개발처가 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가 네팔에서 전체 ODA의 한 40%를 네.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막 무슨 이렇게 구호 어린이를 도와주자 네. 이런 프로를 보면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와서 이 어린이에게는 하루에 1달러가 있으면 이러잖아요.
1: 네.
0: 이게 어린아이들 급성 그 영양실조 관련된 이제 네. 예산인데 네. 지금 급성 영양실조는 네팔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해요. 그 USAID가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벌어진 일이에요.
1: 근데 그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
0: 같아요. 다 아프리카라고 생각하죠.
1: 네, 네.
0: 근데 급성 영양실조는 네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심각합니다.
1: 아.
0: 그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정도로 안 되고 백신 접종도 안 돼요. USAID가 없어지면서
1: 네.
0: 네팔도 마찬가지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홍역으로 한 1,000명이 죽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외국 자본, 외국에 있는 ODA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1: 네.
0: 네팔은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돈의 집행에 대한 우선순위가 또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들 급성 영양실조나
1: 네.
0: 아니면 이제 백신 접종 같은 문제들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1: 마지막으로 혹시 네. 또 좀 당부하고 이게 청취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0: 일단은 뭐 관광을 많이 가라는 말은 네. 다시 해도 이제 부족하지가 않고요.
1: 네.
0: 네팔은 전체 GDP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용이 6.5%예요. 이러면은 대략 한 100만 명이 관광으로 먹고 살거든요.
1: 네.
0: 네팔 인구가 2,900만 명이니까 30명 중에 한 명이 관광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들이라도 자신들의 삶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게 전력
1: 네.
0: 그리고 관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력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1: 네.
0: 관광업은 좀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도와줄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1: 네.
0: 가시고 가서 이제 좀 많이 우리가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데
1: 네.
0: 좀 깎지 않고
1: 네.
0: 정가를 주는 것들이 이분들을 도와주는 거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한 달도 안 돼요. 어떤 나라가 재난을 당하면 겪는 관심들이. 근데 재난을 복구하는 데는 대략 3년 정도 걸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가끔씩 네팔을 생각하면서 좀 네팔을 도와주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팔을 계속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좀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0: 네네.
1: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전명은 여행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마이클 잭슨의 Hear the World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곁에 CBS 라디오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축제.
4: 고향 특례시.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안녕합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하이라이트, 잡지사 주말 에디션, 매주 토요일 밤 8시부터 1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만나볼 에피소드는요.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뒤 용산 부지에 대한 활용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고려하기 전에 해당 공간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랜 시간 우리 땅이지만 우리 땅처럼 쓸 수 없었던 용산에 얽힌 역사, 박광일 역사작가와 함께 알아보고요. 올여름에 여러분 복숭아 많이 드셨습니까?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과일이다 이런 신비한

0: 이미지도 있고 또 요즘은 딱복 물복 논쟁이 유행처럼 돌기도 하는데요. 복숭아에 담긴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와 과학 이야기 곽재식 작가와 함께 풀어봅니다. 잡지사 주말 에디션 지금 바로 펼쳐보죠.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여섯 번째 페이지. 역사 나들이하기 딱 좋은 계절이 다가오면서 제철을 맞이하신 분입니다. 잡지사의 가을 전어 요즘 국내외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0: 자, 오늘은 요즘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의 역사를 우리 박광일 선생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1: 네. 이 지역은 원래부터 뜨거웠는데 요즘에 더 뜨거워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용산입니다.
0: 용산의 역사군요.
1: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용산공원 또는 용산국가공원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 그 기간이 무려 한 120년?
0: 120년이나 됐어요.
1: 110년 요 정도가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 내가 못 가는 그런 땅이 있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면적이 대략 또 30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평형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 90만 평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또 넓은 땅이 여의도만한 땅이잖아요.
0: 네, 뉴스에서 흔히 말하는 여의도 면적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곳을 못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공간이 갑작스럽게 비게 되면서 그러니까 용산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그 활용 문제를 놓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역사의 맥락에서 용산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산은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걸까요?
1: 네, 용산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는 우리나라에 이제 용이 들어가 있는 지명과 연결해서 볼 때는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용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크게 이제 그 지명이 생기게 된 배경을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백제 초기에 한강에서 용이 나왔다. 용 두 마리가.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의 용산 일대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기록 속에 남아 있어서.
0: 두 마리는 나왔을 때요.
1: 네, 두 마리랍니다. 예. 그래서 예. 용산이라는 지명이 이제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대체로 지금의 이제 용산, 나중에 조선시대 그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산방이 되게 되는 데는 지형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지형.
1: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울이라고 하는 한양이라고 하는 도읍지가 만들어지는데 네 개의 산이 이제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백악, 남산, 그다음에 낙산, 그다음에 인왕산 이렇게
0: 도성길 따라서 쭉
1: 있는 네, 예. 28.7km를 둘러싸고 있는 근데 그 인왕산이 쭉 내려오면서 한강까지 연결되는데 아주 느릿한 능선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느릿한 능선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용이 이렇게 길게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돌려서 생각해 보면 한강에서 한양 도성까지 가는 최단거리이기도 합니다.
0: 그럼 조선 시대도 이미 뭐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조운선이라든지 뭐 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병참들이 전부 다 용산에 도착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근에 있었던 한강진에는 늘 관선,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배가 늘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군량 군수 물자를 관리하던 군자감, 그러니까 이제 경감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경감도 용산 일대에 있었기 때문에 용산은 일찌감치 물류 기지인데 특히 어떤 군사와 관련된 또는 어떤 국가 운영과 관련된 기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 이제 경강상인들도 주로 활동을 했고 뭐 광흥창이라든지 또 가까운 곳에 또 서빙고도 있거든요.
0: 아, 예.
1: 이런 어떤 창고들이나 여러 물류 시설들이 그 일대에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0: 만리창
1: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이 지역이 물류의 어떤 거점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0: 그러네요. 그랬던 용산이 그럼 언제부터 군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한 걸까요?
1: 아무래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지가 한양 도성이라는 영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군대들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외국군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짧은 시기지만 고니시하고 가토의 부대가 용산 근처에 주둔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0: 임진왜란한테요?
1: 한양 도성을 점령을 했으니까. 근데 한양 도성 안에는 좁으니까 네. 밖에서 주둔을 했을 거 아니에요.
0: 예.
1: 그러면서 이제 고니시하고 가토가 이 일대 근거지를 마련했다는데 뭐 군부대를 여기다 막 설치했다 이런 건 아니고 잠시 예. 주둔한 정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이 일대가 이제 군사적인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데는 외국인들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당시 한양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럼 한양 밖에라도

0: 또그성과성사람들과교류할수있는시장을만들어달라
1: 시장
0: 을예이제이걸계시라고얘기를하는데이거를만들어달라고얘기를하는데주로이제서양선교사들이나이런사람들은자신들이좀편하게생각했던게양화진입니다그래서거기에다가만들어달라고했지만일본사람들이볼땐양화진은한블럭넘어에있는좀먼공간이에요
1: 용산에비해서
0: 그렇죠그러니까땡겨서어디쪽에다계시를만들어달라고그러냐면용산에다가계시를
1: 일본인들이
0: 만들어달라고합니다
1: 예.
0: 그러면서용산을중심으로해서일본인들이개발하기시작하고그리고여기에일본인들이이제정착하기시작하면서용산자체는당시는평지기때문에집을짓고살기가좀어렵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조금씩조금씩올라가다보니까청파동이나후암동쪽으로
1: 아
0: 그러니까우리가알고있는남산의뒤쪽
1: 그러네요
0: 그로올라가서자리를잡게되면서그블럭이이제일본인들의거주블럭으로서자리를잡게되는거죠
1: 그런데용산에가장먼저들어온외국군대는의외로일본군이아니었다면서요
0: 네우리근대역사를보면은이제너무일본에집중하는경향이있기는합니다그래서모든외교군사적인문제를일본과이제빗대어서위기상황이다라고파악을하는데사실은1894년이전까지만하더라도청나라가조금더위협적이었다라고볼수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용산에서가장먼저들어와있던부대도이모군란이후에오장경이이끌고있었던한5천명정도의부대가서울한 4-5 군대에다가주둔을하게되는데요
1: 청나라군
0: 대가 네, 네그런데그중에한두곳정도가지금의용산일대뭐둔짐이이런그다음에남단
1: 예
0: 네그러니까이런곳들이이제우리가알고있는용산일대영역하고겹칩니다
1: 네
0: 그러니까여기에이제자리를잡았다라고볼수가있고요그러다가이제청일전쟁때는아무래도일본이좀공세적으로밀고나가잖아요
1: 그렇죠
0: 1894년에
1: 네
0: 이때는이제일본군도이용산만리동공덕동일대에이제포진을하게되는데이상황은일본으로볼때는한반도도중요하지만뭐리순이라든지다른곳에서의전투도중요했었기때문에그러니까여기를잠시주둔하는정도로거쳤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용산이라는곳을일본인들이특히일본군대가중요한장소라는것들을인식하는계기가되었을것은분명하다라고볼수가있고요
1: 네
0: 이런과정속에서용산의결정적인그러니까이지역의운명을바꾸는사건이일어나게됩니다
1: 운명을바꾼사건어떤사건입니까
0: 바로철도예요
1: 철도가깔리는군요
0: 그렇죠
1: 용산이철도가깔렸어요
0: 나중에이제지도를서울지도를한번펼쳐서보면은인천하고지금의그서울역정도사실은그때이제서대문역이라고하는곳이중심지였으니까지금의
1: 서대문
0: 쪽광화문서쪽그쪽을이제좌로쭉이으면길이어디로연결이돼야되냐면여의도로연결이돼야됩니다
1: 일직선으로가려면
0: 그렇죠
1: 예예예
0: 그렇게여의도를마포하고여의도를넣는그러니까지금마포대교를지나는게인천하고서울의일직선입니다
1: 네
0: 근데문제는여의도라는섬이있으니까여기에다리를놓기가굉장히어려워요
1: 살짝우회해야되는
0: 우회해야되는부분들이있죠
1: 예예
0: 그러니까그때그경인철도를어떻게놓을까하다가일직선은아니지만오히려한양도성에조금더빨리접근할수있는노량진용산에다가철도를놓차즉철교를놓차라고하면서
1: 네
0: 여기한강철교가만들어져요
1: 한강철교
0: 그러면이제이한강철교가만들어지는도착지점에
1: 네
0: 일종의이제그종착역이생기게되는데
1: 네
0: 결국은용산역이거점이되고용산역을거점으로만드니까나중에이후에만들어지는철도들은전부다어디를기점으로하냐면용산을기점으로우리가알고있는경부선
1: 예
0: 경의선전부다용산기점
1: 그렇지그렇지
0: 그러니까이용산이라고하는곳이물류를넘어서서근대철도의중심지로서역할을하게되는곳이런과정에이제자연스럽게이제용산일대가좀이렇게뭔가사람들이북적북적외국인들이모이게되는데
1: 네
0: 여기에이제결정적인영향을끼친사건이또하나일어납니다바로1904년러일전쟁입니다
1: 러일전쟁
0: 네
1: 아그럼이때부터일본의군사기지가들어서는건가요
0: 그렇죠앞에까지는잠시주둔하는
1: 네
0: 목적으로썼다고한다그러면
1: 네
0: 러일전쟁때이른바한일의정서를바탕으로그러니까대한제국은일본의전쟁에필요한여러가지들을제공해야된다라는내용이의정서안에들어가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그의정서에따라서
1: 네
0: 뭘요구를하냐면은우리대규모군사기지를만들어야되는데서울을이렇게내려다보면하늘에서내려다보면은대규모군사기지를지을만한땅이없습니다
1: 그런가요
0: 용산밖에없습니다
1: 아그래요
0: 네
1: 뭐지으라면지을수있는거아니에요
0: 왜냐하면그규모가
1: 산도있고막그래서그런가
0: 그규모가네거의천만제곱미터평형으로치면은300만평
1: 야크게도요구했네
0: 요구를한거죠
1: 예예예
0: 그러니까여기에대해서 그 대한제국

0: 정부가 아무리 한일 의정서고 지금 뭐 그 수만의 일본군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정도는 무리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여기저기 뺐는데도 불구하고 한 115만 평 정도의 부지를 일본군이 쓰도록 만들어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끝났으면은 1905년이 끝났으면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1: 그럼요.
0: 그럼 군사기지 쓰다가 반환하면 되는데
1: 네.
0: 근데 일본으로 볼 때는 우리가 대한제국을 지켜주겠다. 우리 여기에다가 군사를 주둔시키겠다. 당시 표현으로는 주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1: 주차. 네.
0: 그래서 대한제국 그러니까 한국 주차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 네.
0: 이 주차군이 들어갈 기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까 그 기지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1906년부터 기지 건설에 들어가서 1909년에 1차 공사를 마치고 1913년에 대략의 공사를 끝내게 되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여기에 단순하게 이제 군부대를 만드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나중에 러일 전쟁이 만주 놓고 싸운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결국은 만주까지도 염두에 두는 군사 시설을 서울 한복판에 즉 용산에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네. 지금 우리가 많이 쓴 신용산이라는 지역도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0: 그렇죠. 여기에 뭐 둔지미, 그다음에 만초천, 그다음에 용산방 여러 지명들이 있었지만
1: 네.
0: 일본이 여기서 용산군 기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 일대를 가리키는 원래 우리 지명 더하기 조금 더 넓은 뜻으로 이 일대를 가리켜서 용산이라고 쓰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령부를 조금 안쪽으로 옮겨서 짓거든요. 내륙 쪽 그 저기 남산 쪽으로.
1: 예.
0: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그 한강철교가 지나던 곳이 용산이라고 불렀는데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용산이라고 자기네가 군사기지를 만든 거예요.
1: 원래는 용산이 아니었겠네요.
0: 그렇죠.
1: 애초에는.
0: 그러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용산이 막 유명해진 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1: 네.
0: 여기는 구용산이 되고 일본군 기지가 들어선 그 일대는 신용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산역에 내리시면은
1: 네.
0: 뭔가 이렇게 도심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한강이 좀 가깝다면
1: 신용산역에
0: 신용산. 딱 내려서 밖으로 네. 나오면 주변이 뭔가 전부 다가 이렇게 삼엄한 느낌. 미군 기지도 아직 그 흔적이 남아 있고 우리나라 국방부도 그쪽에 남아 있고.
1: 예, 맞아요.
0: 그래서 약간 요 동네는 약간 뭔가 느낌이 다르다는데 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1: 네.
0: 그래서 구용산하고 신용산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요.
1: 네.
0: 그러면서 뭐 둔지방, 둔지미 이런 쓰던 지명은 이제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보면서
1: 네.
0: 결국은 용산 하면은 용산 군영지를 가리키고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에서 용산은 뭔가 군사기지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1: 네.
0: 앞에서 만들었던 이 한국 주차군 사령부 기지를 만들었었잖아요.
1: 네.
0: 이게 이제 1908년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남산 한옥마을에 있었습니다.
1: 한옥마을 쪽이요?
0: 네. 그 한옥마을이 이제 그 조선군 사령부 주차군 사령부가 빠져나가고
1: 네.
0: 한참 뒤에 또 거기 국정원
1: 그렇죠.
0: 네, 네. 네. 남산 중앙정보부가 네. 들어가기도 했던
1: 예.
0: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거기 군 사령부도 있었거든요.
1: 예.
0: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그 장소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주둔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군사 전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1: 네.
0: 1915년 이후부터는 주차군이 아니라 그냥 한국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쪽으로 바뀝니다.
1: 아까 뭐 주차도 결국
0: 주둔이지만
1: 근데
0: 여기다 상설로 만들어 놓는 일종의 상주
1: 눌러앉겠다를
0: 만들게 되는 거죠.
1: 사단을.
0: 네. 예. 그래서 조선에 이제 두 개 사단을 상주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1: 네.
0: 그 나남에 주둔했던 게 그 19사단.
1: 19사단이죠.
0: 그다음에
1: 예.
0: 용산에
1: 용산이
0: 주둔했던 게 20사단. 예. 그래서 19사단 먼저 만들어서 나남으로 보내고
1: 그렇지.
0: 그다음에 20사단은 만들어서 용산에 그대로 주둔하도록 상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 자, 일본의 사단이 들어서게 된 용산인데요. 일제강점기 용산 기지는 단순히 조선을 통제하는 기지에 그친 게 아니었다?
0: 그렇습니다.
1: 무슨 말씀인가요?
0: 예. 왜냐하면은 그 이 정도 사단을 두고 조선을 이제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만주사변이 일어난다 그러면 관동군이 활동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조선군은 일본 내각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군사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만주사변 같은 데 같이 관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일본이 용이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든 것이 조선군인데 그중에 이제 24단, 19사단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1: 내륙
0: 거고요.
1: 침략의 어떤
0: 맞습니다.
1: 발판.
0: 교두보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면서 동시에 한반도에 두 개의 사단이 있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한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언제든지 무력으로 진압당할 수 있다. 단순하게 경찰력이 아니라 군사력을

0: 기반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억제력은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네.
0: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를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일본군의 어떤 감시라고 하는 것들이
1: 네.
0: 굉장히 조선 사람들을 압박했겠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 네.
0: 이 용산 일대 군대 또 조선군의 상황들이 태평양 전쟁 때 크게 바뀌게 되는데요.
1: 네.
0: 태평양 전쟁이 이제 급박하게 펼쳐지니까 일본은 용산에 있던 사단을 1942년에 뉴기니 전선으로 보내버립니다.
1: 아, 뉴기니로.
0: 네. 그리고 그 남함에 있던 사단은 나중에 필리핀과 미얀마 그 전선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한국의 두 개 사단 정도가 더 창설이 되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 급하게 창설된 사단들이에요.
1: 예,
0: 그
1: 예.
0: 사단들도 전부 다 태평양 전쟁 전선에 보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용산군에서 일본군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1944년 이후에는
1: 네.
0: 여기가 징병된 한국 청년을 훈련시키는 장소
1: 네.
0: 또는 나중에 연합군의 포로 수용소 이런 곳으로 쓰게 되면서 일종의 배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내내 용산은 그러니까 1905년 또는 건설을 시작했던 1908년 9년부터는 거의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다. 그리고 전쟁과 굉장히 밀접한 공간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예. 하지만 일본이 패전한 뒤에도 용산은 시민들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미군 기지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군정이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무장 해제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미 군정은 들어오는 당일 바로 일본 군들한테 대전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1: 대전으로요?
0: 네, 왜냐면 대전에서 다시 이제 부산으로 보낸다는 생각을 철수해라. 했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가라는 얘기는 결국 서울에 있었던 일본군이 모두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1: 네.
0: 미군이 그 장소를 그대로 접수를 해서 쓰는데 미 7사단이 이제 들어와서 용산에 있었던 일본군 기지를 그대로 이제 쓰게 되는데요.
1: 네.
0: 그렇지만 이제 1948년 9년 지나면서 미군들도 대부분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요 정도 분위기라면 용산이 비록 거의 한 50여 년 정도 일본군 기지였지만
1: 예.
0: 군사 기지였지만 민간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1: 그런
0: 생각을
1: 기대가
0: 하던
1: 있었겠죠.
0: 참에
1: 예.
0: 한국전쟁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1: 아 그러면서 미군이 본격적으로
0: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까지 동아시아 전쟁을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봤다가 냉전이 열전으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은 방어체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군이 쓰던 이 용산 기지를
1: 네.
0: 정식 미군 기지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1: 예.
0: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면서 한미 군사 동맹의 틀에서 용산은 미군의 핵심 군사 시설. 그러니까 여러 곳에 캠프가 있지만 그 모든 곳을 아우르는 사령부, 미팔군 사령부는 어디에 있다? 미군에 있다.
1: 네.
0: 맞아, 용산에 있다.
1: 용산에 있다.
0: 이렇게 예. 되면서 또 그렇게 되니까 여전히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이태원 쪽 지나가다가 청파동 쪽 지나가다가 딱 보면 저기 담장이 쭉 있고 여기는 약간 이국적이지만 들어갈 수 없는
1: 그러네요.
0: 그런 예. 땅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야, 그러니까 정말 한 110년 넘게 서울 한복판에 거의 이제 100만 평 가까운 외국군의 기지가 들어서 있었다는 게 뭐 세계 전체로 봐도 중에 특수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패전국이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큰 대규모 기지가 수도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서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가 시간 지나면서 뭔가 불편함, 뭐 여러 가지 뭐 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놓는다든지 하다 보니까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을 것 같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80년대부터 약간 그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저 용산기지 다른 데로 철수해도 되지 않느냐 굳이 곧 서울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1: 네.
0: 정치 쪽을 담당하는 정치인들로 볼 때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호응과 또 여러 가지 당위성 면에서 이제 이 용산기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미국 역시도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9년에
1: 네.
0: 용산기지 일부를 반환을 합니다.
1: 아, 89년에?
0: 네. 89년에 반환을 하는데
1: 네.
0: 그 반환 부지가 이제 1990년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1989년에 네. 용산기지 일부를 민족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나오니까
1: 아하.
0: 1990년에 일부 부지를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1: 아, 89년부터 민족공원으로 만들겠다는
0: 우리 쪽에서의
1: 나왔어요?
0: 방침이 나오니까 미국은 그 다음에 일부 영역을

0: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데 예, 예. 그 반환에서 만들어졌을 때 서울에서 굉장히 이제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으니까
1: 그렇죠.
0: 굉장히 놀랐어요. 예. 우리 용산 갈 수 있는 거야?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만 갈 수 있대요. 네. 그럼에도 굉장히 크게 반가웠던 느낌이
1: 사건이네요.
0: 있었고 예. 사실은 그때 반환됐던 것들이 약간 애매한 뉘앙스의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1: 애매한 뉘앙스의 공원?
0: 용산 가족공원.
1: 용산 가족공원?
0: 네. 그리고 나서 그 시기에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 문화계의 초미의 관심이었던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에 그대로 둘 것이냐.
1: 아, 그렇죠. 조선총독부에 있었죠.
0: 네. 예. 그런데 이때 90년에 이 부지가 반환이 됐으니까 굉장히 넓은 땅이 만들어졌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부지에 국립중앙박물관을
1: 들어선 거구나.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지에서도 이제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용산공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후에 이제 한미 간 기지 재배치 계획, 그러니까 이제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합의가 됐고요. 원칙적으로는 2008년까지 모두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2018년까지 이제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완전히 이제 이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여기에는 이제 우리 쪽의 요구뿐만 아니라 미군 측에서도 약간의 작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미군은 이제 대북 억지력이라는 것들이 컸다라고 하는데
1: 예.
0: 이 이후에는 동북아 전체를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굳이 서울 한복판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논의 속에서 미군 역시 이것을 수긍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2018년 주한미군 사령부가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가면서 이제 주한미군의 평택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이제 그렇다면은 이렇게 넓게 비어 있는 공간, 미군 기지가 있던 공간을 앞에 조금은 이제 뭐 가족공원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박물관으로도 썼지만 이 넓은 곳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의가 사실은 이제 2005년, 6년부터 본물 일듯이 나오게 됩니다.
1: 예.
0: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니 공원이라고 했으면 민족 공원에 민족에다 방점을 찍지 말고
1: 예.
0: 공원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1: 예.
0: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 특히 서울 사람들 녹지가 부족한데 여기를 녹지 숲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공원처럼 꾸며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굳이 여기를 채우려고 하느냐 이런 상황이 여태까지 일반적인 상황이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여기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네. 네. 주택이 들어설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1: 뜨거워졌죠.
0: 뜨거워졌고 용산을 바라보는 시선을 본질적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1: 그렇죠.
0: 계기가 예. 되지 않았나.
1: 생각해야 되는.
0: 그런 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럼 마치면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요구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일단 용산 기지에 대한 정체성을 보통의 시민들 그러니까 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어떤 공간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게 1차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도 큰 규모의 땅이 반환이 되었으면은 이제 그 안에 어떤 시설이 있고
1: 네.
0: 그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개인적으로 1990년 전후에 일제강점기의 흔적이라고 해서 각 도시에서 옛 건물들을 다 헐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놔뒀으면 지금 네. 여러 가지 기념관, 역사관 또는 문화공간으로 해서
1: 네.
0: 다크투어리즘의 장소이기면서 동시에 근대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장소가 됐을 텐데
1: 네.
0: 그 역사 유적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1: 그냥 다 치욕의 공간으로만
0: 치욕의 공간으로만
1: 했으니까.
0: 그러다가 예. 아차 싶어갖고 그 이후에는 건물들을 다시 보존하면서 지금은 적절한 역사 공간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1: 네.
0: 용산 일대 답사가 드문드문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방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코스의 장소들을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어요. SB 벙커, 121 병원, 한미 합동 군사 업무단 이런 건물들을 답사하는 코스가 있었어요.
1: 미군이 썼던
0: 그렇죠. 근데 이 건물들의 다른 이름들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1: 네.
0: 전부 다 이 건물들이 사실은 일본군 작전 시설, 일본군 병원이었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미군이 썼던 그 건물들이 원래는 일본군이 썼다는 거죠.
0: 그렇죠.
1: 아.
0: 그러니까 1945년까지는 일본군이 썼던 것을
1: 예.
0: 1953년 이후부터는 미군이
1: 그래, 그냥
0: 그
1: 이어받았어.
0: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런
1: 예.
0: 일이 종종 있으니까.
1: 예.
0: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일본군의 역사와 미군의 역사가 남아있는데
1: 네.
0: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일본군의 역사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0: 그런가요?
1: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 일본 안은 여러 가지 폭격 당했고 네. 그 다음에 외국에 이렇게 오랫동안 큰 규모의 군대가 주둔한 적이 없습니다.
0: 그렇겠네.
1: 어.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군국주의 일본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0: 네.
1: 1945년 이후에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나라가 미국이고 그

0: 그리고 또 대규모의 녹지라고는 하지만 예전에 그 이 일대를 일부 정원 또는 공원으로 개방을 할 때 환경 오염 문제도 적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생태적인 또는 아니면은 환경적인 또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발굴 조사 이런 것들이 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1: 네.
0: 그리고 나서 이 공간이 역사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1: 네.
0: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공청회를 여는 것이
1: 네.
0: 맞지. 여기가
1: 그렇지.
0: 비어 있으니
1: 네.
0: 나는 이렇게 쓰고 싶고 자기는 저렇게 쓰고 싶고
1: 그렇지.
0: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적어도 2026년에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는
1: 네.
0: 그렇게 논의가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그렇죠. 좀 그런 의견을 내더라도 좀 일부 공간만 좀 그렇게 한다든지
0: 그렇죠.
1: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 그 네. 일부 공간이 이제 역사적인 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또 환경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그런 건물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그 영역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그 전체 취지를 망가뜨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건축물을 짓고 또 이런 시설물들을 짓겠다라고 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비어 있었던 공간을 서울 더 나가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을 해서
1: 네.
0: 역사가 됐든 아니면 자연이 됐든 아니면 문화가 됐든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면적이 거의 여의도만한
1: 여의도
0: 땅이
1: 예.
0: 서울의 가장 중심부 그러니까
1: 그렇죠.
0: 남산에서 강남을 바라보고 있는 강북의 핵심 영역에 남아 있거든요.
1: 예.
0: 그렇다는 점에서 이 공간을 그냥 어떤 건축물을 채우는 것들은 문제가 있고
1: 네.
0: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통 그 이태원 일대라든지
1: 네.
0: 그다음에 남영동 일대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이 모든 공간들이 사실은 용산 군 기지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일본군이든 미군이든
1: 네.
0: 그럼 이들 역사 영역도 사실은 용산에 기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0: 이들 공간들을 이어나간다면 서울에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용산 이 미군 기지와 또는 군사 기지, 일본군 기지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
1: 한 번에 싹 바꿔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 역사적 의미를 나중에 되찾을 수는 없잖아요.
0: 건물 네. 한번 지어버리는
1: 그렇죠, 그렇죠.
0: 순간 네. 거기는 다시 몇백 년 뒤를 기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면은 좀 천천히 가도
1: 그러네요.
0: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1: 자, 조선시대. 한강의 물류 거점에서 또 일본군 기지, 미군 기지까지 긴 역사가 겹겹이 쌓여 있는 공간, 그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용산공원의 역사, 박광일 선생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강민의 잡지사 주말 에디션.

0: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7번째 페이지. 복잡한 과학도 숭! 숭실사이버대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이분과 함께라면 아! 아주 재밌어집니다. 곽재식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예.
0: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시류의 끝물까지 어떻게든 올라타보기 위해서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올여름에 복숭아 많이 드셨습니까? 이제 제철이 쓱 지나가고 있는 과일 복숭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곽 작가님은 딱복이신가요? 물복이신가요?
1: 아, 이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0: 아, 그래요?
1: 이거 우리가, 차차 한번 이야기해보죠.
0: 쉽게 말씀,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
1: 아니요. 이게 결코 쉬운, 아니.
0: 취향 정도는 알려주시죠.
1: 아니. 이게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0: 궁금하게.
1: 예, 이거 우리가 한번 정말,
0: 하는 거예요, 오늘?
1: 제대로 한번 오늘 이야기. 오늘 딱복 물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논해봅시다, 우리 한번.
0: 알겠습니다. 네. 딱복과 물복은 어떤 차이인지 이런 과학적인 얘기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곽 작가님이 왠지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복숭아 역사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1: 아, 네.
0: 복숭아는 원래 어디서 나온 과일입니까? 중국에서는 무려 260만 년 전 복숭아 씨 화석이 발견된 적도 있다고 하던데.
1: 복숭아의 역사, 복숭아의 뿌리가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많은 연구 결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온대지방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친숙하게 여기는 많은 과일들이, 예를 들면 사과나 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체로 가만 보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래한 것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포도 같은 것도 흑해연안에서 나온 거니까 뭐 이거는 중앙아시아라고 부른 데서는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만 그래도 중앙아시아에서 그렇게 멀진 않죠.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좀 과일 하면 떠올리는 맛있는 것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유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연구의 대상 중에 하나예요.
0: 왜 그럴까?
1: 왜 중앙아시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탐스럽고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많이 자라나서 전 세계로 퍼졌던가. 예를 들어서

0: 사과 같은 거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사과도요? 나와가지고 전 세계로 퍼진 것인데 그래서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사과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죠.
1: 그럴만하네.
0: 사과는 우리 고향에서 유래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이렇죠.
1: 네.
0: 그런데 복숭아가 예외예요.
1: 복숭아는 중앙아시아 아니에요?
0: 복숭아는 중국이 원산이라고 대부분 다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물론 중국 중에서도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지역에서
1: 중앙아시아랑 거의 비슷하죠.
0: 예, 오래된 네. 복숭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중앙아시아에서 뭐가 굴러 들어와가지고 복숭아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한데
1: 네.
0: 중국 중에서도 아주 고대로부터 중국 문명의 중심지라고 하는 황하강 유역에서 복숭아는 탄생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 야.
0: 그래서 복숭아 아까 카자흐스탄이 사과를 어떤 자신의 어떤 뿌리
1: 그렇죠.
0: 상징으로 예. 깊게 여기고 있다면
1: 예.
0: 중국인들은 복숭아가 어떤 중국의 전통을 상징한다고 할 역시 만한
1: 도원결의의 나라
0: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중국은 고전 문화에서부터 어떤 탐스럽고 맛있는 과일의 대표로 특히나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뭐 3000년 전 4000년 전 신화 속의 등장인물이 갑자기 막 키위를 먹는다거나 파인애플 먹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1: 이상하죠.
0: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예. 예를 들면 뭐 포도라든가 이런 거는 실크로드가 열린 다음에 당나라 시대, 수나라 시대 이럴 때 서쪽에서 많이 들어온 것으로 좀 그때 들어온 게 주류가 돼서 퍼진 걸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중국의 고대 신화에 나오면 어색하다라고 고대 중국인들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1: 그렇겠네.
0: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에 중국의 고대의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 뭘 하는 거 이런 게 나오면
1: 네.
0: 잘 어울리는 그런 과일은 복숭아가
1: 복숭아다.
0: 어울리기 마련이라서 지금도 중국의 각지에 복숭아 품종이 정말 정말 많고요.
1: 네.
0: 중국에서는 지금도 복숭아 품종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 연구의 열의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1: 네.
0: 하나만. 아유, 벌써 넘어가려고 해. 하나만.
1: 하시죠. 예, 가시죠.
0: 우리나라 말로 복숭아를 복숭아라고 하는데
1: 네.
0: 중국어로는 그냥 복숭아라면 복숭아도라는 하나의 한 글자짜리 말을 사용하죠. 옛날부터 중국에 있던 과일이니까 복숭아도라는 한자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딱 그걸로 표현한다라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죠?
1: 네.
0: 예를 들어서 포도나 사과 이런 거는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 글자로 표현하지 않고 두 글자로 한자로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가 보이는 거긴 한데
1: 네.
0: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복숭아가 세 글자짜리 말입니다.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거 말고 현대에 들어온 거 말고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근대 이전에 조선시대에 먹었던 과일 중에 세 글자짜리 과일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 그러네.
0: 세 글자짜리가 거의 없어요.
1: 그럼 뭘 시사나요?
0: 대감, 대추, 뭐 다 딸기 심지어. 딸기가 현대적인 딸기는 되게 최근에 들어온
1: 뭐
0: 건데도 불구하고.
1: 한데 좀 생각 좀 해봐요.
0: 없어. 그래서 복숭아라는 게 과일 이름 치고 되게 특이한 이름입니다.
1: 예.
0: 야, 여기 정말.
1: 뭐.
0: 정말 놀랍고도 재미있는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자,
1: 복숭아.
0: 자 예. 여기서 좀 한 말 좀 살짝 불러줘가지고
1: 네.
0: 우리가 생물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1: 예.
0: 생물 이야기할 때 보통 종속, 과목, 강문계 이런 옛날식 방법으로 스웨덴의 과학자 린네가 분류한 방식으로 분류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 그렇죠.
0: 보통 속이 비슷하면 대충 말로는 그냥 퉁쳐서 하나로 볼 때가 많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코끼리 속에 속하는 종으로 아프리카 코끼리라는 종이 있고 둥근기 코끼리라는 종이 있지만 코끼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걸 봤을 때 저거는 둥근기 코끼리다. 야, 너 아프리카 코끼리 조심해. 이런 식으로 말 안 한다.
1: 아, 코끼리다
0: 그냥
1: 이러죠.
0: 묶어서 코끼리다라고 부른다. 그런데 속이 같아도 워낙에 옛날부터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서 구분을 했으면 그래도 생활상에서 그거를 구분해서 부르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그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1: 복숭아예요?
0: 가장 뚜렷하게 너무 과장이고
1: 복숭아요?
0: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복숭아 시리즈입니다.
1: 복숭아는 무슨
0: 복숭아가 속인가요? 무슨 속에 속할까요? 벚나무 속에 속합니다. 벚나무 속. 에? 그래서 우리 벚나무가 봄에 꽃이 아름답게 피는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고향의 봄 노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의 살던
1: 나의 살

0: 진달래. 네.
1: 나무에 열리는 과일 꽃으로 등장하는 두 가지가 복숭아꽃, 살구꽃이에요. 네. 복숭아꽃이 벚나무 속이고 살구꽃도 벚나무 속에 속합니다.
0: 아, 살구도.
1: 그래서 다 그게 벚나무 시리즈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그게 다 봄이 되면 예쁘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대표적인 그런 꽃들이에요. 그래서 도원결의를 삼국지에 그 사람들이 복숭아꽃이 아름답게 핀 봄날에 한 거예요. 예. 같은 속에 그 비슷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거를 핵 과라고도 하는데요. 네. 생각해 보세요. 복숭아 과일 맛도 새콤달콤 맛이죠. 먹고 나면 중간에 씨가 크게 박혀 있죠.
0: 그렇죠.
1: 그죠? 체리 먹고 나면 중간에 씨가 정체 크기에 비해서 굵게 크게 박혀 있죠.
0: 그렇죠.
1: 살구 그렇게 씹어 먹고 나면 중간에 크게 씨가 굵게 박혀 있죠.

0: 박혀있죠. 또 이렇게 먹고 나면 복숭아 맛하고 비슷하면서 중간에 씨가 크게 박혀있는 거 뭐가 있죠? 자두가 있어요. 자두도 비슷하잖아요. 네, 네, 네. 다 벚나무 속에 다 벚나무
1: 자두도?
0: 속. 자두 한자어 같아요. 순우리말 같아요.
1: 한자어.
0: 약간 한자어 느낌이죠. 그죠? 예. 그래서 자두가 자도 우리가 백도, 황도, 천도 이런 말이죠. 자, 보라색도 복숭아가 자도 자두로 변했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실제로 서양 자두 종은 다른 종입니다. 이것도 벚나무 속이에요. 서양 자두라는 우리가 흔히 푸른이라고 하는 열매를 보면 진짜로 보라색으로 생겼어요.
1: 맞아요. 예.
0: 그래서 생각을 해보기에는 처음에 자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심었던 자두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심었던 거는 아마도 서양 자두였을 것 같아. 그래서 자두를 순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씨세요?
1: 이씨요.
0: 이씨 한자로 뭐랬습니까?
1: 오얏.
0: 자두를 순우리말로 오얏이라고 합니다. 오얏. 그래서 자두가 오얏이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옛날에는 벚나무보다 복숭아꽃, 살구꽃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심어가지고 봄에 아름답다라고 생각. 마포구의 도화동 지금도 있습니다. 복숭아꽃이 피는 곳이라고 해서 도화동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참고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벚나무 속에 속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식물 중에 딴 나라보다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1: 미국? 미국?
0: 이것도 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꽃은 잘 생각 안 해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1: 아몬드가 같은 식구예요?
0: 맛이 비슷하니까 이게 뭐 땅콩처럼 이렇게 무슨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몬드가 열매가 자두 비슷하게 그 꽃도 진짜 벚나무 꽃처럼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몬드 농장에 가면 아몬드 꽃 축제 같은 데 하는데 왕왕 있어요. 네. 그래서 아몬드도 그 열매를 따가지고 열매를 까면 안에 씨앗이 있거든요. 복숭아 씨처럼 생겼어. 그거를 짜게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몬드예요.
1: 씨를 짜게면
0: 씨를 쪼갠 그 씨 속의 그 핵 부분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게 아몬드예요.
1: 와 몰랐어요.
0: 그래서 아몬드 겉 열매는 이게 처음에 통통하게 동그랗게 익었을 때는 자두 비슷하게 생겼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아몬드 꽃도 예쁘게 피고.
1: 그럼 그 견과류도 다 그런 것들이 맞나?
0: 그러니까 땅콩 같은 그런 견과류하고 아몬드하고 사실 되게 많이 다른 거죠. 거구나,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아몬드는 견과류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래서 미국에는 아몬드 꽃. 뭐 일본이나 튀르키예에는 벚꽃이라면 우리나라는 복숭아꽃, 살구꽃인데 조금 아쉽다. 이런 거 좀 되살려도 전 좋을 것 같다.
1: 그러네요.
0: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벚꽃만 쫙 펴서 봄 되면 명소다 하는 것보다 어느 지역에는 뭐 복숭아꽃이 많이 핀 게 좀 제맛이고 어느 지역에는 살구꽃이 많이 핀 걸 보러 가야 된다. 이런 게
1: 다 예쁜데.
0: 예, 지역마다 발달해 있으면 좀 재밌잖아요.
1: 적어도 도화동에는.
0: 그리고 복숭아꽃 많이 핀 데다가 거기에는 제가 또 이제 또 항상 이 지자체를 위해서 제안 드리죠.
1: 예, 아무튼 근데 한 곳에라도
0: 마포구 도화동에 이렇게 복숭아꽃 이 길거리를 가로수를 쫙 조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 그런 복숭아 음료, 복숭아 디저트, 복숭아 차, 잼 이런 거를 판매하거나 먹을 수 있는 카페 이런 것들을 쫙 개발해가지고 한국의 복숭아 명소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1: 복숭아 이름 세 글자인 건데
0: 그거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앞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복숭아라는 식물의 가깝고 먼 관계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복숭아라는 이름이 세 글자라는 거하고 어떤 식으로 관련이 되어 있냐면 복숭아라는 말을 옛날 기록에서 찾아보면 특히나 한자로 쓰면 그냥 복숭아 도자 쓸 거니까 그만 연구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데 한글로 된 거를 찾아보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복숭아를 복숭아라고 쓰지 않고 복숭하 또는 복숭화라고 쓴 글들이 많이 보여요.
1: 꽃화자인가?
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꽃화자로 이걸 보고 있거든요.
1: 복숭화.
0: 그래서 복숭화라고 한다면 약간 한자어 느낌이 좀 나잖아요. 세 글자짜리 한자어. 예를 들어서 뭐 복이 뭐 많이 흥하는 올라오는 꽃이다라고 해서 뭐 복숭화라고 했는데 그걸 복숭화라고 발음했다든가. 그래서 하나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입니다. 추측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우리 원래 복숭아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면서요.
1: 그렇죠.
0: 그래서 삼국시대나 혹은 뭐 그 이전 청동기 시절이나 뭐 이럴 때 복숭아를 우리나라에서 들여와가지고 심던 사람 중에 상당수가 열매를 위해서 그걸 심은 게 아니라 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벚꽃 구경하러 가자라고 하지 체리꽃 보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열매 이름을 굳이 말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벚꽃 심었을 때 그거 체리를 따먹으려고 심는 경우 잘 없기 때문에 벚꽃 다 얘기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복숭아를 처음에 우리가 심을 때도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신달래 노래 가사처럼 꽃을 보려고 중세 고대 이럴 때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약간 복숭화 이런 품종을 들여와가지고 많이 심지 않았을까
1: 상상이긴 하지만

0: 꽃이 원래는 근본이었다라는 걸 많은 학자들이
1: 복숭아 꽃놀이 가자.
0: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꽃에서 유래했다는 거는. 예. 그런데 그게 나중에 발전하다 보니까 꽃도 꽃이지만 이거 맛이 있다.
1: 너무 맛있죠.
0: 이거 그냥 먹어보자. 이게 열매 이렇게 탐스러워 보이는데 예. 먹어보니까 맛도 있네.라고 하다가 그게 과일 이름이 되면서 말이 좀 더 발음하기 쉽게 변해서 복숭아가 되었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1: 아 그래서 특이하게 세 글자가 됐다.
0: 그렇습니다.
1: 예. 그렇다면 엄청난 과학적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딱복과 물복의 비밀 아직 아닙니까? 이제 슬슬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시간상.
0: 한번 일단 여쭤보죠. 딱복파입니까 물복파입니까?
1: 저는 압도적 물복입니다.
0: 물복파입니까?
1: 예, 예.
0: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딱복과 물복은 일단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는 복숭아의 품종을 크게 구분하는 하나의 아주 넓은 용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 사용합니다. 연육계, 뭐 경육계 뭐 이런 말 사용합니다. 육질이 부드럽다. 물복이라는 뜻이죠. 그냥 물복이라고 해도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조금 한자가 써가지고 연육계, 뭐 경육 뭐 이런 식의 한자로 쓰기도 하고 딱딱이 복숭아, 딱복 이렇게 하면
1: 말랑이.
0: 이제 좀 딱딱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복숭아 품종 구분하는 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백도가 있고 황도가 있다.
1: 그렇죠.
0: 뭐 이런 식으로도 네. 많이
1: 통조림은
0: 구분하죠.
1: 황도죠.
0: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백육계, 황육계 이런 말 사용합니다.
1: 예.
0: 이 복숭아의 과일의 속살이 흰색이 좀 많이 보이면 백도, 황색이 좀 많이 보이면 말씀하신 그렇지. 통조림처럼 그러면 이제 황도 뭐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합니다.
1: 예.
0: 그리고 천도복숭아라는 게 있죠.
1: 예.
0: 천도복숭아라는 거는 털이 없는 거를 천도복, 털이 거의 없는 거를 천도복숭아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하는 복숭아는 좀 털이 이렇게 복슬복슬 좀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1: 복슬복슬이라고
0: 하는 뭐 유목의 뭐 이런 말도 사용합니다.
1: 예, 예, 예.
0: 털이 있다라고 해서 유목의 뭐 천도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1: 네, 네.
0: 우리나라에서는 관습적으로 백도나 황도라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는 복슬복슬하게 털이 있는 것 중에서 흰색일 때 백도, 황색일 때를 황도라고 하고 천도라고 하면 백도인지 황도인지 하고는 상관없이
1: 네.
0: 털만 없으면 일단 천도라고 하는 게
1: 천도.
0: 우리나라에서는 예. 관례적으로 하는데
1: 예.
0: 그 조합은 달라질 수도 있다.
1: 예. 예.
0: 그것도 있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 품종 중에 물복하고 딱복은 어떤 식으로 좀 구분이 되느냐. 연육 뭐 이거하고 딱딱한 과육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1: 네.
0: 그 품종이 여러 가지 다 복숭아가 품종이 정말 많아요. 중국에서 이게 정말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중국 과학자들이 복숭아 품종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복숭아 품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 네.
0: 그렇다 보니까
1: 네.
0: 복숭아가 항상 모든 복숭아 처음에는 딱딱하게 열렸다가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숙성이 되면서 말랑해지거든요. 근데 그 말랑해지는 시점이 출하 시점에서 딱 말랑해져가지고 이 상태로 먹는 게 기본이다. 이 상태가 맛이 최상이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말랑이가 되는 거고 출하 시점에서 유통할 때 그때 딱딱한 상태 요게 최적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딱딱이가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모든 복숭아는 언제 열리느냐 언제 제일 맛있는 상태가 되느냐 그런데 그때 하필 숙성 시점이 딱딱할 정도까지 갔느냐 아니 물렁할 정도까지 갔느냐 아직도 딱딱하냐 이 상태에 따라서 모든 품종이 나뉘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것만 해도 주얼, 황도, 천홍, 오도로키, 양홍장, 유명 이런 게 딱복 품종들이고요.
1: 예.
0: 미황, 미홍, 천중도, 백도, 장원, 황도 이런 것들이 물복 품종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1: 예.
0: 지금 이거 다들 많이 하는 거예요.
1: 예.
0: 자 그런데
1: 이제 나오는 거예요.
0: 그런데
1: 예.
0: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초창기라는 게 1950년대, 60년대 이럴 때 네. 많이 하던 품종들은 딱복 품종이었을까요? 물복 품종이었을까요?
1: 왠지 그냥 딱복이었을 것 같아요.
0: 현대적인 품종, 그러니까 현대 중에서도 현대지만 초기에
1: 네.
0: 50년대, 60년대 이럴 때
1: 예.
0: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던 거는 물복 품종이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그래서 현대 복숭아의 사실은 근본은 물복에 있다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 물복 품종이 대체로
1: 네.
0: 일본에서 들어온 일본 품종이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1: 네.
0: 일본 품종이 아닌 한국 품종을 개발하려고 한국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겠죠.
1: 네.
0: 그래서 개발에 처음 착수해가지고 노력을 했던 데가 이 개발에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상북도 청도에 청도에 가면 아마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일 거예요. 청도 복숭아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생생한 기억이 자료도 아마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데
1: 예.
0: 거기서 1966년부터인가요? 62년부터
1: 네.
0: 60년대 초부터 복숭아를 한국 품종을 개발하려고 해서 62년부터
1: 예.
0: 개발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저기 지난번 벼편 저는 진짜 벼 쌀편도 진짜 명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쌀편에서 우리 허문혜 박사님이 통일벼 개발하는 이야기 필리핀 미작 연구소에

0: 가지고
1: 그 얘기
0: 쌀 개발한 이야기 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예. 쌀보다 복숭아 개발하는 게 좀 어려운 이유가
1: 더 눈물나요?
0: 복숭아 일단 잡종을 만들어서 씨앗을 키워야지 품종 개발하기에 제일 일단 해볼 수 있는 뭐가 많은데 그죠? 복숭아는 씨앗을 심어가지고 나무로 자라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아니,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고생했습니다. 62년부터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품종을 완성을 못했어요. 어허. 뭐 실패했다고 다 때려칠 수도 있었겠죠. 예. 그랬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복숭아 독립을 이룩하지 못했을 것인가. 그런데 정말 열심히 매달려가지고 끈질기게 진짜 연구한 끝에 1977년에 예. 처음으로 개발된 한국산 고유 와. 한국산 품종이 유명이라는 품종이었습니다.
1: 아, 유명.
0: 지금도 재배되는 품종. 예. 유명이라는 품종인데 일본 품종이 다 득세하는 상황이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지 유명히 팔릴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래서 내세운 게 뭐였느냐. 네. 일본 복숭아 지금 많이 심는 게 물복이 많은 편인데 네. 물복은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네. 한 2, 3주 유통하다 보면 너무 물렁해지고 맛이 가가지고 더 이상 유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이거 복숭아 빨리 안 팔리면 이거 값 폭락하고 다 버리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유명은 딱딱한 복숭아다. 심지어 유명은 이 복숭아 과일 자체에서 에틸렌이 거의 발산이 안 됩니다.
1: 아, 그럼 마련해지지 않죠.
0: 에틸렌이 나오는 유전자가 최대한 없는 그거를 어떻게든지 골라낸 거예요.
1: 효소를 안 건드려.
0: 아, 그러니까 효소가 안 건드리니까 숙성이 잘 안 되잖아요. 딱딱한 채로 유지가 되니까 오랫동안 유통할 수 있다. 사실 유명이 처음 나왔을 때 맛이 조금 약간 없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질감이 너무 딱딱해서 이상하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일단 오래 유통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1: 장점이죠.
0: 70년대 상황에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해본다면 큰 장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70년대 후반부터 유명이 퍼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80년대 후반 한창 잘 될 때는 유명이 우리나라 복숭아 중에서 1위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1: 야,
0: 저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이걸 말씀드리면 네. 저는 사실은 어린 시절에는 정말 뭐 하나라고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딱복과 물복을 사이에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1: 그런데 둘 다 좋으셨다.
0: 둘 다 진짜 공평하게 좋아하는 사람. 그건 진짜 말 못하겠다. 진짜 차라리 어머니가 좋아, 아버지가 좋아라고 하면 내가 그래도 어머니가 좀 더 좋다라고 얘기하겠는데 이거는 진짜 못 고르겠다. 예, 아버지 싫어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1: 예, 예.
0: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 네.
0: 제가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 과학자들이 혼이 서려 있는 이 딱복에 실린 이 집념 이것 때문에 마음이 딱복으로 좀 기울어지더라고요. 지금도 물복 좋아하는데 사실은 네. 이런 약간의 이 쏠림 때문에 지금은 굳이 고르라면 네. 딱복으로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래서 딱복이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는 좀 이렇게 유통이 많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복숭아 유통을 뭐 많이 못해가지고 금방 뭐 없어지고 뭐 이런 게 그렇게 옛날보다 큰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유명 품종의 인기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물복 중에 잘 되던 제품의 인기가 좀 올라왔어요.
1: 지금 국산 물복도 당연히 있겠죠.
0: 당연히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복숭아 품종 계속 개발하고 중국에서 품종 들여와가지고 그거를 다시 개선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품종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좀 잘 되는 품종이 물복 품종인 천중도 백도라는 품종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천중도 백도라는 이 품종의 천중도라고 할 때 이 도는 복숭아 도자가 아니고요. 섬 도자인데 천중도가 일본에 있는 가와나키 지마라는 지명을 우리나라식 한자로 발음한 일본계 품종이 천중도 백도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물복 중에 꼭 그런 건 아닌데 요즘 우리 품종 많이 개발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일본산 품종을 넘어서려고 했던 한국 과학자들의 집념이 서려있는 유명을 필두로 한 딱복에 약간 기울어져 있는 편이긴 한데 물복도 뭐 좋아합니다. 유명 품종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복으로는 되게 특이하고 세고 좋은 그런 품종이라 가지고 해외로도 많이 수출도 됐어요. 딱복이 이런 강딱복이 없는데라고 해가지고 딱딱딱딱딱딱딱이잖아. 선도성은 뭐 딱복 먹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외국에 많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뉴질랜드 같은 데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때 좀 특이한 품종하고 잡종도 만들고 해야지 새로운 품종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 품종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강한 딱복이 있다면 이걸로 잡종을 만들어서 뭐 특이한 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품종 개발할 때 사용도 하고 그래서 해외로도 세계로 널리 나가고 있는 품종이 우리나라 과학자가 10여 년의 집념 끝에
1: 그러네요,
0: 우리나라
1: 진짜.
0: 과학자들이 힘을 모아서 개발했던 딱복 품종 유명이다. 이런 거 알아두어도 좋겠죠.
1: 진짜 청도군은 진짜 복숭아 구장이네. 청도의 도는 아니겠죠?
0: 설마?
1: 그러면 뭐.
0: 네.
1: 마치겠습니다.
0: 아, 벌써요? 하나만 하면 안 돼. 마지막으로 하나만.
1: 진짜 짧은 걸로 하나.
0: 진짜 짧은 거.
1: 가시죠?
0: 아주 짧은 건 아니지만.

0: 복숭아의 향이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복숭아 향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뭐 껌도 뭐 그런 게 있고 사탕도 그런 게 있고 예. 차도 뭐 그런 게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복숭아 향 성분이 뭘까 이런 걸 과학자들이 되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20세기 초에 거의 한 뭐 1904년, 1908년 막 이럴 때 20세기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러시아 학자들이 아마 처음 발견했을 거예요.
1: 네.
0: 알데하이드 C14이라는 성분을 찾아냈어요. 네. 근데 이게 알데하이드도 아니고 뭐 14하고도 사실 별 상관없는 성분이었는데 네. 알데하이드 C14이라는 물질을 찾아냈다라고 했어요.
1: 네.
0: 이 물질을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전혀 복숭아하고 상관없는 물질로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복숭아 향이 꽤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뭐 향수라든가 복숭아 향 나는 뭐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많이 써서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알데하이드 C14.
1: 네.
0: 근데 그게 진짜 복숭아하고는 향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다르진 않지만 꽤 다르거든요. 이거는 복숭아 향 같기는 한데 실제 복숭아 향에도 알데하이드 C14이 들어 있습니다. 진짜 복숭아에도.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네. 뭐 아무 상관 없는 건 아닌데 네. 좀 부족한데 이런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1: 네.
0: 근데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조금 더 복숭아 향기의 메인에 가까운 물질로 나중에 연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물질이 감마 데칼라톤이라는 물질. 감마 데칼락톤이라는 물질이에요. 감마 데칼락톤. 이게 탄소 10개, 산소 2개, 수소 18개의 원자들이 뭉쳐져서 생겨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실제로 복숭아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만들어서 혹은 복숭아에서 추출해갖고 냄새를 맡으면
1: 복숭아 향이
0: 딱 냄새가 납니다.
1: 예. 예.
0: 자 그런데 아까 감마 데칼락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1: 네.
0: 근데 데칼락톤 중에 감마 데칼락톤만 있는 게 아니라
1: 예.
0: 델타 데칼락톤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탄소 10개, 수소 18개, 산소 2개로 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똑같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런데
1: 네.
0: 감마 데칼락톤은 그 탄소 10개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그 10개의 탄소 중에 6개가 육각형 모양으로 고리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1: 예.
0: 델타 데칼락톤이 육각형 모양으로 고리 모양을 만들고 있고 감마 데칼락톤이 육각형 모양으로 고리
1: 오각형.
0: 모양을 만들고 있거든요. 오각형 모양으로.
1: 예.
0: 그러니까 복숭아가 오각형. 그리고 델타 데칼락톤이 육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거든요.
1: 예.
0: 성질로 되게 비슷. 둘 다 끓여보면 281도에서 끌어올라요.
1: 아.
0: 네, 그래서 성질도 되게 비슷해요.
1: 네.
0: 되게 비슷한 물질인 것 같죠?
1: 예.
0: 그런데 감마 데칼락톤을 맡아보면 복숭아 향이 나요. 아, 진짜 복숭아 같다. 냄새가 나는데
1: 그렇죠.
0: 델타 데칼락톤은 281도에서 끓는 탄소, 뭐 수소, 산소 개수도 똑같은 진짜 비슷해 보이는 무게도 같은 물질인데 요거는 냄새를 맡아보면 우유 냄새가 납니다.
1: 락톤이라고 할 때만
0: 그러니까 원래 그 락톤 계통의 물질이라 가지고 우유 네. 속에 실제로 들어 있는 물질이에요.
1: 그러니까 진짜 복숭아 냄새가 감마예요, 델타예요.
0: 감마. 복숭아 냄새는 감마인데
1: 예.
0: 그거하고 정말 비슷한 물질인데 거기 들어 있는 탄소가 확대를 해갖고 한 100만 배 크기로 확대를 해가지고 보면 거기에 있는 10개의 탄소가 오각형을 이루고 있으면 아니 끓는 점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은데
1: 네.
0: 오각형을 이루고 있으면
1: 그 모양 때문에
0: 냄새. 육각형을 이루고 있으면 딴 성질 차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
1: 네.
0: 육각형을 이루고 있으면 사실은 뭐 화학 반응 시켜보면 성질 차이 좀 나긴 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되게 비슷한데
1: 네.
0: 육각형을 이루고 있으면 우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1: 우유엔 그 성분이 있죠.
0: 우유에 그 성분이 있어.
1: 어.
0: 신기하게도 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1: 네.
0: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특이하고 재미있는 이제 과학적인 이제 사실이고
1: 예.
0: 이런 게 정말 재미있는 화학의 신비이고
1: 예.
0: 생물학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복숭아 이제 마저 많이 드시고요. 예, 이런 과학 얘기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곽지 시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Renault.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3: 네, 오늘 이강민의 잡지사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평일 저녁 7시 30분에 썬문답, 한국사, 과학, 우주, 그리고 금요일에는 오랜만에 박현도 교수 모시고 페르시아의 역사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편의 알찬 콘텐츠 많이 들어주시고 또 저희 너튜브 채널 놀러오셔서 많이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멋진 주말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4: CBS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6: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5: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0: 콤비타 마누카 꿀.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예원입니다.
1: 밖에서 노느라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2: 아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었잖아요. 죄송해요.
3: 아니 뭐 제 얘기도 그러시면 네네. 약간 아이가 3명 정도 있으니까 네. 어쩔 때는 얘 집에 없었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1: 그렇죠.
2: 아니 제가 무조건 데리러 나올 때까지 그렇죠.

0: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괜히 찔려갖고 대답이 바로 안 나왔어요.
1: 결국 엄마가 참다 참다 놀이터로 뛰어가게 되죠.
0: 그리고 목소리 이만큼.
1: 맞습니다.
0: 네. 아, 이렇게 해야지.
1: 바로 오늘 모실 분이 바로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아, 밖에서 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직접 인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신 목회를 하고 계시는 김포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네,
3: 반갑습니다.
1: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3: 여보시죠.
0: 목사님 약간 스웩 이런 느낌.
2: 그런가요?
1: 아니 진짜 네. 보통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인지 전혀 모를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제가 바버샵 사장님 같기도 하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2: 저도 있는데. 좀 편하긴 합니다. 네. 제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네네. 네, 오히려 저도 편한 것 같아요. 아,
1: 수영도 굉장히 매력적이시네요.
2: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1: 목사님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예요.
2: 네네 맞습니다.
1: 그 이름 독특하다고들 많이들 얘기하죠?
2: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이름 붙이지 않으니까.
1: 네네. 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2: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네. 저도 오늘 이 스튜디오에 움직이는 교회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네. 교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교회군요.
2: 네, 그러길 원합니다. 네.
1: 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2: 네.
1: 아, 이 목사님이 어떻게 성장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떻길래 이런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 수 있으셨는지 세울 수 있으셨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모태신앙.
2: 네 맞습니다.
1: 네. 네. 학창 씨는 어떤 학생이셨나요?
2: 저요 돌이켜 보니까 네. 저는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네. 제가 최근에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만나는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네네. 돌아보니까 제가 좀 특별한 아이였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네 어떤 학생이었는데?
2: 뭐 예를 들면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였는데 네. 선생님이 제 출석을 부르시진 않았습니다.
1: 아, 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내놨군요.
2: 그럴 수 있죠.
1: 네. 내놓은 애들 있었어요. 네. 내놓은 애들.
2: 참 마음 아프지만, 네, 부끄럽지만, 네. 선생님이 출석을 안 부르셨던 기억이 있어요.
1: 오거나 말거나.
2: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에 제가 좀 살지 않았나.
1: 네. 아니, 어떻게 학교에 그냥 출석은 했을 거 아니에요?
2: 출석했다가 네. 잠깐 목욕탕 좀 갔다 오고. 뭐 그런 적도 있고. 근데 선생님이 안 부르시니까 네. 그때는 그게 특별한지 몰랐던 것 같아요.
1: 아, 좀, 아니, 그럼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좀 몰려다니는 학생.
2: 그랬죠.
1: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가고.
2: 가는 그렇죠. 게 아니라 저는 일을 했습니다.
1: 아 여기서 일을 했어요.
2: 네,
0: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2: 아 맞습니다.
1: 아니 초크 여기서 일을 다해.
4: 우리는 이거 아니면 이분은 이렇게.
2: 네. 교하셨고. 그랬습니다. 네.
1: 아, 교하셨고.
2: 네.
1: 그러면 이제 뭐 몰려다니면서 이제 뭐 공부보다는?
2: 네. 공부를 해야 할까? 공부를 해야 하나? 네네. 네. 네, 그랬습니다.
1: 근데 어때요? 그렇게 몰려다니는 동안에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2: 근데 저는 예. 교회를 빠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1: 아.
2: 그게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4: 와. 근데 네. 특별한데요, 되게.
1: 그럼 네. 교회, 아니 학교도 출석을 뭐 하는 둥 마는 둥이었는데 교회는 그래도 출석을 늘 하고.
2: 네, 학교 출석은 합니다.
1: 아, 학교도 출석은 하는구나.
2: 네, 출석은 항상 합니다.
1: 중간에 담을 넘어서 그렇지.
2: 네네네. 네, 네.
1: 아, 그럼 교회도 출석은 해서?
2: 항상 합니다.
1: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고요.
2: 그죠.
1: 네. 그러면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가면, 뭐, 교회 가서 뭐 하셨나요?
2: 예배 드렸죠.
1: 예배 드리면서 그냥. 그럼 뭐, 교회에서 문제 될 게 없었겠네요?
2: 아, 그렇긴 한데, 네. 돌이켜보니까, 아, 좀 부끄럽기는 한데 네네. 이게 좀 고민되는 지점이긴 하지만 네네. 제가 이렇게 술을 잘 가르치는 교회 선배였어요.
1: 술?
2: 네.
0: 아 주님인데
2: 네, 그때는 주님? 조금 이제 그런 문화가 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술 먹고 뭐 그런 거 절대 안 되죠.
1: 교회 안에서 술 먹었다고요?
2: 아니, 아니 밖에서.
1: 아 그러니까 밖에서
2: 교회 친구들과.
1: 아, 교회 친구들과.
2: 네.
1: 아.
4: 그 예를 들면 야 술은 원래 형한테 배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 네 그렇죠. 아니 중심만 있으면 되지.
1: 그러니까 이것저 이렇게 넷이서 이렇게 흔들고 자 건배. 할렐루야! 이러고 마시고 있는
2: 거예요. 너무 부끄럽죠, 지금. 네. 그때는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네.
0: 아니, 이게 학창시절 얘기죠?
2: 아, 그렇습니다.
1: 그렇죠.
2: 네네.
1: 아니, 그러면 이제 교회나, 교회 가면 이제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네네. 보시기에 사실은 좀 눈에 가시처럼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뭐 야단을 맞거나 그런 적 없어요?
2: 그런 적도 있죠. 오해도 좀 받고. 네. 제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는데.
1: 예, 예.
2: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예. 제가 많은 일을 학교에서도 있었던 것 같고
1: 네.
2: 뭐 이렇게 부모님이 처리하셔야 될 일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1: 네, 네.
2: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1: 예.
2: 근데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걸 묵묵히 감당해 주시고
1: 네.
2: 저를 항상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다 아시면서.
1: 예.
0: 네. 근데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걸 부모님도 이겨내야 될 시간이었을 것 같거든요.
2: 맞아요.
0: 어떻게 그렇죠. 이겨내셨대요?
2: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

0: 해보진 사실 않았거든요.
1: 네네.
0: 네. 근데 어느 날은 아침에 이렇게 제가 지금 기억나는 따뜻한 콩나물국이 끓여져 있는 거예요.
2: 아, 해장국?
3: 해장?
0: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술을 아예 입에 안 대시니까 분명히 술 냄새가 많이 났을 거예요.
2: 네네.
0: 그럼 고등학생인데
2: 혼나야 되는
0: 혼나야 되는데 아침에 이렇게 따뜻한 그 콩나물국인데 그걸 제가 잊지를 못해요.
2: 그래요, 그래요.
0: 아, 그냥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2: 그러니까 그런 네.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아들이 나가 있는 동안 얼마나 네네. 눈물로 기도하셨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국을 끓이시고
0: 네, 또
2: 그 사랑이 목사님을 뭐
0: 그런 게 채우셨네요. 많았던 것 같아요,
2: 진짜. 아니,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데
0: 맞아요.
2: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기도를 응답하셨겠지만
0: 그렇지.
2: 네네.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0: 제가 수련회 때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었는데 네. 기도하는 모습이 저에게 특별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2: 네.
0: 근데 그때 기도를 네. 주님 제가 주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2: 중학교 때?
0: 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2: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제가 알지는 못했는데 네.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기도 내용을 제가 너무 명확히 들어서
2: 네.
0: 이제 수능을 보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 저는 이제 너무 명확하다. 신학교를 가고 싶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놀라셔서 아닌 것 같다.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진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건 아닌 것 같다.
2: 네.
0: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 또 이제 추천서가 필요해요. 신학교는 저는 몰랐는데 네. 처음에 담임 목사님을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뵈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도 너는 아닌 것 같아. 아, 이게 근데 너무 맞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납득이 되고
2: 그동안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0: 근데 오히려 그게 더 확신이 된 것 같아요.
2: 아.
0: 왜냐하면 너무 제가 이 명확한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2: 네.
0: 그런 지점에서 제가 신학교를 좀 가게 됩니다.
2: 예.
3: 그래도 이렇게 좀 한 번에 또 무너질 때도 있을 것 같고요.
0: 네. 예,
3: 신학대를 그렇게 다니셨을 것 같은데 결국에 한 번에 딱 왔을 것 같아요. 언제 네. 다 끊어졌나요?
0: 다 끊어졌다. 이거는 뭐 평생 노력해야 될 지점인데
3: 네.
0: 저한테는 좀 확신이 필요한 지점이 있었잖아요.
2: 네.
0: 근데 제가 이제 군대 다녀와서 학교에서 이제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2: 아~
0: 네, 제가 좋아해서 대시를 했고
2: 같은 학교.
0: 네네.
2: 예, 예.
0: 그래서 대시를 했는데 차였죠.
2: 예. 네,
0: 차였지만 끝까지 제가 인내해서
2: 예.
0: 골키퍼가 있었지만 골은 제가 넣고
3: 오.
0: 이제 결혼하기로 했어요.
2: 네.
0: 결혼하기로 했는데
2: 예.
0: 하나님 갑자기 저한테 기도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결혼한 3개월 앞두고
2: 예.
0: 제가 졸업하는 시점에
2: 네.
0: 그래서 내년 다음 년 3월에 이제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2: 네.
0: 12월 정도에 제가 갑자기 기도원을 들어가서
2: 예.
0: 한 3개월 정도 나오질 않습니다.
2: 네. 3개월 동안 내내
3: 네네.
0: 그래서 장기 금식을 하나님이 좀 하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준비 없이
2: 예.
0: 기도원을 들어가게 돼요. 갑자기 그러니까 예. 웨딩 사진도 찍었는데
2: 예.
0: 갑자기 기도원 들어가 버리고 결혼 코앞까지 안 나오니까
2: 예.
0: 양가 집안에서
2: 아, 그렇죠.
0: 사실은 비상이었어요.
4: 그렇죠. 난리가 나요.
0: 예.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금식이었던 것 같아요.
3: 그렇죠.
2: 아, 그 장시간 금식은 네. 위험하잖아요. 건강도.
0: 네. 그래서 제가 이제 40일 금식을 했었는데
2: 예.
0: 제가 계획했으면 못 했을 것 같아요.
2: 예.
0: 그냥 성령님이 저를 끌고 가신 것 같아요.
2: 네.
0: 그때 한 30일 정도 한 되니까 몸에 막 독소가 피는 거예요.
2: 아, 그래요?
0: 네,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이렇게 장을 청소하지도 않았고 미리 네. 준비하지도 않고
2: 네.
0: 그냥 확 들어가서 금지 시작해버리니까 몸에서 이제 이상 반응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결혼이 걱정되는 거예요.
2: 네, 네.
0: 나가면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이 얼굴까지만은 안 올라오게 해주세요.
2: 그렇죠.
0: 예. 네, 근데 한 30일 좀 지났을 때 정말 제가 제 기억에는 배가 이렇게 등이 붙더라고요.
3: 아.
0: 이제 물을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물을 먹기도 너무 힘든. 그때 그 당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2: 네.
0: 기도원으로.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그때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네.
0: 이제 주의 길을 가도

0: 가야겠다. 그때 제가 체증이 확 내려가면서 아, 나 이제 이 길 가도 되지 라고 하는 외적 확신이 좀 주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1: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좀 꽤 걸렸겠네요.
0: 네, 이게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쵸. 그 과정들을.
1: 사실 도전은 무모할 때 하는 거잖아요.
0: 네.
1: 예, 뭐 다 알고 결혼도 그래서 못 모를 때 하라고 하듯이
0: 맞아요.
1: 못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긴 시간 됐지 다 준비해서 했으면 아마 못 버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0: 뭐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솔직히는.
1: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내주셔서 네. 목회자의 길로
0: 네 맞습니다.
1: 안착할 수 있도록
0: 맞아요.
1: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훌륭한 가정도 이끄셨고 만드셨고 네. 그 후에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게 되는 어떤 동기가 네. 있었을 텐데 언제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계기가 생겼을까요?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교에서 쭉 한 교회에서만 자라왔고 네. 또 그런 특별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근데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제가 몸으로 겪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교회가 사유화되기도 하는 걸 보게 되고
1: 네.
0: 또 여러 가지 부정들을 보게 되면서
1: 네.
0: 저희 부모님이 이 교회를 나오게 되셨어요.
1: 네. 네.
0: 왜냐하면 계속 있으면 어려운 상황들이 됐고
1: 네.
0: 그래서 저도 첫 사역지가 저희 모교였거든요.
1: 네.
0: 모교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주일에 7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내 모교니까
1: 내가 여기서 크고 자랐잖아요.
0: 네, 새벽기도부터 네. 뭐 방송실부터 내부서 아닌 거 그렇게 사랑했는데
1: 네.
0: 이 교회가 다 찢어지는 어떤 경험들을 제가 하면서
1: 예.
0: 모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1: 네, 네.
0: 그때 제가 좀 방황을 한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교회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회라면 저는 교회에 사역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기도하고 5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아.
0: 네, 그리고 5년간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1: 네.
0: 교회 밖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교회가 뭘까?
1: 네.
0: 그게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 네.
0: 그 외에도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건 뭐냐? 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있었구나. 근데 이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구나. 진짜 강도 만난 자 중에 강도 만난 자인 거야.
1: 네.
0: 그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너무 많죠.
1: 다들 그런 울분들을 가지고 사회를 이 사회 현대를 살면서
0: 맞아요.
1: 이걸 분출할 데가 없으니
0: 네.
1: 그 술 취한 거리를
0: 네.
1: 그곳에 다 사람 구경하러 와서 거기서 술에 의존하고 약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얘기 들어줄 데가 없으니까.
0: 맞아요.
1: 그것을 지금 이 움직이는 교회가 들어주고.
0: 그 당시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제가 느낀 건 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보기보다 이렇게 낯을 가려요. 그래서 외모적으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1: 예.
0: 너무 상처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을 당하면.
1: 예, 예.
0: 그래서 새벽이 너무 좋았어요. 이들은 네. 환영하는 거예요.
2: 아.
0: 복음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2: 네.
0: 교회를 필요로 해요.
1: 아.
0: 그러니까 교회를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몰라요. 근데 외로운 거예요.
1: 네.
0: 근데 그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지 않나.
1: 예. 클럽 사장님도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0: 이제 직원들을 워낙에 저희가 잘 챙겨주니까
1: 자주 보니까 네.
0: 아, 그리고 직원들을 계속 챙겨주고 직원들이 네네. 힘들면 저희한테 상담하고
1: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들 중에 네.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나도 사실 교회 다녔었다고
1: 아,
0: 예. 네. 이제 주민이 된 것 같은 거예요.
1: 네.
0: 그러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유명한 클럽인데 네. 그 클럽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저희한테는 피자도 쏘고 고맙다고 자기 직원들 잘 챙겨줬어요.
1: 네.
0: 자기도 가끔 네, 마지막 엔딩송에 CCM을 틀기도 한대요.
1: 클럽에서 DJ
0: 클럽에서
1: 클럽에서
0: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뭔가 다른 느낌들의 바이브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술 취하는 친구들도 갑자기 거리에서 주의잡이가 내려 막 춤을 춰요.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클럽 한 가운데서도 저는 교회를 경험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
1: 네.
0: 물론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서 클럽 전도하실 때 그 자녀분들도 같이
0: 제 아들도 같이 갔고
1: 같이 가서 했어.
0: 네.
1: 아, 사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0: 저는 우리. 보여주고 싶었어요.
1: 왜냐면 워낙 술 취한 분들도 많고.
0: 그렇죠. 그래서 네. 제 아들이 이렇게

0: 저한테 차를 나눠주고 했거든요.
1: 예.
0: 근데 제 아들이 그때 5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1: 5학년 네. 가도 돼요? 보여줘도 돼요?
0: 사실 우범지대죠.
1: 네네. 아니 뭐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긴 하지만 있죠. 그런 모습들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가리고 싶은 모습이잖아요.
0: 그런데요. 예. 제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아빠 움직이는 교회가 홍대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네. 본 거예요. 저는 교회를 설명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교회가 뭔지를 경험시켜줘야 되는 시대 아닐까.
1: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2: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목사님이 결국 움직이는 교회 정치수도 낮게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2: 찾아가고 만나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 뭐 클럽 사장님 DJ까지 다 해서 근데 그 변화들이 정말 보일 것 같아요.
0: 보이죠.
2: 느껴지고.
0: 네. 예를 들면 이번 주도 토요일날 결혼하는 친구가 전화 연락이 왔어요.
1: 네.
0: 여기 이 친구는 이제 완전히 클럽에 있는 아이. 근데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저한테. 저 이번 주 가야 하는데 목사님 저 결혼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 저희가 이제 클럽에 놀러 온 친구가 있으면 케어를 하는데 이 아이가 아주 비틀비틀해서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여자아이였어요. 이 아이를 저희가 집이요. 택시도 탈 수 없어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이제 집에까지, 그 집이 잠실이었거든요. 거기까지 저희가 저희 차로 데려다 주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그리고 좀 어려울 때 저희 숙소에서 저희가 숙소가 있었어요. 근데 숙소에서 이 아이를 케어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아이들이 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직장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숙소를 운영했으니까
1: 예.
0: 제가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지 않았을까. 방황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누군가 옆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나. 네.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나 보니까
1: 그러네요.
0: 네.
1: 참 많은 경험들을 하셨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0: 네, 그게 저에게 너무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3: 아까 그 조선족 네,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1: 조선족
0: 지금 이 친구는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 한 3년 정도
1: 네.
0: 이 친구 때문에 숙소가 시작됐어요.
1: 아.
0: 이 친구가 마땅히 거할 곳이 없어서
1: 네.
0: 이 아이를 위해 저희가 숙소 하나를 준비했는데
1: 네.
0: 이게 이제 3개까지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서 살면서 같이 신앙훈련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받고 그리고 이 아이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좀 있었어요. 중독들과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그것들이 다 끊어지고 지금은 중국으로 갔어요. 다시
1: 그래요?
0: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직장생활은 이제 2년 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일주일도 알바를 못했던 애예요.
1: 왜요?
0: 그게 너무 그러니까 다양한 세상엔 대상들이 있구나. 너무나 케어받지 못한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안 되고 그러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예,
0: 정신적으로 예, 너무 어려워서
1: 예, 예.
0: 혼자 이걸 못하는데 너무 오래 방치된 거예요.
1: 네네.
0: 네. 지금 너무 건강해졌고
1: 네.
0: 최근에도 연락이 왔어요.
1: 네.
0: 자기 결혼하면 중국으로 와서 주례해달라는 거예요.
1: 어머나. 아유 참 감사하네요. 네. 참.
0: 그게 감사해요.
1: 그래서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네요. 그곳에.
0: 네. 주님이 세우신 것 같아요. 네.
1: 근데 뭐 여기 프렌즈 교회 우리 네. 목사님도 개척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개척을 한다는 것이 사실 목사 한 사람의 역할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0: 네.
1: 특히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목회의 8알은 사모님들이 하신다고 제가 늘
0: 네,
1: 강조하거든요.
0: 맞습니다.
1: 가족들이 아까 얘기한 아들도 아버지 도와서 그곳에 나왔듯이 사모님의 노고가 또 컸을 것 같아요.
0: 너무 컸어요.
1: 네.
0: 근데 그걸 지금은 많이 느껴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1: 네.
0: 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1: 네.
0: 전 집에서 시작했으니까 한 3년은 저희 집에서 모임을 했어요. 밥도 먹이고.
1: 네.
0: 그게 뭐 밤 12시 넘어야 집에 갔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힘들어 했어요. 왜냐면 장난감들을 다 만져놓고 그냥 가잖아요.
1: 네.
0: 가족이 다 함께 하지 않으면 개척이
1: 맞아요,
0: 안 되는 거나. 네. 제 아내 지금 공동목회랍니다. 안수 받았고. 네, 올해 저희는 공동 담임체제예요.
1: 네. 네,
0: 지금서 김포로 이동을 해서
1: 예.
0: 저희 아내와 저는 이제 공동 담임을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아내가 훈련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3: 네,
0: 네. 교회에서 성도들.
1: 아 네. 지금 시간에
0: 네. 네. 또 훈련도 하고 아내가 설교도 합니다. 네, 주일 설교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1: 네.

0: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가 교회로 산다는 것, 네. 사실 뭐 말은 쉽지만 네. 늘 홀리할 수도 없고 늘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1: 교회로 산다는 게 저도 네. 많이 고민했거든요.
0: 네, 네.
1: 교회로 살려면 교회가 되는 게 뭔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0: 그렇죠, 그렇죠.
1: 교회가 되는 게 뭘까?
0: 네. 네.
1: 성경을 보면 가장 교회가 된 시간을 잘 보여주는 게 뭘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시간 같아.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라는 건 단어, 이게 정보라는 단어인데 저는 포메이션이라는 단어 좋아하거든요.
0: 에이.
1: 형성되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제 인생 가운데 형성된 시간 같아. 예수님과 네네. 함께한. 그걸 요한복음 말씀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저의 움직이는 교회는 성도들과 이 훈련을 해요. 저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프로를 준비하면서 감사한 건
0: 네.
1: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번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훈련을 해요. 저희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게 교회로 사는 거지 않을까.
0: 네.
1: 이게 다지 않을까.
0: 네.
1: 그게 잘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0: 예.
1: 네, 예배하고 지금 그렇게 김포에서는 성도들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앞으로 목사님의 그 목회가 더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정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향하여
1: 네.
0: 움직이는 교회로 정말 더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수지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저도 뭐 이렇게 모범적인 학생이 아니었고요. 엄마 속 많이 새겼고 여기 저희 다 그렇잖아요.
0: 너 왜 같이 물고 들어가요?
2: 여튼 그거를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특별한 DNA인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참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0: 네.
2: 보면 아기가 없는 상태에서 학창 시절에 조금 특별했던 사람을 엄마가 아빠가 콩나물국을 끓여주면서 네. 기다려줬단 말이죠.
1: 네.
2: 근데 지금 홍대 앞에 그 클럽에서 라면을 끓여줬다는 거는 네. 사실은 엄마 아빠의 그 내력이 그 방법이 사랑으로 전달된 것 같아서
0: 그러네요.
2: 저희 엄마도 그랬거든요.
0: 네. 그래서
2: 엄마 죄송합니다만 여튼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되게 중요하다는 교회도 움직이는 교회도 너무나도 그 품을 만한 사람이 많겠구나 앞으로 응원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1: 네 감사합니다.
0: 박영 목사님,
3: 제가 우리 김상희 목사님 이렇게 사역을 목회 사역을 들으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는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그 어려운 게 왜 지금 안 되고 있냐면 저도 이제 개척을 해봤지만. 막 몸이 귀찮아지고 불편해지는 일들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0: 네네.
3: 근데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예시처럼 사실 레위인도 제사장도 마음은 있지만 이거 건드리는 순간 귀찮아지는 거예요, 삶이.
2: 맞아.
0: 예, 예.
3: 이거 엮이게 되는 거거든요.
0: 네.
3: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이 있어도 지나치게 되는 거거든요.
0: 네.
3: 근데 지금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0: 네.
3: 해야 될 사고 아는데, 야, 저거 걔네 섣불리면 건드렸다가 또, 아우, 피곤해지고 귀찮아지고 막 이러는데. 근데 결국 그것을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살아내면,
0: 네.
3: 진짜 거기서 영원히 변화되는 거죠. 저는 그것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저희 지금 프렌즈 교회도 딱 그런 어떤 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야 이거 하면은 또 괜히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막 피곤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역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저희도 딱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그 하 목사님 옛날 하영준 목사님 보니까 일을 벌리시길 너무 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습하는 분들이 다 힘드셨다고 들었는데 벌려야 된다고 하 목사님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런 목회 하셔야죠. 저는 그 선거 때마다 네. 정치인들이 그 선거 홍보 영상을 찍는데 나이 드신 그 정치인들이 힙합 옷 입고 그것이 MZ세대들의 표를 끈다고 요 힙합 옷 그 얼마나 비호감인지 아시죠? 자기들은 되게 잘한다고 하는데 보는 우리는 정말 도저히 못 봐줄 정도로 보기 싫은 비호감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다음 세대를 오지 못하게 하는 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세대가 진정한 것을 무엇이 인지를

0: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적으로 제2제3의 움직이는 교회가 많이 생겨서 다음 세대를 찾아가는 목회가 정말 무브먼트처럼 많이 일어나서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금만 기대를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네. 김포에서 시작되는 사역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큰 교회로 성장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CBS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6: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대한성공회입니다.
7: 대한성공회 남양주 성생원교회 이분이 에스더 사제입니다. 사랑의 의무. 연중 23주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은 율법의 최종 목적이자 완성입니다. 교회의 처음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것이 처음에는 서툴듯이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세례를 받고 함께 모여 기도했지만 자주 다투었습니다.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달랐고 음식을 먹는 방식도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한 사람에게 당연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상해 초대교회의 문제가 되고는 했습니다. 한 교회에 이방인과 유다인이 같이 있으니 서로의 다름은 종종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참으로 하느님의 백성인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이야기하다 보면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갈등을 해결할 답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가였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는 일이 절실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교회의 제도와 질서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던 처음이고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그들 옆에 늘 있지도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신자들은 갈등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바울로는 이런 교회 공동체에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우리가 읽는 서신 성경의 많은 부분입니다. 편지마다 공동체가 처한 상황도 달랐고 구체적인 답은 달랐지만 하나의 흐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서신 성경 중에 가장 많은 단어로 쓰인 마음,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온 말씀처럼 잠에서 깨어

잘하고 조언해 주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둠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도록 해줍니다. 율법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초대입니다.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고 어긋난 것을 바로잡는 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돕는 일은 결국 사랑을 나누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최종 목적이자 완성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CBS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신명기 16장 13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5: 새 시대를 시작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한편의 영화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장 9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뭐를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상황,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까?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을 향해서 40년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지나옵니다. 그때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 40년 광야길을 잘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무려 33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백성들의 지파를 따라 분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에 이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순간순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도 생겼고 백성도 정착을 했으니 그 백성을 통치할 통치 구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고 나서 그때의 통치 구조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야말로 신정정치 체제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같이 보실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뭐 했더라?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직자이면서 마치 요즘 이란처럼 성직자가 최고 통치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도자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었고 그 지도자직을 계승해야 할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지도자로 세움은 받았지만 그 아버지 사무엘처럼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며 백성들에게 실망을 줍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지도자인 사무엘은 나이 많아 늙었고 은퇴하게 되고 그 직을 계승받은 두 아들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으니 불안해졌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정통치 구조를 바꾸어서 왕을 우리에게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세워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본문의 주인공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아니, 통치 구조가 바뀌는 이런 전환기 때에 초대 왕이 될 만한 되는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이 사울이란 청년이 이력이 어떤 이력인가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졸업했고 어떤 경력이 있는가? 가만히 성경에서 그의 이력을 들여다보니 유력자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나귀 새끼 몇 마리 잃어버렸다고 하루 종일 그 나귀를 찾아오는 효성지극한 아들이기도 합니다.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동안에 사환,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머슴의 어떤 충원에 대해서도 자르지 않고 끝까지 경청해주는 사람을 귀히 여길 줄도 압니다. 하지만 위기를 만난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 더구나 통치구조가 신정정치에서 사사통치에서 이제 왕정정치 제도로 넘어가는 그런데 초대왕이 된다는 것, 사울이란 청년은 한 번도 꿈꿔보지도 기대하지도 기도도 하지 않았던 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한 번도 그 자리 그 지위를 생각하거나 구하지 않았던 사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그가 숨는 모습이 22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지파들마다 대표를 세워서 추천을 받는데 사울이 추천된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유력자의 가문이고 하니까 이 사람이면 우리나라의 왕이 되겠다라고 추천을 했는데 정작 장본인은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뭐 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왕으로 선출함을 받은 사울은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저는 감당 못합니다. 도망가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숨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 찾으려고 하루 종일 여러 도시를 그 헤매다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났는데 양 얘기는 안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기름을 부어서 네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어제까지 유복한 한 가정에 아무것도 어려움 없이 살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한 나라의 지도자로 재관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인도하심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냐. 그의 기업은 나라를 말합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구별하여 중요한 직을 맡기신다는 대외적인 공식적인 행위 표식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왕 삼아달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잘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은 두렵고 떨려서 진보따리 사이에 숨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기려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망설이고 망설이며 뒤로 물러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현재의 모습만 보시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듬어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미래를 보시며 그 미래를 보시며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보실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되리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야. 너는 이제까지 아버지 유력자인 아버지 만나 편하게 먹고 살았어. 한 번도 나라 경영을 해본 적이 없고 사업도 경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걸 알아. 하지만 말이야, 내가 너에게 순간순간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여서 너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새 삶을 펼쳐지게 하고 너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할 거야. 믿음은 자기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작은 생활 속에서 작은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2절로 5절까지는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의 생활 속의 징조를 약속하시고 징조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몇 사람을 만나리라?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았다 라는 거예요. 저를 주목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사울이 집을 떠났던 이유가 뭐였지요?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아버지 암나귀 찾으러 갔던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사무엘을 만나서 암나귀 문제는 뒤로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갑자기 안수받고 왕이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귀하게 쓰시려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염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징조입니다. 3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만 나라. 이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배드리러 가면서 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셔요. 뭘 가지고 간다고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매! 매! 더 정확히 할까요? 염소 세 마리를 끌고 가고요. 한 사람은 가방 속에 떡덩이 세 개 가지고 가고요.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는 것도 다 보셔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다가 생전 처음 보는 사울을 만났는데 4절 읽어봐요. 그들이 뭘 하는지. 그들이 내게 뭐하고?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니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 왜 처음 만난 사람한테 떡을 주는 거예요? 의미가 뭡니까? 이 두 번째 징조는 사울은요 믿음의 사람과의 교제가 없었어요. 자기 가문의 유력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출석하셔도요 그냥 예배만 출석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믿음의 교제권 안에 어떤 사람들을 세 사람이

자기 것을 나한테 주면서 나를 도와주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나를 이끌어주는 좋은 믿음의 교제권과 생각지도 않았던 믿음의 교제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 후에 네가 어디에 이르리니? 하나님의 산에. 분명히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만남을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야 순리해요? 만사 형통하고 다시는 고민이 없었더라, 염려가 없었더라, 이래야 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약점을 파고들어서 집요하게 공격해야 되는 만나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곳에 블레셋의 영문이 있는 건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영문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일 맡겨놨더니 세 번째 징조가 있는 거예요. 5절부터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가. 두려울 거 아니에요. 아직 문제가 있는데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삶의 현장에서 블레셋이라는 인간을 만나서 너무 고통당할 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교회 내에 믿음 좋은 사람들을 찬양하는 사람들, 믿음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말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데 블레셋의 영문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직 왕 시작도 안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비파와 소고와 수금을 들고 내려옵니다. 예배 현장입니다. 바로 그 예배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크게 임해서 예배당에 올 때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한순간 크게 감동합니다. 그때 내가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요 신체 조건 아닙니다. 가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입니다. 신구약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온니엘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감하게 임했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여는 첫 왕이 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통치제도는 바뀌어도 나라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할 때 가능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똑똑함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이 약속과 응답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내게 감동하여 주셔서 내가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9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나는가? 그가 사마리아에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뭐도 주셔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한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7절 보십시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뭐를 따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감동이 오거든 기회가 주어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확신을 얻었으면 일어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0: 도전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나니라. 공동체는 그를 왕으로 추대했고 하나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는 숨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거의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숨었던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모세도 숨었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도 숨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말을 잘 못합니다. 기도원도 숨었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 가족들 가운데 제일 작은 못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처음부터 자신만만한 교만한 사람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작아진 사람을 귀하게 붙잡아 쓰십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넘어진 사람을. 그래서 기독교에는 실패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실패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어린 다음 세를 향해서 실패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너 넘어졌으나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교훈이 무엇입니까? 살아나더라 따라 이제는 짐보따리 뒤에 숨지 말라. 27절 한번 읽어봐요. 27절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다. 그대로 두세요. 지금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격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이런 불량배들이 있어요. 비웃습니다 뒤에서. 이 사울 제가 왕 된다고 저 웃기는 일이야. 제가 뭘 하는 거야? 멸시합니다. 격려하지 않아요. 예물도 안 바쳐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생생하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축복하셔도요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어디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박수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따라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비판합니다. 누군가는 따라오고 누군가는 멸시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반응이 참 아름다워요. 그는 뭐 했더라? 잠잠하였더라. 반대자들의 무례한 행동, 불량배 같은 그런 행동에 반응하지 않아요.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그들에게 싸우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목마르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지칩니다. 칭찬해 준다고 우스하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비판한다고 무너질 것도 아닙니다.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묵묵히 걸어가세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사울왕이 완전합니까? 그도 결국 자기 권력욕에 불타오르다가 악신들려서 비참하게 끝납니다. 인간 어느 대통령도 어느 왕도 어느 지도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언약대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세상의 왕은 결국 가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권력욕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몸까지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화장하든 물에 빠져 죽었든 물 가운데 죽은 자도 불 가운데 죽은 자도 다 내어주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본향을 준비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0: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1: CBS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둘 때 기쁨이 넘친다는 것. 자, 오늘 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 주말에 우리 마음에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두 시간 뒤면 주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진행하는 CCN 캠프는 왠지 더 예배하는 마음을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수아가 부른 나는 예배자입니다. 첫 곡 전해드렸는데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으로부터 그 안전한 쉼의 시간을 여러분 모두 가지시기 바랍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이윤화, 주리, 김정희, 이기명 함께 부른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에 이어서 소향의 목소리로 전해드린 피난처였습니다. 주일 1부는 주중에 다 나누지 못했던 곡들 함께 나누는 이삭줍기,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 요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많은 워십팀들의 그 생생한 라이브 워십의 시간을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젠가는 아침의 노래, 너의 꿈을 펼쳐봐, 매일 주와 함께 등등 남겨주셨는데 제 이 중에서 아주 경쾌하면서 힘을 주는 찬양 두 곡이에요. 너의 꿈을 펼쳐봐는 안성진 씨의 찬양으로, 매일 주와 함께는 존영 찬양 앨범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존영과 선예가 부르는 듀엣곡입니다.

주말이라 조금 늦게 주무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잠을 좀확 깨워드리는 찬양 두 곡을 이어봤어요. Come on 목사님의 God will take care of me.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헤즈키야 워커의 수아가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Every Praise 전해드렸습니다. 아유, 모처럼 아주 힘찬 찬양 또 해외 CCM으로 두곡 전해드렸어요. 하늘바다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잠자리에 들기 전 찬양을 들으니 은혜가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펼쳐질 또한 시간을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667님도 은혜 찬양 신청곡 남겨주시며 인천 가원초등학교 4학년 8반 황별 손녀딸이 9월 7일에 생일이셨다고 할머니가 생일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자녀로 예쁘게 잘 자라주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보내오셨어요. 우리 예쁜 황별, 우리 손녀도 쓸수 있는 예쁜 화장품 선물이에요. 레스케미 비건 로션. 우리 별이에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4667님 주소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신청곡도 준비했습니다. 은혜, 오늘은 갈보리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보시죠.

아가파오 워십의 찬양으로 선한 능력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2533님께서 CCN 캠프 구독 눌렀다고 하시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신청곡 써주셔서 조이 듀엣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1부 끝곡은 어드벤처 인 갓이라는 존 마이클 탈봇의 찬양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믿음의 모험이겠죠. 저는 2부에서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 할게요.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박그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합니다. 들으신 두 곡은 먼저 광야를 통해라는 더 콜링 워십의 찬양 그리고 찬미 워십의 교회를 부흥시키소서 라이브 워십 함께해 보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SD 워십의 구원받은 우리 그리고 세임 윌 워십 구원의 노래를 부르네 두 곡입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워십 팀들이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브라운 워십의 괜찮아라는 곡 함께 해보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힐링 힐 워십의 고백의 기도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라는 곡은 SD 워십이었고요. 쉐임 윌 워십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네 전해드렸습니다. 자, 2부는 주일을 앞두고 또 토요일에 함께 라이브 예배 시간으로 전해드리는 워십 앤 프레이즈. 자, 이번에는 러브타운 워십이 부르는 그가 계시네, 또 워십 메이커스의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준비했고요. CCC 라이브 워십.

저도 대학 시절 정말 CCC 라이브 워십의 곡을 듣고 부르고 함께 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CCC 라이브 워십으로 오늘 그 이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앞서 러브타운 워십의 그가 계시네라는 곡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워십 메이커스의 찬양 함께 보셨습니다. 자, 어쿠스틱 워십 함춘호 이세준의 아주 잔잔한 곡도 들어보시죠. 그 이름 아름답도다.

혼자 드리는 찬양 예배 이런 느낌일까요? 기타 반주와 함께 유리상자 이세준 씨의 목소리가 참 아름답게 들립니다. 함춘호 이세준 어쿠스틱 워십의 그 이름 아름답도다 전해드렸고요. 오늘 끝곡은 남미 워십입니다. 나 기다립니다 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건강하세요.

0: CBS
1: 이포도 너무 넓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0: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양이만한 몸짓으로 맑고 깊은 숲속에서만 사는 담비. 담비는 현재 멸종 위기종인데요. 실제로 보기 힘든 희귀 동물이죠. 그런 담비가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에 돌아왔다는데 계곡 정비 사업을 마친 뒤 두 달도 안 된 지금 담비는 물론이고 참매, 원앙, 쇠백로, 왜가리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계곡에서 목을 축이고 쉬어가고 있다고요.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동물들 어디서 숨죽이고 있었을까요? 자리를 내어주니 돌아온 이 녀석들이 고맙기만 합니다. 이런 행복한 공전이 계속됐으면 이런 소식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예전 같으면 며칠을 걸려야 갈 길을 몇 시간도 안 돼서 갈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산을 깎아서 동물들의 터전을 가져온 것 같아서 미안할 때가 참 많아요. 부디 이제는 돌려줘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동물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고민

만나고 만들어야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조준모 앨범에서 숲속에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이어서 애인이 김미라님이 신청하셨는데요. 그래 가을이다 동네방집 앨범에서 듣고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박종수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해 놓을게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김명식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4291번님, 더딘 삶에 조바심 내던 불안들, 결핍과 불안을 안고 지낸 날들이 뜨거운 여름을 통과하니 아무것도 아니네요. 열심히 살아낸 나에게 셀프 칭찬도 해봅니다. 하셔야죠. 잘했다, 잘 이겨냈다, 그리고 고맙다. 나 스스로에게 얘기해 줘야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서, 그런 일이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잘 해내셨어요. 마운틴 사나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까요? 박지현, 결국엔 주님이셨네.

결국엔 주님이셨네 박지현, 그리고 나는 주밖에 없네는 김상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지키레이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신청하셨어요. 히즈윌 앨범에 있는 곡이죠. 준비해 놓겠고요. 그 전에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주님만이라는 제목을 가진 곡입니다. 유효림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믿음이 없이는 히즈윌 앨범에서 들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 같은 제목의 다른 곡들이 참 많은데요. 송명 집사님께서 소리보기 앨범에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신청하셨어요.

난 예수가 좋다오 최인영 유선식이 함께한 곡이었고요. 소리보기 앨범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들었습니다. KID 8773님의 신청곡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오늘은 엘샤인 앨범에서 들려드릴게요.

박요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들으셨고요. 그 전에 엘샤인 앨범에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하셨습니다.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직장 일이든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든 공부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계속하다 보면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몸이 경고를 보내기도 하고 건강상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쉰다고 쉬어지느냐가 문제입니다. 상사가 쉬는 시간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쉼 자체를 줄 수는 없습니다. 병원이 수면제를 처방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잠을 처방할 수는 없습니다. 쉬는 것은 온전히 내 몫입니다. 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도 막상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어떻게 쉼을 누려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다가 쉬는 시간을 다 보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법은 배웠지만 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우리는 쉼의 대용품들을 소비하는 것을 쉼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직후 가장 처음 맞이한 새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천지창조의 순서에 따르면 인간은 쉼을 먼저 배우고 일을 배웠습니다. 즉 인간이 처음 맛본 쉼은 하던 일을 멈추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멈춰야 할 일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처음 누렸던 쉼은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쉼의 본질은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진 인간은 그 어떤 편안한 여건이 주어져도 결코 쉴 수 없습니다. 좋은 침대에서 자면 편안할까요? 비수가 꽂힌 가슴을 부여잡고는 절대 편안하게 발을 뻗지 못합니다. 싸운 부부에게 궁궐 같은 집과 명품 침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다양한 쉴 거리, 놀 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의 본질을 잠시 잊게 도와주는 임시 방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약발이 떨어질 즈음 다시 찾게 되는 진통제와도 같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예수님은 하던 일을 멈추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워라밸을 보장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멍에를 같이 메고 내 짐을 같이 지자고 하십니다. 관계를 맺자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쉼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토요일 2부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문섭이 지은 바쁜 하루 잠깐 묵상이라는 책 중에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을 때라는 제목의 글 나눴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어진 곡은 나무앤이 부른 쉼이었고요. 소울싱어즈 앨범에서 Between You and Me 함께 했습니다. 하경승주님께서 나이가 나이인지라 돋보기 없이는 생활이 힘들어요. 문자에 오타도 많이 나고요. 세어보니까 가방에 하나, 컴퓨터 책상에 하나, 노트북 가방에 하나, 돋보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또 쓰려고 보면은 없어서 찾게 되는, 어제는 목에다 걸고 다녀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신청합니다. 특세도 잘 마무리하셨네요. 아유, 잘하셨어요.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이곡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함께 듣습니다.

인생이라는 곡도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김도현이었고요. 그 전에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행복한 요한나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이 곡은 아마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 뿐만 아니라 G4U에서 처음 들으시는 곡일 수 있어요. 막 집어넣었거든요. 막 입력이 된 곡이라서요. 위러브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길.

말씀으로 우리 길 위러브 앨범에서 들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하나님의 임재 김순주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원성남님의 신청곡 회개합니다. 지혜민이 부릅니다.

지혜민이 부른 회개합니다. 이어서 정신호의 목소리로 긍휼히 여기소서 들으셨고요. 다윗님과 허유민님이 신청하신 곡 있습니다. 지선이 부르는 충만.

지선의 목소리로 충만 들었고요. 수수자루님께서 가정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기로 하고 9월 7일이 세 번째 예배였습니다. 나눔을 하는데 자칫 아이가 혼나는 분위기가 될 뻔했어요. 세 식구가 예배 끝나고 각자 흩어져 말없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요. 찬양을 듣고 있으니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가정이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걸 사단이 시기하니까 나눔하다 보면 충분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나눔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아이의 말들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게 훈련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고 있구나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사단이 시험한다는 건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가족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시기들을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윤화의 목소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94장 감사세 찬양하십니다. 이 찬송은 서울 예성교회 박정아 권사가 시편 104편을 근거로 1996년에 작사한 찬양입니다. 이 찬송은 1절에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2절에서는 풍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3절에서는 알곡을 거둬들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사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에 감사하세, 찬양하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세라는 가사를 강조하면서 조상을 섬기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경희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김은석 전 광주교대 교수입니다. 그는 광주 아가페 장로 성가단 창단 지휘자, 한국 동요 작사 작곡가 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 동요 음악 협회 고문, 한국 교회 작곡가 협회 회장, 광주 교육대학교 명예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곡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주셨네 거둬들인 알곡 안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활기찬 찬양으로 장구장단에 맞춰 흥겹게 부를 수 있는 감사절 찬송 찬송가 594장 감사하세 찬양하세입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한번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형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1: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시면서
0: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1: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13일 주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 일을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주님의 창조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간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불안과 두려움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진리를 붙들고 기뻐하며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잃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굳게 세워주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와 이념 갈등으로 혼란합니다. 정치에 대해 불신하고 혐오하며 세대와 지역과 계층 간 갈등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전쟁과 무력 충돌과 갈등 속에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우리로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신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흘러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새아침의 기도, 충북 제천 아름다운 감리교회 김석주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9월 13일 주일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립합창단이 전하는 전능왕 오셔서, 브라운 월십의 찬양 예수 나를 위하여, 이어서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입니다. 찬송가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90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90편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도단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도단아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 낭독 시편 90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인수가 부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어서 좋은 나라 사람들이 전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헤롯의 죽음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헤롯의 권력과 그 권력의 무상함을 생생히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헤롯은 자신의 영광과 안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료들도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부속품밖에 되지 않아 마치 오늘날의 세상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 같았죠. 헤롯은 자기의 이득과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쉽게 죽이고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죠? 자신의 안녕과 안전과 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관이 있었고 그 안에서 그냥 열심히 살던 자였습니다. 세상과 같이 헤롯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헤롯 자신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 앞전을 말씀을 살펴보시면 감옥을 지킨 자들이 베드로와 결탁하여 그를 구해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헤롯 왕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철저하게 지킨 감옥, 그것이 어떻게 열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감옥을 뚫고 나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헤롯은 이 감옥 안에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베드로와 결탁하고 구해주지 않았나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헤롯은 굉장히 심정적으로 언짢은 상태입니다. 자기가 추진하는 일들이 이렇게 좌절되어지다 보니까 잔인하게 처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렀다라고 얘기해요.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뭐냐면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로마의 시저 황제를 기념하여 건설한 로마 스타일의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헤롯 자신이 절대 권력을 소유한 자인 것 같지만 가이사랴를 기념하여 만든 가이사라는 지역으로 내려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도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이사라로 내려간 헤롯은요, 27절 말절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지역 사람들과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그 감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원천은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두로와 시돈은 변방 바닷가에 있었지만 생산물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열왕기상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온갖 물품들을 어디서 갖고 왔냐? 두로와 시돈에서 갖고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무역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지만 하나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결정적으로 식량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지역의 그 시기심과 열등감을 식량의 공급권에 가지고 그냥 이들에게 그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헤롯과 화목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화목을 시도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연설하니까 이게 신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부를 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 정말 존경하거나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그들의 목적 있죠. 식량을 챙겨야 하는 두로와 시돈이기 때문에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지금 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아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침을 가지고 헤롯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냐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원어를 분석해보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헤롯이 사람들의 영광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제를 보면요, 이 문구는 순간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일을 계속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헤롯이 계속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서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됐죠? 허무하게 한 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그 한마디에 몇 명의 목숨을 죽게 하는 그 헤롯이 허무하게 벌레에게 먹혀 죽는 것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건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롯은 헤롯의 가치로, 헤롯의 존재로 믿지 않는 자답게 온갖 것을 추구하며 살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마저도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가 누구이십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은

0: 흥하여 더하더라. 무슨 말이냐? 역사의 주관자와 통치자가 누구인지,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통치하고 다스린 것처럼 보이지만, 헤롯의 가치가 이 땅을 우월하게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진짜 왕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였습니다. 김효정이 부르는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김혜선의 찬양, 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서 심플리 포가 전합니다. 찬송가 354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9월 13일 주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올리비아 미니 전하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크로스웨이 선교단이 부르는 나는 예수 따라가는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쓱 보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든 생각은 왜 두 개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앞에는 어린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15절부터는 교인 징계 절차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왜 두 개가 함께 합쳐져 있을까 하고 처음에는 생각했다가 소리 내어서 천천히 좀 꼼꼼히 읽어보다 보니 아,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 굉장히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질문으로 모두 다 수렴이 됩니다. 너희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내 곁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질문으로 던져집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펼쳐서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제자들이 지금 무슨 진지한 신학 질문이나 뭐 토론을 하려고 예수님께 말씀을 건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장면이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지금 길을 가던 중입니다. 가다가 말다툼이 일어나요. 내용은 뭐냐면 누가 우리 중에 가장 큰 사람인가라고 하는 말다툼으로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예수님이 맨 앞에서 가다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소란스럽냐고 예수님이 물었더니 제자들이 자기네들도 차마 말하기 민망했던지 아무 말도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그 배경이 됩니다.

18장 1절에서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 무슨 거창한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예수님 앞에 우리 중에 가장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좀 치졸한 물음입니다. 이 물음이 더 참 한심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18장에서 조금만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1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직후입니다. 스승의 마음을 이리도 모를까요? 스승은 애가 탄 듯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우리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중에 가장 공로가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어도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 1, 2, 3, 4 이렇게 순번을 정해주지 않고 우회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린아이 이야기, 길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잘못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차례로 들려주십니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누가 더 큰지 가려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이 대답 대신 한 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빨리 이해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앞에다 세웠다고 하니까 어린아이, 동심, 순수, 뭐 천진무구, 때묻지 않은 마음, 이런 것을 먼저 재빨리 떠올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하려면 동심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쯤으로 듣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이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유대 사회에서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의 선물로 여겼지만 이 당시에 1세기 로마 사회,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레코로망 사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권에서는 아이들을 숫자에 세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실제로 신생아가 태어나면 가장이 신생아를 바닥에서 딱 들어 올려야만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고요, 가장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를 밖으로 내치거나 아니면 죽게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고요,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었던 게 당시 사회입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일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다른 말로 하자면 또 이 어린아이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법적 권리도 없고요, 발언권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이를 제자들 앞에 누가 큰 사람입니까? 물어볼 때 아이를 앞에다 세웠다는 것은 아이처럼 순수해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본래 의도는 너희가 이제까지 그토록 쌓아올린 공로 그리고 권리, 지위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은 지금 너희들이 가던 길, 지금 너희들이 앞세우는 것 다 거꾸로 가야 돼.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식으로 나 따라올 거면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말로도 읽힙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6절로 이어지는데요, 6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땠을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 짐짓 상상이 좀 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집에서 쓰는 그런 이렇게 옛날에 콩 갈던 그런 맷돌 아닙니다. 이거는 나귀가 끄는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나귀가 끌고 짐을 끌고 굉장히 큰 맷돌이라서, 거대한 돌이라서 성인 남자가 혼자서 절대로 들지 못하는 맷돌입니다.

게다가 또 이 맷돌을 매달아서 물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로마 시대 때 중죄인을 처형할 때 쓰던 그런 처형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뜨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던 잃은 양에 관한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길을 잃었대요. 그러니까 99마리는 산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상하냐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그 험한 산에 99마리는 그냥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는 게 그리 합리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한 마리보다도 99마리 지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들 이의제기 없지? 한 마리 찾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제자들도 이거 맞나? 하고 갸우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게 너무 당연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셈법이 아니라 주님의 셈법입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능력, 효율, 숫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그렇게 삼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으려 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주님이 그 마음을 앞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이니까 그 누구도 이 사랑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셈법이고 주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준으로 형제를 대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 우리가 한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말씀들 쭉 읽어보면 그걸로 안 되면 두세 사람 데려가서 증인을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락을 어떻게 읽냐면 교회의 징계 절차 정도로 읽곤 합니다. 누군가 교회 안에서 잘못했을 때 어떤 순서로 책임을 물어야 될지 어떤 순서로 징계를 해야 될지 마치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정관이나 헌법 규정처럼 그렇게 읽곤 합니다. 실제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구절을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실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법정의 기본 규정이 나오는데 무고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세우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앞에서는 분명히 사랑을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법정 이야기를 하세요. 왜 갑자기 재판의 언어를 사용하실까 하는 게 굉장히 좀 마음속에 걸림이 됩니다. 예수님이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껏 징계 절차라고 읽어왔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유심히 보도록 하지요.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징계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15절 뒷부분에 나온 만일이라고 하는 말부터 나오는 대목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만일 들으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못을 따지는 목적이 내가 옳았다는 것

것을 증명하라고 저 사람을 징계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잘못을 돌이키게 하고 형제를 다시 맞아들여서 우리가 형제로서 서로 마주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님의 이 말씀의 목표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길 잃은 양을 찾으셨고요, 여기서는 잘못한 형제를 되찾는 방법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까지 읽으면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에요. 현실로 가져오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무언가 잘못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잘못한 거 요거 요거 요거 따지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웬만한 정신력 가지고는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그 실제로 그렇죠. 일단 그 이유가 일단 꼴도 보기 싫어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혹시라도 나한테 해코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겁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놈의 만행을 조용하고 은밀하게 막 퍼뜨리는 겁니다. 그렇죠? 뒷담화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편을 택하고 나면은 거기서는 즐거울지 몰라도 늘 뒤가 찝찝해요. 왜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세 사람이 찾아가는 것? 아유, 그것도 쉬운 일 아니죠. 자칫 싸움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 알리는 것? 야, 이거야말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칫 교회 깨질 수도 있어요. 쪼개질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방식을 그대로 하기도 어렵거니와 요대로 했다가는 자칫 일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다 버려야 할까요? 아니요. 주님의 이 말씀이 형제를 얻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유념하고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대1로 찾아가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교회에 말할 때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를 얻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얻으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가운데 이 사랑이 없다면 반드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절차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절차 가운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과 그 따뜻한 온기가 사라지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이름으로 모든 악행을 덮어라 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로 잘못을 덮기만 해주는 그런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무기력한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계속 모욕적인 말을 해요. 누구한테 계속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이 교회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교회니까 참으세요 라고 하는 말로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해로운 행동은 반드시 멈추게 해야 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안심하고 다시 회복되어 우리 가운데 녹아들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짜내고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책임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맨 끝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구절 언제 우리가 가장 잘 사용하는지 아세요? 기도회나 예배로 모이자고 했는데 사람들 적을 적에 꼭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로 우리는 사람들 안 모였는데 굉장히 무한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씀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쓰인 문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절은 사람들 적게 모였을 때 기도의 모임이 적을 적에 그런 격려사로 쓰이는 구절이 아닙니다. 형제의 잘못을, 형제의 시시잘비비를 가리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 한가운데서 나온 말씀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두고 CCTV를 가릴 때 그 자리 굉장히 냉혹한 자리가 되죠. 아무도 그런 자리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조심스럽고요. 또 내 말이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으로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위로인 동시에 또한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경고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입에 올리면서 그 사람의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둘러앉아서 그 사람의 한 사람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누가 계신다고 해요? 그 자리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배경이 하나가 더 있어요. 유대 랍비들의 오래된 가르침이 한 가지 있는데, 랍비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나눌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나눌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대요. 예수님도 바로 그 전승을 기억하게 하면서 랍비들이 말하던 그 율법 대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중간을 바꿔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주님은 반드시 계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헌법이나 정관, 어떤 형식이나 절차 이런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의 문제를 다룰 때 붙들어야 할 기준은 정관이나 관행, 다수결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하신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교회도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규정과 절차가 있어야 하고요. 그 규정과 절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규정과 절차를 중시하다가 종종 우리가 우리 한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그런 때가 종종 생겨버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형제의 문제를 다루는 마지막 단계의 문장도 다시 읽어야 되는데요. 17절 끝을 보면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요거를 우리는 이제껏 어떻게 읽어왔냐면 관계 단절의 선언으로 읽곤 합니다. 명부에서 교회 명부에서 지우고 상관도 하지 말고 내쫓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어떤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의 직업은 뭔가요? 원래 직업이? 세리예요, 세리. 그러면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나요?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세리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죄인들과 세리를 다 모아서 식탁을 함께 나누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쫓으라는 말일까요? 이거 마태가 기록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17절 말씀은 관계를 끊고 내쫓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다가서라라고 하는 암시는 아닐까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고 관계가 완전히 끊겨있던 이방인과 세리를 처음 만나서 전도하시던 복음을 전하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서라라고 하는 말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엇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는 것은

0: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그 결정과 그 행동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잘못을 덮어주어서 피해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사랑의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잘못을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모욕하고 망신을 준다면 그것 또한 사랑을 잃은 것이지요. 사실은 분명하게 말하되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어렵지만 교회와 교인들이 배워야 될 태도입니다. 마틴 루터는 소규리 문답에서 여덟째 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을 비방하거나 헐뜯지 말고 오히려 변호하고 좋게 말하며 모든 일을 가장 좋게 해석하라 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사실을 감추거나 거짓말로 두둔하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고요, 사정을 듣기 전에 나쁜 뜻으로 단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흠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거룩한 성자들의 모임이 아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병원이다.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성인들의 전시장이 아니라 죄인들의 병원이래요. 그런데 병원에서 환자 내쫓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병원 아니잖아요. 나 역시 누군가의 이해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결국 사람을 밀어내는 꼴이 됩니다. 나 자신도 그렇지요. 우리 자신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주 동안 아무 잘못도 없고 의로운 일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새로 살아갈 힘을 이 자리에서 말씀과 성찬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늘 갈망하면서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대하든 누구를 입에 올리든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누가 더 큰지를 묻는 제자들 한가운데 아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수고를 알아달라고 하는 마음, 내가 이제껏 한 것이 얼마나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괘씸한 마음이 속에서부터 올라올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수고를 먼저 알아주고 누군가의 잘못을 말해야 할 때 그 사람이 돌이킬 길도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자리지만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할 말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과할 일에는 먼저 사과하시고요, 들어야 할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 곁에 한 사람을 작은 사람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1: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2: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이었습니다.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아침 강단이 방송됩니다. 아침 강단.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금이 어찌 받을 때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말씀을 보면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되니 사공들이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아까운 물건도 있고 버리면 안 되는 물건도 있지만 목숨보다 귀하지는 않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죠. 근데 아무리 물건을 버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배 무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저 배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가 문제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한다면 많이 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뭘 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그래서 예배를 더 드리려고 하고 기도를 더 하려고 하고 말씀을 더 읽으려고 하고 또 봉사를 또 섬김을 더 하려고 하는 또 전도를 더 하려고 하는 뭐든지 우리가 조금씩 더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히 보이기를 원하고 그 버릴 것을 오늘 우리 결단하여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어요. 나아만은 죽겠다. 엘리사는 안 받겠다. 신랑이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있습니다. 게하시는 이제 멀어져가는 나아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요? 저거 그대로 다 받았으면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기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나아만의 뒤를 바라보다가 결국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게 됩니다. 나아만이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서 그 달려오는 게하시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자 게하시는 곧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요. 갑자기 선지자의 두 제자가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나눠줄 은 한 달란트와 의복 두 벌을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받아오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쫓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네, 거짓이죠. 그런데 나아만은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줍니다. 안 그래도 있는 거 다 주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하니 돌아오는 마음은 또 얼마나 좀 찜찜합니까? 그런 마음을 안고 돌아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뭔가 달라고 하니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은 한 달란트와 의복 두 벌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은 한 달란트를 더해서 게하시에게 주게 돼요. 게하시는 원하는 것을 손에 얻게 되죠. 그 원하는 것을 얻은 이 게하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쁨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모르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게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들고 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준 것을 받아다가 자신의 집에 숨겨두고 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게 되죠.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너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 게하시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나아만이 뒤를 쫓아갔고 거짓말로 은과 옷을 받아왔고 그것을 자신의 집에 감추었는데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거짓말이 두 번은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은 나병이 든 상태의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런데 열왕기하 5장이 끝날 때 나병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게하시가 됩니다. 나아만과 게하시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나병을 가지고 왔던 나아만은 깨끗해져서 아람으로 돌아가고 깨끗한 상태로 있던 게하시는 나병이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떠나가게 됩니다. 같은 장 안에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게하시의 이 무너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이 가지고 온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냥 보내는 일이 너무 아까운 거죠. 엘리사는 받지 않았지만 자기 생각에는 그것 조금 받아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내가 그를 쫓아가서 뭐라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오래 붙들리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이 이 정도는 허락해 주시겠지라고 신앙적으로 포장하는 일이 생깁니다. 즉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어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아만도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일곱 번 몸을 씻으라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내 생각에는 이야기하면서 화를 냈던 사람이 나아만이죠. 그러나 그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게하시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버려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지만 게하시는 자기의 생각을 붙들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생각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지점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이번 한 번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요런 생각, 그런 생각들 다 찾아온다 하더라도 특별히 부정적이고 죄를 짓고 우리로 하여금 악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게 나의 생각을 붙들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자기의 그 생각, 너무 아깝다, 내가 저기서 뭐라도 조금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욕심이 자기 머리에 둥지를 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게하시의 생각은 결국 행동으로 바뀌게 되죠. 게하시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엘리사가 자기를 보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저 생각한 것뿐인데 버리지 않고 품으니까 그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은 또 다른 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욕심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품으면 자라고, 자라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내용이 돼요. 게하시는 작은 생각 하나 스스로 품었던 것뿐인데 그것이 자라서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그의 삶으로, 거짓으로 채워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게하시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 아니 원하는 것 이상을 얻은 사람이죠. 그랬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며 내가 얻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게하시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게하시가 받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 나와요? 감추고. 게하시는 얻으면 안 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낼 수 없고 감추고 숨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얻고 나니 숨겨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일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욕심은 원하는 것을 얻게 할 수는 있어도 오히려 자유롭게 만들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무겁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하면서 그거를 즐기고 얻는 거,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그 이후에 삶의 모습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 사람들이 내 마음에 생긴 작은 욕심 때문에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어놓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자랑하지도 못하고 숨으면서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을 얻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얻은 이후에 내가 더 자유로워졌느냐 아니면 내가 더 숨게 되었느냐,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보다 그 얻은 것을 통하여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게하시는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얻은 것을 감추어야 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 또 감춘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 다시 서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요. 게하시야, 너는 어디서 오느냐? 그런데 게하시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자 엘리사가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이 어찌 받을 때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받았냐?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이 그럴 때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이 받을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을 19명의 왕들이 통치하는 동안 한 명도 선한 왕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암흑의 시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암흑의 시기에 역설적으로 이방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도 이전에는 아람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 왕이 자신의 손을 의지해서 신전에 들어가서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그에게 들었고, 그래서 다른 데는 신 없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지난주에 뭘 요청합니까? 흙을 달라. 내가 이 흙을 가지고 가서 그 흙을 놓고 그 위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엘리사는 나아만이 주고자 하는 거 받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간의 가치로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나만이 주고자 한 것을 받지 않은 겁니다. 왜요? 받으면 그만큼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 게하시는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뒤따라가서 은과 옷을 받아내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자기의 것을 챙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 때죠. 여러분, 한 사람이 큰 병으로부터 고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게하시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예배를 드려도 부족한 그 시간,

다음에 게하시는 뭐 했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은혜를 나눌 생각은 하지 않고 내 욕심만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게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하면서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사랑을 말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정직을 말하면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거짓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운 건 변화되지 않은 내가 전도의 장애물일 수 있다. 더 나아가 변화되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은혜에 가까이에 있는 것과 은혜로 변화받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게하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에 있던 이 게하시, 그러나 그는 은혜로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 그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27절에 그 비참한 결말,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가는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게하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자손 대대로 씻을 수 없는 이 질병의 굴레를 떠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가까이에서 보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야죠. 나를 달라지게 해야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게하시를 비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게하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욕심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있는 것들이 나의 삶 속에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 설 때 떳떳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밝혀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여러분, 게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곁에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 보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은혜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안에 있는 그 생각과 욕심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욕심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결정과 행동과 말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은혜를 얼마나 가까이에서 보았느냐가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느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게하시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먼저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어디로부터 무너집니까? 스스로 이르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점이 잘못되니 엉뚱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욕심은 작을 때 다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이야기하죠. 소도둑 되기 전에 바늘 도둑 되지 않도록 그 작은 욕심부터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0: 작은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제대로 하든 아니면 작은 것을 제대로 끊어내든 그 작은 것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욕심은 그대로 두면 자라게 돼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욕심이지만 품고 합리화하면 그것이 행동을 바꾸고 삶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커진 다음에 멈추려 하지 않고 처음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오늘 내 안에서 게하시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숨거나 합리화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내 욕심이 자라기 전에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는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하시를 이기는 일, 내가 게하시가 되지 않는 길은 말씀을 앞세우며 작은 욕심을 끊어낼 수 있을 때 그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게하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과 게하시를 함께 보게 됩니다. 나아만은 처음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왔죠. 그러나 결국 자신의 생각과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 말씀을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찾아온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내 생각을 스스로 붙들고 나니 그 생각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행동이 되고 행동에는 거짓이 나타나고 그것을 숨기고 감추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 결국 나아만의 병이 그에게 옮겨가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은 두 사람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버림을 통하여 얻었고 게하시는 얻으려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기 위해서 거룩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거룩을 위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더욱 선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침 강단.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616국에 1142번, 2616-1142번 신성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S
1: 친구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0: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음의 메아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2: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리스도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39권, 3927, 그래서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신약 성경은 전체 66권. 뭐 기본적인 걸 묻고 계십니까?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13권입니다. 몇 권이요? 13권.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고 쓰여진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나 영향을 받은 서신까지 합치면 14권이나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대부분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했고 후반부에는 그 교리적인 부분을 정해서 이렇게 살아라는 실천적인 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은 이제 실천적인 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 5장 1절에 나옵니다.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자유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무엇인가 지배를 받고 있으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해수로 36년, 만 35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을 때는 많은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도 함부로 하지 못했고 우리 대한민국 만세도 함부로 하지 못해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을 때 모두가 집에서 뛰쳐나서 해방되었다, 우린 자유받았다 외친 것입니다. 세상 권세의 지배를 받아도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은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럽고 불행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우리 영혼이 죽고, 환경이 저주를 받고, 육신의 질병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담과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병이 안 왔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육신의 질병도 온 것입니다.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가난이 왔고, 육신이 형벌을 받아서 질병과 사망이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노예는 안 받고, 질병에서 노예는 안 받고, 가난과 저주에서 노예는 안 받고, 우린 자유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북한의 동포들은 자유가 없어요. 예수 믿고 싶어도 믿을 자유가 없고, 예수를 믿어도 믿는다고 나 얘기를 못해요. 말한 순간 다 잡혀갑니다. 제가 외국 목사님들 만나니까,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까? 있죠.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평양의 봉숙교회, 칠곡교회. 그 성도는 얼마 될까요? 봉숙교회, 칠곡교회 다 합쳐봐야 1,000명이 안 되죠. 그러나 지하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될까요?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저기서 전해진 얘기는 한 2, 30만 지하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드리나요? 밤에 가정에 불 다 끄고 몇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발각되면 어떡하나요? 다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10만 명, 20만 명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다 잡혀서 감옥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도 감옥 안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 우리들 다 감옥 가려면 감옥이 부족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빨리 휴전선 무너지고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련이 무너진 것처럼, 갑자기 우리나라에 해방이 다가온 것처럼, 주여 북녘 땅에도 그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이 복음에 전해지면 저들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자이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자유를 받았어요.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믿음으로 구원에 있어서 종의 멍에를 메고 그 죄 아래 죄의 노예가 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자유로운 삶에 익숙하지 못한 한 사람의 얘기를 소개합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 있었던 바비 홀더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생 감옥에 살았던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 어머니가 무기징역수인데 임신 중에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교도소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교도소에서 엄마 밑에서 자라다가 학교 갈 때가 돼서 밖에 나서 공부를 했는데, 아, 나 학교가 불편하다,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교도소의 교도관이 돼서 평생 감옥에서 죄수를 돌보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났어요. 본인이 그렇게 그걸 택한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불편한 속에서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래 있다 보니까 자유함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죄 습관에 빠져 있어서 죄에서 노예함 받고 나서 또 글로 돌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믿음의 굳건에 서 있어야 되고 말씀의 굳건에 서 있어야 합니다. 대사리가 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씀의 전통을 지키라.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자유하고 방종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어른 되고 싶어요. 왜? 내 만큼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으니까요. 자유롭게 하고 싶으니까요. 뭐 지금 뭐가 불편해?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라고 너무나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어른 돼갖고 자기가 뭐 마음도 막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막 먹고 하지 않을 것을 하면 그 방종이에요, 방종. 지금 한국에 이 방종 때문에 다가온 큰 문제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1년에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4,000명이 넘고요. 다치는 사람이 3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살인이에요, 살인. 음주운전에서 사고 나서 살인이에요. 4,000명이 넘게 죽었다니까요.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취하게 먹으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술 먹은 사람 너무 관대해요. 술 먹고 심신이 약해서 사했으니까 좀 봐주자 그런다 말이에요. 더 중형을 때려야지, 중형을. 판사들이여 들으시오. 그걸 봐주자 그래가지고 술 먹고 교통사고 내고 사람 죽이면요 3년 4년밖에 징역을 안 때리니. 그러니까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방종. 자유와 방종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인 펫 쉐틀리안 작가는 이렇게 책에서 말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자유로 데려가는 운송수단이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처럼 살아도 된다는 면허증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라는 부름을 받았지 세상처럼 살라는 부름을 받지 않았다. 이게 세상처럼 사는 것은 방종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전파되 계속 죄를 지어도 질끈 눈감아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서가 아니라 자유를 주려고 뻗은 하나님의 팔로서 전해야 된다. 참된 자유는 회개를 생활화 할 때 그리고 회개를 계속 죄를 지는 것을 인가해주는 면허증으로 여기지 않을 때 온다. 자유함은 뭐냐? 늘 죄와 싸워서 내 자신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지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자유예요. 법을 어기는 그것은 방종이고 범법자가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을 잘 다스려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제 2절 이하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할례는 육체다 표시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몸에 표시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행위적인 믿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은혜보다 행위를 더 내세운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너희들이 아직 할례 받지 않았지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아우, 우리 할례 못 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나 보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만약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장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런데 할례라는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8일 만에 몸에 표시하는

것인데 그것은 율법의 한 부분이고 그러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다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옳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강조합니다.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 힘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내가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너무나 기뻐서 헌금도 하고 너무나 기뻐서 전도도 하고 너무나 기뻐서 봉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그때로부터 많은 문제가 생겨나야 돼요. 만약에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고 넌 봉사 열심히 하니까 구원 못 받았다고 스스로 이렇게 차별을 두고 편을 가르게 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고 적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은 적게 한 사람은 너 헌금 적게 해서 넌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스스로 의로움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행위가 뒤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싱가포르의 조세 프린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떼어놓기 위해 율법을 무기로 사용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율법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상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사탄은 무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다시 율법이라는 옛 언약 시스템에 예속시킨다면 그래서 우리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 애쓴다면 하나님이 사탄에게서 벗어낸 무기를 다시 사탄의 손에 들려주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아무리 많은 율법정을 준수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5절 말씀 갈라서 5절, 5절 이어갑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가끔 우리 성경의 내용을 읽을 때 금방 의미가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이 지금 우리가 쓰는 말보다는 오래전에 쓰여진 옛날 말로 주로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새 번역이 어떻게 이 말을 번역했나 이렇게 찾아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보다 얼마나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잠깐 나그네 길 인생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의의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의의 행위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를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 할렐루야.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완전한 의로움을 향해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해지는 것. 한번 따라해서 성화. 성화란 뭐냐면 날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 의로워지는 것.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불완전한 의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아직도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의로워져야 되고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로움이 완성돼 인정받느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먼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의의 면류관을 쓸 때까지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의롭게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인가 인정받지 않은 삶인가 잘 압니다. 성격이 급하고 강해서 쉽게 화내고 혈기 부리는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알아요. 오늘부터 성질은 다 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혈기는 다 부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부부싸움은 끝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부부싸움 할 마음 있거든 손 붙잡고 통성기도 5분 하고 부부싸움 하세요. 화를 내는 건 빠르고 참는 건 더뎌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되면, 신앙이 성장되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의 동기를 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베풀고 사랑은 나누고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사랑을 행하지 않으니까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믿노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믿고 난 다음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지, 행함이 없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당신 예수 믿었다면서 거짓말했지? 그 믿음은 잘못된 거야.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함이 꼭 뒤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야고보가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책망했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늘 와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달라져야지. 한번 신천지에 빠졌다고 와가지고 저번은 소리치는 게 사명이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게 사명이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건 성령 역사가 아니죠. 예수 믿는 그 사람께 싸우는 게 성령 역사가 아니죠. 주의 성령 역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데,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것처럼 행함이 뜻대로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상급과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다 상급을 받을 텐데 우리의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왔기 때문에 빛이 나요. 그런데 빛이 강한 사람은 그만큼 믿음으로 선을 많이 행한 사람들, 빛이 강하게 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서 다 빛이 나요. 우리 다혜 학생이 그 27일 동안 혼수상태 있을 때 천국 가보니까 천국까지 하나님이 빛이 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되니까 돌려보내셨고 다시 왔는데, 여러분 우린 다 빛이 날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늘 거짓말하고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그러다가 간 사람 빛이 없어요. 흐리무리합니다. 그렇게 알지 말고 이 양에서 우리가 제대로 믿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갈라디아서 5장 7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다람쥐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처음에는 특히 예수 믿고 다 잘 열심히 섬기다가 그
잘못된 말을 와서 누가

0: 나타나서 흔들려 버린 거예요.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9절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너희들에게서 잘못 얘기한 것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가 아니고 인간으로부터 온 진리다. 인간의 진리는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으로부터 온 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는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달라져야 합니다. 분명 말씀드렸는데 안 달라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고 욕하는 사람이 계속 욕하고 성질낸 사람이 계속 성질내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더라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턱걸이 구원받게 겨우 구원받겠지만 할 나라서 빛이 없을 거예요. 흐리무리할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정말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할렐루야. 그럼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잘못된 교리,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 같이 잘못된 게 돌아 사람들의 마음 흔들어 놓았어요. 누룩은 뭡니까? 그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 같은 거예요. 누룩을 집어넣으면 밀가루가 반죽이 커지잖아요.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유혹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이렇게 확 확산되는 겁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 잘못된 교리가 얼만큼 갈라디아교를 뒤흔들어 놨는지 사도바리 구구절절히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썼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지 마라. 세상에 가셔서 5장 21절 20절을 보면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은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주님 섬기는 모습에 힘쓰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에 걸린 돌이 제거되었으리니.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주 강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말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전한 사람을 그냥 베어버리듯이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이단들하고 대화할 게 없어요. 물리쳐야죠.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이하고 쫓아내야죠. 경찰서 신고해서 도둑을 얻었다고 신고해야죠. 어떻게 오셨나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둑인데 강도인데. 여러분, 신앙을 도둑질해 가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강도들입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성의 역사를 방해하고 교회를 상처 입히고 무너뜨리는 흑암에서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이단 사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죄복을 만방에 전하여 하나님의 큰 상급을 쌓아놓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하늘나라의 큰 상급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말씀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2: CBS
3: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0: 시대, G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G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믿음 위에 서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설교입니다.
1: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불순종의 불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세노폰이 쓴 책 사람을 이끈다는 것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다음인 1942년까지도 미 해병대는 상륙작전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 실전에 단 한 번도 검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 검증의 첫 번째 전투가 과달카날 전투였고 그 뒤 타라와 상륙작전, 이오지마 상륙작전을 거쳐 오키나와 상륙작전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 한국전쟁의 전세를 단번에 뒤집었던 인천 상륙작전이란 걸작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태평양 전쟁 이후 미군 전력의 최고 잔향 중에 하나가 된 해병대의 상륙작전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과달카날에서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실패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미 해병대는 상륙작전 개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온 끝에 세계 3대 상륙작전 하나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넜던 것도 요지마 상륙작전이나 오키나와 상륙작전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못지않은 기적적인 승리의 작전이었습니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철병거와 수많은 훈련된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 한번 받아본 적이 없이 그저 강제 노역에 시달려온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 바다를 가로막고 있을 때 그들 모두 모세를 원망하여 망연자실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을 보내고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라고 말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사 3장 8절.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자 요단강은 멈춰섰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해 강에 들어간 후에야 갈라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 사건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승리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의 미루에서도 승리를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쓰던 욕 가운데 보면 후레자식이라는 이런 욕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부모로부터 복종의 덕을 배우지 못하고

해도 도무지 듣질 않습니다. KBS 가정문제 상담 시간에 어느 상담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을 데리고 사기치는 부모는 없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자식은 부모님 시키는 대로만 자라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문제는 제 생각이 옳다고 제 멋대로 하다가 그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느끼는 일이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못된 목회자가 아니라면 교인들에게 나쁜 일을 권할 목회자는 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체계가 다져지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 말씀.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던 때 이스라엘 가장 먼저 아말렉이 대적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 17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보면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사울은 21만 대군으로 아말렉을 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자 아말렉의 양과 소떼 중에 좋은 것을 남기고 나쁜 것들만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좋은 양과 소떼는 그대로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가자 사울이 하는 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하고 묻자 사울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을 끌어온 것들인데 대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15절에서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이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17절에 19절까지 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사울은 대답하는 말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가를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깁니다. 그제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이렇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불순종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따로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이란 이 말씀과 내 말이 너희 안에란 말씀은 동격으로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뜻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저버린다는 것은 이건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곧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한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불순종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첫째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무엘을 슬프게 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이 말은 당신이 어떤 행위와 잘못됨을 깨닫고 깨우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다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이 말은 죄인의 거역에 대한 신적인 슬픔을 의인법적으로 묘사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무엘도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근심하다는 이 말은 분노로 타오르다는 뜻으로서 간곡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기적인 충동에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손상되고 파괴되어버린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밤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그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 편에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을 위해 애타게 중보 기도를 드리는 참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사무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위를 잃게 되고 맙니다.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즉시 이스라엘 왕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길보아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한 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위는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의 유다 지파로 옮겨져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은총으로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왕이 되긴 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그 왕위를 영영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음 셋째, 사울의 불순종은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험을 초래하고 맙니다. 파사왕 시대 모르드개와 유다 민족을 전멸했던 하만에 대해서 에스더서에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여기서 이 아각은 본문 20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으로서 하만은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왕후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려는 일사각오와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이 금식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죽음 일보 직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처 있었는데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더라면 훗날 유대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이런 위험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참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성경 공부 교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3살짜리 아이를 둔 한 부부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리 온 하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아이는 언제나 불순종하듯 반대편 방향으로 뛰어가곤 했습니다.

그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책망을 하기는커녕 허허 아주 귀엽죠 라고 이렇게 말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아이가 앞마당에 놀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고 아이는 두 대의 차가 주차된 사이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근데 차가 오는 것을 본 엄마가 얘야 이리 온 하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웃으면서 항상 평상시 하던 것처럼 엄마가 부르는 반대편으로 뛰어가 막 달려오는 차 앞으로 뛰어들어 그만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집례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라는 이런 글입니다. 소아과 의사는 복종을 배운 아이는 제 멋대로 자란 아이보다 질병에서 생존율이 4배나 높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면서 하나님 주권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자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는 제사를 드리겠다 나서기까지 했던 것을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존 헨리 뉴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의 경우 종교적인 원리가 그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도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고결하고 온화하고 칭찬할 만한 타고난 좋은 성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한 사람을 지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과 두려움을 안겨준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이 불순종은 그의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기 생각이 더 옳다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입니다. 사울은 승리한 다음 양떼와 소떼를 보면서 이렇게 값진 재산을 아무 이유 없이 죽여 없애버리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그 생각으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는 10장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의 명령을 거역해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양떼와 소떼를 모두 다 살려 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옳으시다. 난 아직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깊고 오묘한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다고 인정해야만 하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더 옳고 내가 더 지혜롭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셋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게 손해라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때 사울은 저 가축들을 제사드리든지 아 잡아먹으면 좋을 텐데 그냥 죽여버리는 것은 손해라는 그 생각이 들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말렸으면 이 생각의 이면에는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게 유익이 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신뢰하게 되면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법인데 근데 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옛날 한 부자가 비싼 개를 키우다가 잃어버리자 하인에게 잃은 개를 찾아오라고 일렀습니다. 그저 하인이 나는 주인의 종이지 개의 종은 아니기 때문에 개를 찾으러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저 주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가마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겠으니 가마를 대령해라. 그 하인이 가마를 대령하자 주인이 가마를 탄 다음 하인에게 이제 가자 하고 이릅니다. 하인이 여쭙습니다. 주인 영감님 어디로 행차하시옵니까? 그때 주인 점잖게 대답합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주인 개를 찾으러 가노라. 처음 주인이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라면 가마를 매지 않고 개만 찾았을 텐데, 주인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가마를 메고 개를 찾아다니시니 얼마나 더큰 고생을 자초한 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큰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보다 깊은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무디가 그 자기 제자이자 동역자인 R.A. 토레이 목사님과 함께 시카고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시카고 전경을 내려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토레이, 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뛰어내라고 말씀하시면 난 지금 당장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어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마는 무대에 중요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임을. 그럼 둘째,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자신과 후대에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본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서 준행하였음이라. 창세기 20장 18절 말씀.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은총을 받았다면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또 셋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 보여주는 대로 천국도 우리가 그냥 주술처럼 주여 주여만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말씀 지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도 하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신명 1장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어떤 위기에도 든든히 서게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순종의 배후에는 언제나 내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교만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운명도 하나님께로 귀결될 것이기에 오늘의 생사박도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되면 순종하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하고 납득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고 보면 주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이며 말씀하신 그 뜻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백무산 시인이 쓴 정지의 심이란 이런 시가 있습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뭘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브레이크에 제동 한 개만큼 달릴 수 있습니다. 엔진의 힘만 믿고 브레이크의 한계를 무시하고 달리다 보면 대형 사고를 유발하고 맙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스톱할 수 있는 능력이 달려간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습관을 스톱할 수 없기에 중독에 빠지고 마음을 스톱하지 못하기에 근심에 빠집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인도자로서 불같은 추진력이 있었지만
그런 멈춤의

0: 능력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호렙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생을 마칩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미완성으로 마친 그 순종의 멈춤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달리기 못지않게 멈추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나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순종으로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1: 믿음 위에 서서.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요.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여

0: 노리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락의 강단.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락의 강단. 이 시간 말씀의 김운성 목사입니다.
1: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 오늘부터 저는 승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승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과정에 많은 난관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오해와 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두어 가지를 오늘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채로 따르는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간증처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산에 목회하러 처음 내려갔을 때 성도들이 정말 어리석고 연약하고 젊은 목사인 저를 뜨겁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성도들이 저를 사랑해 준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를 사랑해 주는 것과 교회 현실은 별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 주는데 교회는 차 가라앉아 있어서 예배 시간에도 별 은혜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새가족이 오지도 아니하고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가라앉아 있었는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교회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때 제 속에서 굉장히 낙망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고 결국은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부산에까지 보내셨나요? 왜 이 먼 데까지 저를 보내시고 왜 이렇게 우리를 방치하시나요? 이렇게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를 깨닫도록 하시곤 했는데, 그날 새벽에도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 중에서 제 가슴에 박힌 구절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너는 모세죠?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먹이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인데,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하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에 속한 호렙산 기슭에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 땅이 왜 거룩한가요? 갈라터진 그 땅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인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거기가 거룩한 곳, 성지처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서 있는 거기 나도 서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제 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게 아니구나. 내가 오해했어. 하나님은 나를 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동행해서 오셨고 지금 여기 부산에 같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확신이 그날 새벽에 드는 순간, 왜 나를 이리로 보내셨나요? 이런 어리석은 원망의 기도는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된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심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저의 영적인 이 왜곡된 모든 것이 다 해결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그다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한번 보세요. 아,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이제는 됐어. 하나님은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진 않을 거다. 나를 도우실 거다. 내가 설교할 때마다 잘하도록 도우실 것이고 교회가 부흥되게 도우실 것이고 예배당 건축이 잘 되도록 도우실 것이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여러분 제 생각이 틀렸나요? 맞았나요? 잘 모르시겠죠? 제 생각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건 맞아요. 근데 왜 제가 거기 착오가 있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제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분은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여 높여야 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나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시는 나의 머슴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데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인데 이 구조가 거꾸로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궁극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시고 나를 그분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나를 섬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이 나를 섬기셔야 하는지 이 구조가 완전히 왜곡된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다 그분들의 모습도 저와 똑같아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금방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 이 한마디에 그동안의 인생을 다 버리고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게 그게 간단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간단하게 돼 있지만 그분들은 이미 계산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봤거든요. 야, 저분을 따라다니면 고기 잡는 것보다 천배만배 유리하겠다. 저분을 따라다니면 저분의 능력으로 저분이 뭔가 하실 때 우리 한 자리씩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미 계산 끝내고 따라 나간 겁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민낯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주님은 죽음을 생각하며 비장하게 올라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라도 되시면 자기들이 한 자리씩 할 생각으로 꽉 차 있었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걸 두고 길에서 누가 더 크냐 다투기만 했잖아요. 그러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우리가 앉게 해달라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청을 하게 됐고 그걸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다 분노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제자들의 본심입니다. 본심.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뭔가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뭔가 이상하게 됐어요.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분이 뜻밖의 체포돼서 끌려가시자 이건 아니잖아. 저분과 연관되었다는 게 알려지면 괜히 우리까지 붙들려가서 고초를 겪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미련 없이 도망가.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들이 주여 주여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수정도는 종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시고 설령 우리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분을 향해 경배와 찬송을 올려야 될 우리 인생의 전부이시고 그분만 내게 계시면 나머지가 다 소용없게 되는 그런 고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강한 신앙의 구조로 제가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돼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에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명색이 목사인데도.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데까지 따라가는데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요, 우리 속에 조바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아까 승리하는 주님이시라고 그랬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배신자들, 제자들을 버리는 게 마땅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면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주님이 우리를 수도 없이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대 이상의 주님이신 걸 그때 알았거든요. 주님은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시는 그 정도 능력은 알고 있었지만 죽음까지 이기고 부활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분을 보는 순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눈이 열려서 알게 되면서 아, 이분은 우리 목적을 위해 이용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높여 경배해야 될 분이구나. 그동안에 자신들이 주님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랐던 게 부끄러웠어. 이제는 기회만 주신다면 내 생명까지라도 당신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신앙 의식이 완전히 탈바꿈되게 되었어요. 그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죠. 세 번 물으셨을 때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심이었어요. 전에는 내가 예수님 당신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그랬지만 이젠 아닙니다. 당신같이 저를 사랑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기회를 주신다면 내 생명까지 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린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십자가를 이미 지지 않았느냐? 너도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생명까지 드릴 거다. 너야말로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거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제는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님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높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이런 믿음에 도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조바심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조바심이 가득 찬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거든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곧 질문을 잘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게 질문이었는데 그들이 두 가지를
잘못 생각한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 우주적인 종말론적인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걸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눈앞에 있는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로 오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로마의 속박 아래 있지만 벗어나서 예전에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라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때에 관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 바로 오늘 지금입니까? 이게 조바심으로 가득 찬 질문이죠. 빨리 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왜 이런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걸 봤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때가 무르익지 않았느냐, 이제 곧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기대감이 조바심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셨어요. 여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여러분 때와 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누가 주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주관하시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요.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초조해하고 조바심 내지 않아도 너희들을 위한 때가 다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너무 조바심 내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는 말은 뭘 그런 걸 알려고 하느냐라고 꾸지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데 대한 조바심을 버려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 일은 따로 있다, 그 조바심 내지 말고 할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 할 일이 뭡니까? 그 유명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너희들은 조바심을 가지고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때가 올 줄 믿으면서 오늘 해야 될 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다 정해져 있고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리면서 사명을 다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유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바로 그 비유입니다. 여러분 13장에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비유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오늘 하나를 읽었는데 소위 가라지 비유라고 부르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어떤 주인이 남의 밭이 아니고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종들이 보니까 싹이 날 때가 되고 자라는 걸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옆에 가라지들이 막 같이 자라는 겁니다. 종들이 놀래서 주인에게 와서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 가라지는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알고 있어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그 위에 덧뿌리고 갔구나. 주인은 알고 있어요. 종들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하니까 주인이 그냥 놔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놔둬라.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스럽다 하면서 추수 때가 오면 추수꾼들에게 내가 말할 거다. 가라지를 먼저 다 뽑아가지고 묶어서 불사르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곡식들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게 할 것이다. 이게 오늘 읽은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대단히 놀랐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몇 절 내려가 보면 36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뜻을 직접 설명하셨어요. 그 설명한 내용 중에서 우선 37절에서 3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셔요. 여러분, 거기 비유 속에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이 누굽니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 주님께서 내 밭이다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인 마귀가 와서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그 속에다가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 때가 오는데 그때가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들이 올 건데 하늘의 천사들이 온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현재는 어떤 시간입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가라지가 더 먼저 자라고 더 무성해서 곡식들을 견디지 못하게 힘들게 하는 때, 그게 바로 지금이죠. 이게 현재의 시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뭐냐 하면 깊은 탄식밖에는 나오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세상은 지금 어둡습니다. 탄식의 시대가 됐어요. 많은 사람의 눈물, 많은 사람의 고독, 아픔들, 이 지구촌을 덮고 있는 온갖 것들, 그게 다 탄식이 돼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성도들의 탄식 소리, 저 북한 동포들의 탄식 소리. 여러분, 찬송가 515장 1절이 진짜 실감나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어떤 때는 우리가 빛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고요, 탕자처럼 기진한 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깊은 탄식의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다잘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세상에 악이 성한지 말로 다알 수가 없는 거죠. 이 탄식이 눈물이 되고, 이 눈물이 절망이 되고, 절망이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게 지금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은 탄식 속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야기를 끝내셨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의 서두에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여러분, 주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승리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탄식의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판을 확 뒤집어 엎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반전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곧 다음 이야기예요. 추수 때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의 설명을 40절에서 43절까지 읽어볼 텐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뭐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때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계속 그렇게 고통받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해처럼 빛나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설까요?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무릎을 꿇고 버텨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견디셨는데 조금 더 견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30절은 추수 때까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싸우셨으니까 그때까지 조금 더 싸우시고 인내의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견디게 해주시고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들판이 누렇게 변할 겁니다. 추수 때가 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 세상이라는 것 전체도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따라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승리하시는 날이 그 추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라지들이 묶여서 불태워 들어가게 될 때 하늘에 해처럼 빛나는 하늘나라 알곡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고통을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러분이 걸어야 될 길을 꾸준히 걸으시고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리시고 하셔야 될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견뎌내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다 그렇게 승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추수 때가 될 때 어떤 승리를 거두실지를 말씀하셨사오니 그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탄식 속에서 있지만 탄식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도록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린 영락의 강단. 지금까지 김운성 목사의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2-2280-0114번입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첫 번째,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두 번째,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에듀아르. 항상 저질러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없어 포기했던 실수들을 저질러가며, 공포가 다시 엄습해올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는 죽지도 기절하지도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 기껏해야 날 지치게 하는 게 고작일 그 공포와 맞서 싸워가면서 난 모범적인 삶의 교본들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모험을 발견하라고 충고할 거야. 파울로 코엘료의 베로니카.

0: 진리의 말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 전에 방송에서 소개되었던 닉부이치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습니다. 조그만 닭날개만한 작은 팔 하나가 있는데 몸통밖에는 없는 이 닉부이치치는 이제 8살 때쯤 되어서 자신을 보니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이 어린 나이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나는 잘 알고 있단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감동이 들려왔습니다. 이 닉부이치치는 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절망에서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몸통밖에 없는 어린 닉부이치치는 하나님께 절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일어나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수백 번 몸을 굴려가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연습을 훈련했던 겁니다. 그는 공도 잘 칩니다. 드럼도 잘 칩니다. 수영도 잘합니다. 그는 이중 전공으로 회계학을 전공했고 대학도 졸업했어요. 그는 학생들에게 강연을 할 때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손도 발도 아무것도 없는데 학생들은 그저 재미있게 웃곤 했습니다. 나는 200번이라도 다시 일어서려고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낫지 않습니까?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주저앉아 절망합니까? 일어서십시오. 근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절망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희망을 얻고 다시 꿈을 꿈고 일어나는 이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일이 늘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나보다 낫지 않느냐? 손도 있고 다리도 있지 않은가? 라는 말이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닉부이치치는 건강한 우리를 향해 오히려 낙심하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위로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고 일어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닉부이치치는 지금도 그는 불행이 아니라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속에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이 암울하고 절망적이어도 미래를 꿈꾸는 자들이에요. 그 꿈은 생명이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되는 겁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이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와 함께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린 끝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때로는 실패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풍랑도 만납니다. 주님과 늘 함께 다니던 이 갈릴리 바다에도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 일어났듯이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많은 인생의 문제와 장애물을 만나면서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뭡니까? 믿음은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인생을 비관합니까? 오늘도 믿음의 손을 주님 앞에 내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병에서 절망에 빠진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25절에서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여 주신 차에, 여기에 여러분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라 그랬어요. 12회를 12년 동안 병중에 있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어떻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질병의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은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압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던 내 삶에 암이다, 치매입니다, 불치병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질병보다 더 무서운 충격은 좌절감이에요. 아, 내 인생이 끝난 건가? 내 꿈이 여기서 다 멈추는 건가? 이 좌절감은요, 그 현실에 당해본 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이 병을 고쳐보려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잖아요. 여기 26절에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해석하면 유명하다는 명의를 다 찾아다닌 거예요. 병을 고쳐보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이 일 때문에 재산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효용이 없다. 집안의 경제가 다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환이 도둑이라는 말 있잖아요. 질병이라는 것은 그 아픈 환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또 관계된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도 굉장한 고통의 짐을 함께 져야 하는 게 질병이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희망을 잃는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희망을 잃으면요, 모든 의욕이 사라져요. 사람이 마음속에서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에 빠질 때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그냥 다 떨어진대요.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력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2년 병중에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이러한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게 오늘 27절,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오늘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절망과 좌절에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모든 재산을 허비한 이 절망적인 이

이 현실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신다는 소문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눈물을 씻어주셨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겠다는 이 여인은 소망이 생긴 거예요. 12년 동안을 병 중에 있던 여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곁으로 다가간 거예요. 여러분, 12년을 병 중에 있던 이 여인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 예수 만나면, 내가 예수를 만나면 산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소망이 이 힘을 준 거예요.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예수의 소문이에요. 이 소문이 바로 희망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 복음.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 만남의 접촉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접촉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질병에서 절망 중에 있는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는 찾아오심에 대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곁으로 다가간 겁니다. 이분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소문을 들은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소망이에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저도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외삼촌으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새 총을 가져와서 내가 어릴 때 내가 갖고 싶어 만들려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 교회 가재. 그 예수님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뭐 내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겠다고. 그것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오늘의 목사까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되고 들려줘야 돼요. 이것이 전도고 이거 선교예요. 뭐 전도가 특별하고 선교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절망했던 여인이 들은 소문이 뭐예요? 희망이에요. 꿈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소망이 뭐예요? 기회인 거, 기회.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나함 나라에 나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어, 이 집에. 근데 이 나하만이 한센병이 걸린 거예요. 겉은 화려한 장수였지만 속은 썩어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것을 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우리나라에는요 선지자가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이 한센병 고칠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엘리야. 거기서 고침을 받잖아요. 오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찾아온 오늘 이 여인은 28절에 보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오늘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 옷에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살리라. 구원이란 말이 뭐예요?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일어선다는 거, 고쳐진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사람이 희망이 생겨요.

그는 군중을 해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피골이 삼접된 그 약한 몸으로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을 믿고 손을 내민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밀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믿음의 손입니다. 원래 이 믿음의 손을 내밀 때 29절에 어떻게 되었어요? 이 여인의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몸에서 혈루의 근원이 믿음의 손이 닿는 그 시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만 통로가 열리고 전달이 되었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또한 주님은 뭐라고요? 야, 누가 내 몸에 손댄 자가 있다. 내 몸에 손댄 자가 누구냐 찾았어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 많은 군중들이 얼마나 많이 손을 댔겠어요? 이게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아 예수님, 이 많은 군중들이 뭐 손을 대고 잡아당기고 막 이랬지 그랬더니 아니다. 내 몸에서 손을 댄 자에게 능력이 나왔다지. 내 몸에 손을 댄 자에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주님의 옷에만 닿아도 나을 것을 믿으며 손을 내밀었던 그 믿음의 손, 그 손을 댄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몸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성경엔 노아, 모세, 다윗, 엘리야 모두의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주님이 찾으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손이 주님께 닿는 시간 문제가 해결돼서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29절에 따라해봐. 혈루의 근원이 곧마름에, 혈루의 근원이 곧마름에. 12년을 여러분 혈류가 하혈이 하혈, 여자가 하혈하던 그것이 곧마름에, 곧마름에 치료가 즉시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라는 말이 라파. 이 치료라는 것은 무슨 육체만이 아니에요. 영혼과 정신, 우리의 환경과 삶의 전 영역에 전인적인 치료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라는 거 라파. 문제는 이 치료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믿음의 손이 닿는 그 시간이었어요. 믿음의 손이 닿는 시간. 여러분 믿음의 손이 닿는 그 시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이 시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도 만나잖아요. 때로는 절망도 찾아오고 낙심도 찾아오고 길이 막히고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뭡니까? 믿음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손을 댄 것은 주님과 믿음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관계. 원 열심의 손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의 손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믿음의 손이야. 믿음의 손. 여기 이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

믿음으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손을 내미는 삶이에요. 오늘 날마다 믿음의 손을 주님 앞에 내밀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 같이 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해 믿음의 손을 내민 이 여인을 향해 34절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 그 띄워주세요.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 하나는 평안히 가라. 세 번째는 네 병에서 너요 네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건강할지어다. 세 가지를 축복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서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도 여러분 네 믿음이라고 했어요. 바로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항상 자신 속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굉장하고 떠들썩하면서도 주님이 볼 때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천국에 가봤더니 꼭 올 줄 알았던 그분은 안 와 있더래. 근데 저런 인간이 어떻게 올까 했는데 그 사람은 와 있더래. 사람이 보는 평가와 기준은 다른 거예요. 남의 믿음을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네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첫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평안보다 더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은혜의 증거는 평안입니다. 평안히 가라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보장해 준다. 너의 앞길을 네 가는 길을 내가 보장해 준다는 약속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인생의 문제 해결해요.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때로는 여러분 삶의 과정, 환경적 치유, 여러분 이 모든 회복된 전인적 치유만이래요. 여기서 건강할지어다는 이것은 한 육체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 사회도 건강하고 우리 민족도 건강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하나님은 전인적 치유하는 사람이죠.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인생에 병들었습니까? 삶이 무너졌습니까? 뒤틀립니까? 복잡합니까? 종류가 어떻든 우린 주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인적 치유, 평안히 갈자.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믿음의 결과는 문제의 해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낙심됩니까? 이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망하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살아가진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손을 내밀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0: 인생을 사는 동안에 풍랑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때로는 실패도 만납니다. 이런 모진 바람이 불어오는 세상에서 올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밀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손을 내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일어서기 원합니다. 세상 풍랑이 많은 세상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상담 문의는 서울전화 3423-0451번입니다.

0: CBS 휴식 같은 라디오
1: All the good life.
0: 여기는 CBS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7: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6: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8: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8: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히 콤비타죠!
10: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앞으로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슬프고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신앙인에게 이별은 단순히 그 슬픔을 견디고 끝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픔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믿음과 소망을 더 단단히 세워가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CBS 왕장 오늘은 사랑하는 이를 떠내보낸 자리에서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마주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사별신학이란 책을 펴내신 김성용 목사님 만나볼 텐데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맡았으.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4: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3: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9: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0: 경복
9: 잠재력을 전문가로
10: 경복
9: 4호선 캠퍼스
11: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오늘 CBS 광장은 이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김성용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월에 이 사별 신학이라는 책을 펴낸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성용 목사로 합니다. 부산 석포교회 교육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0: 예, 말씀처럼 최근에 사별 신학이라는 책을 펴내셨어요. 어떤 책인지 짧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이 사별 신학이라는 이 책은 어떤 교리적인 어떤 지식이나 또 신학적인 그런 어떤 학문적으로 접근한 책은 아니고요. 예. 이 책은 실제적으로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속에 사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묵상해서 제가 겪었던 사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에세이 형식에 빌어서 그렇게 집필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별을 마주한 자에게 드리는 예. 삶의 지침서 혹은 이별 지침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런데 예. 책 제목이 좀 특이해요.
1: 그렇죠.
0: 좀, 신학이라는 예. 말을 우리가 흔히 조직 신학, 뭐 실천 신학, 좀 학문적인 의미로 많이 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신학이라는 낯선 제목을 이 책 제목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이거 사별 신학이라고 표현했을 때 일반적으로 되게 좀 딱딱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0: 예.
1: 대중적으로 신학이라 그러면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또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는 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책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0: 예.
1: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제가 겪었던 사별의 그 고통을 저희 간증 형식으로 또 성경 가운데에 있는 사별의 내용들을 함께 접목해서 그렇게 지금 전달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

0: 원래는 이 책이 사별신학이라는 책 제목도 생각했지만, 원래는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상처가 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뭐 실천신학 또뭐 성경신학, 조직신학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과는 좀 분리되어 있는 듯한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신학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연계된 부분이 신학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었고요. 실제로 저의 은사님이신 이제 총신대학교 우리 신국원 교수님이라든지 또 고신대학교의 조승국 교수님께서 제가 자문을 구했을 때 이런 질문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코멘트를 주시더라고요. 아, 생활형 신학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부분들이 모든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괜찮다. 사용해도 무방하다. 자, 그런 어떤 동의를 얻고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또 사별 신학이라는 어떤 요즘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책을 짓게 되었습니다.
1: 네. 에세이 글을 이제 써내려 가시면서 생각하셨던 원래 책 제목은 상처가 꽃이 되게
0: 하시는
1: 하시는
0: 하나님.
1: 하나님. 목사님 개인적으로 겪으신 상처가 꽃이 되었다는 경험을
0: 그렇죠.
1: 고백을 담은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럼 좀 자세히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사별의 아픔을 겪으신 이후에 이그 감정, 하나님 앞에서 고백, 이런 글들을 이제 쓰신 거잖아요. 사모님을 어떻게 떠나보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0: 네. 저희 집사람이 사실은 2019년 말에, 그 추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저희 모친 집에 가서 저 추석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데 다리가 좀 저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병원 가보자. 그러면서, 추석을 보내고 집에 와서 또 한의원도 다니고 또 병원도 다니고 하니까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건 아니구나. 그냥 허리 쪽에 좀 문제가 있구나. 보통 우리 보면 허리가 좋지 않으면 다리가 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이듬해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 지나고 3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가 좀 이제 생각보다 좀 저린 게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병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척추 전문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에 그래도 유명하다는 병원을 방문했는데, 거기 들어갔더니만 선생님이 이제 MRI 촬영을 하고 저희 부부를 부르는 거예요. 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만 선생님이 우리를 앉혀놓고 척추에는 그렇게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착증이 조금 있긴 한데 이 정도로 이런 증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중추신경이라든지 말초신경, 이 자율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뇌 쪽에 문제가 아마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좀큰 병원에, 대학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 집 근처에 해운대 100병원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있어서 갔더니만 자율신경, 또 신경, 뭐 중추신경, 말초신경 다 검사를 했는데 이상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최종 이제 검사가 남겨뒀는데 그게 뇌 검사를 했거든요. 뇌 MRI를 찍으러 들어갔는데 한 20분 있었나? 안쪽에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보호자님 찾더라고요. 갔는데 그 분이 머리에 뭔가 큰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신경외과로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추스르고 이제 올라갔더니만 그 병실에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저희들을 앉혀놓고 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뭐 보호자 하나만 계시고 나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말씀 없이 두 이제 뇌가 있는데 머릿속에 뇌 종양이 있습니다. 그것도 악성 뇌종양, 교모 세포종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크기가 좌뇌와 우뇌 사이 그 신경이 다 지나가는 골목에

0: 길이가 7cm, 폭이 4cm짜리 모양 자체도 좋지 않는 그런 나비 모양의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선생님 그러면 이대로 둔다면 만약에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2개월 삽니다. 2개월. 그 자리에서 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어떤 면에서 망치로 한 대 탁 얻어맞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수술이 가능합니까? 하니까 가능은 한데 좀 말 것을 흐리시길래 네. 그럼 추천할 병원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것도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들을 받아서 여기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당시 이제 명의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제 올라왔죠.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그 해운대 백병원 로비에 1층에 아니를 데리고 내려가서 둘이서 로비 앉아서 막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산다라는 그것이 당장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슬펐지만 저의 3남매 그때 당시 우리 막내가 6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엄마의 손길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절망감이 찾아오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겉으로는 이야기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네.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어떤 원망이 그 당시에 참 많이 저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죠. 그 자리에서. 예. 네.
1: 뇌종양 말기 선고를 받을 당시에 네. 2개월 길어야 2개월이라는 그렇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거예요.
0: 네네네. 맞습니다.
1: 치료 과정은 어땠습니까?
0: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해운대 백병원에서는 안 받기로 하고 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올라왔죠. 그래서 참 감사하게 그때 또 좋은 의사 그 분야의 뇌 쪽에 좋은 명의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니를 데려다 놓고 저와 이야기 나누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치료술이 아니라 연명술이다라고. 그때는 또 아내를 내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저한테 이 교모세포증이라는 이 악성 뇌종양은 거의 99.9%가 치사율이 높다. 그래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우리 아내가 말기 때 발견됐기 때문에 네. 벌써 머릿속에는 그 보여지는 부분 외에도 그런 암 인자들이 다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사능 치료와 또 5월 달에 바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90% 가까이를 머리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를 이어갔죠. 병원에 있을 때는 아내를 이게 머리에 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머리에 이게 수액을 넣는데 그 수액의 약 재료가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 뇌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약을 쓰는데 그 약은 이 이제 인뇨 현상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소변을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 단위로 소변을 봅니다. 근데 아내가 그 당시에 뇌 한쪽 반수 마비가 왔었어요. 손하고 다리하고 쓰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대소변을 제가 갈면서 지냈죠. 그래서 두 달 반가량을 제가 신순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내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간병을 했는데 간병사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왜? 계속 대소변을 갈아줘야 되고 밤중에도 한번 그 틈을 놓쳐버리면 한 시간 단위로 제가 소변을 본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틈을 놓쳐버리면 완전히 그냥 시트가 다 오줌으로 다 이렇게 소변으로 젖게 되니까 그건 늘 갈아줘야 되니까 하루에 제가 많이 이 시트를 갈고 옷을 갈아입힌 적이 네 번까지도 제가 갈아본 적이 있습니다.
1: 네. 투병하시는 동안 곁에서 참 힘드셨을 텐데 3남매 주셨다고 했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막내 아이가 당시 6살이었고.
0: 네, 6살이었죠.
1: 엄마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나이대의 자녀가 있었던 건데.
0: 네.
1: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도 궁금해요.
0: 그렇죠. 네. 이제, 다른 큰 애들은. 네.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었고 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엄마로부터 100%는 아니지만 물론 그들도 성장기이기 때문에 다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투병하는 기간 동안 그 투병 전에 건강했을 때에 그래도 엄마의 어떤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막내 아들은 6살밖에 안 됐었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찡한 거예요.

0: 조금씩 이 자라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좀 아프게 다가왔죠. 어떻게 보면 저의 아픈 손가락인데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아이가 이제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집사람이 소천했을 당시에 그 아이가 제가 그랬거든요. 엄마가 이제 소천하고 입관을 들어가기 전에 그 막내 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7살이 되었죠. 1년 3개월 투병했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랬어요. 7살 된 아이한테 우리 아이 이름이 의진입니다. 의진아, 이제 엄마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지 못해.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 볼 수 있는 날이 있어. 내일 입관할 때에 엄마 얼굴 아빠가 보여줄게. 그리고 갔죠. 네. 엄마는 천국으로 이사 갔어, 천국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엄마를 만날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서 아이를 이제 입관회 때 입관식 하는 날 들어가서 엄마 얼굴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막 거기서 막 부비부비하면서 엄마를 마지막으로 이제 울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발인을 하고 이제 화장터 가서 집 사람을 이제 화장 시키고 버스에 딱 오르는데 마침 제가 이제 그 뭐죠 그게 함을 유골함을 예. 제가 들고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뒤에 제 막내 아들이 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또래 애가 친구가 같이 탔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우리 가족이 원래 6명이었어.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형, 누나, 나 6명인데 엄마가 이제 하늘나라로 이사 갔어. 그래서 이제 가족이 5명이야. 근데 제가 가슴이 뒤에서 들리잖아요.
1: 네.
0: 바로 뒤에 있었으니까. 가슴이 쨍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 어린 아이가
1: 네.
0: 그 고백을 하면서 천국을 인지하고 천국에 엄마가 이사를 갔다는 이 표현을 하는 것이 마음에 참 위로가 되었고
1: 네.
0: 그 아이가 지금까지도 울지 않아요.
1: 그래요.
0: 정말 제가 깜짝 놀랄 만큼 엄마는 천국이 있잖아.
1: 네.
0: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 아이가 천국을 소망하는구나. 엄마를 잃었지만. 좀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1: 아빠로서는 그런데
0: 네.
1: 목사님은 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잖아요.
0: 그렇죠.
1: 성도들 앞에서 평상시에 성도들 가정사에 아픔이 생겼을 때 의연하게 가서 보듬기도 하고 이런 목회를 하시던 분이 네. 직접 그런 아픔을 겪었을 때 성도들 앞에서 뭔가 좀 뭐 의연해야 된다? 뭐 이런 뭐 심적 부담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1: 교회 안에서의 이 생활은 어떠셨는지도 듣고 싶어요.
0: 그때 저희 아내가 발병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은. 사랑도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잊지 못하죠, 사실은. 네. 그리고 제가 당면한 슬픔을 저도 이 책에서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성도들 앞에서 의연한 척하면서 그렇게 행할 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또 저만의 공간에서 아내에 대한 그런 추억과 또 마음으로 사실은 오열도 하기도 하고 저도 이 경험을 난생 처음 느꼈잖아요.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내랑 오래도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뭐 제 책에도 설명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제 영상 보니까 네팔에서 지금 물난리가 홍수가 났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울고 제 감정을 다 드러냈습니다.
1: 네.
0: 제가 우리 사역을 할 때에 사모 면허 또 부모 면허라는 책을 쓴 박인경 사모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 초청해서 한번 이렇게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남편 목사님 떠나보내고 이어서 아들 사랑 아들 떠나보내고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저도 그걸 겪었으니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애도를

0: 아끼면 안 된다. 그분이 제주도로 애도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갔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아 그렇구나. 그때 그분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아 슬픔은 감추는 게 아니구나. 토해내고
1: 예.
0: 애도의 눈물을 충분히 흘릴 때에 가슴에 멍울이 맺히지 않구나. 그 생각, 그것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도 저는 때로 눈물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저는 저의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목회를 했었습니다.
1: 네. 성도들 앞에 서야 하는 그 상황, 목회자로 서야 하지만 네. 슬픔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않았다.
0: 네네네.
1: 예. 그런 어떤 정직한 절규가 아픔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0: 네.
1: 좀 이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0: 네.
1: 어떻게 이 그 슬픔, 깊은 슬픔 속에서 일어서는 그 계기를 찾았는지 첫 단추가 어떤 거였는지 말씀이 가능할까요?
0: 저는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셨지?
1: 예.
0: 원초적인 어떤 질문 속에 제가 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제가 밝히고 있지만 욥을 좀 묵상을 했었는데 욥이 갑작스럽게 자녀들 잃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욥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을 찢고
1: 예.
0: 머리털을 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슬픔을 극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게 아픔을 어떻게 보면 절규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제게 참 가슴에 와닿거든요.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욥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우리가 어떤 절규든 또 어떤 아픔이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갈 때 진정한 회복이 있구나. 아,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 제 삶의 어떤 포인트가 달라지더라고요. 아, 제게 주신 그 아픔이 아,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줬었을까라는 원망에서 이제는 아, 그게 아니라 내가 겪었던 이 아픔과 슬픔과 이 사별의 고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로 사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별의 아픔을 제가 겪었을 때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언젠가는 제 아내의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책을 써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때 생겼습니다. 사실.
1: 예. 네. 깊은 절망의 마음 속에서 네. 이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0: 네.
1: 사모님과 이별한 이후에 새로운 사명을 또 발견하셨다고 들었어요?
0: 새로운 사명까지라고 말씀드린 그렇지만
1: 예.
0: 제가 이 사별의 이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좀 위로가 되는 사역들을 내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1: 위로 사역.
0: 네. 예. 그래서 지금도 소소하게 지금 집회 일정이 잡혀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집회 가운데서 의외로 공동체 속에 사별의 아픔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희 선배이기도 하시지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우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읽는데 제 책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접근해보는 것은 또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은 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자기가 묵상해 보지 못했다더라고요. 근데 제 책에서 그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 누군가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좀 제가 겪었던 것들을 나누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야겠다.
1: 네.
0: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 예. 그와 더불어서요.
0: 네.
1: 이 절망 끝에서 부활의 소망도 발견하셨다고
0: 네.
1: 고백을 담으셨는데
0: 네.
1: 사실 우리 일상에서 평온한 일상에서 이런 어떤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접하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듣거나 할 때
0: 네.
1: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라
0: 네.
1: 이런 말씀 많이 듣지만
0: 네.
1: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네, 네.
1: 그러나 실제로 정말 내 일로

0: 정말 사별의 아픔과 같은 큰 일이 닥쳤을 때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1: 네.
0: 어떤 지점에서 다시 생명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
1: 네.
0: 그 마음을 먹기까지의 그 과정을 들어보고 싶어요.
1: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 사실은 우리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포인트가 일반적으로 사별에 대한 아픔, 뭐 죽음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크게 안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0: 네.
1: 그런데 공동체 내에 누군가가 아프다든지 또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지금 사경을 헤맨다든지 또 장례를 치렀다든지 또 죽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내용을 가지고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또 사별했을 때의 그 당사자들 가족들의 입장에서 본문을 해석해서 들어가니까 새로운 인사이트로 그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집회들마다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가서 말씀을 전하면 죽음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망으로 이끄는 우리가 원론적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굉장히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0: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1: 네.
0: 질문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 질문이 내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0: 예.
1: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내 삶은 달라지는 게 없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문제가 찾아오고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가 데려와 줄 수 있거든요.
0: 그럼 그 흔들리는 믿음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1: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뭐죠? 그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쓴 빨강머리 앤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멋지대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아니까요.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대사. 근데 이거를 제가 하나님께 적용해 봤어요.
0: 예.
1: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어려움을 안 맞아야 되는데 왜 우리의 어떤 존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내게 안겨다 주실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혼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삶의 해석을 달리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성숙케 하는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고통이 은총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 책도 쓰셨어요. 고통이 은총이다. 고통을 뒤집어 놓으면 그것은 은총이다. 고통이라는 동전을 뒤집으면 은총이 그 뒷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가 하면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은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케 하는 고난, 우리를 자라게 하는 연단과도 같다. 그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그거든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나는 모르지만 누구나 아십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구렁텅이 밀어넣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더 성숙하게 빚으셔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장장이가 그 쇠를 달궈서 막 망치질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으면 맞을수록 그 쇠덩어리는 고통이죠. 그러나 맞으면 맞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집니다. 무쇠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패러다임을 조금만 바꿔서 말씀을

0: 말씀으로 적용해 보시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고난 당하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그에 대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예. 목사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겪으셨던 사별의 아픔 거기서 회복되시고 위로 사역을 지금 펼치고 계신다고 했어요.
0: 그죠. 요즘 집회를 조금씩 다니고 있습니다.
1: 그래서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테고.
0: 네.
1: 그래서
0: 100% 안다라면 그건 교만이겠죠. 그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르니까.
1: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하시는 그 사역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 일상에서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을 마주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정말 같이 아픈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위로해 주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아서 그 위로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0: 아, 많죠. 왜 그러냐면 제가 사별을 당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 때에 또 담임 목사 시절 때에 교회 장례가 나지 않습니까? 가면 했던 말들이 좀 가벼운 위로였구나.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냥 힘내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이런 위로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겪어보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저로서는 최상의 위로였지만 듣는 사람은 그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별 아픔을 겪고 나니까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캐시 피터슨이 쓴 애도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들었을 때는 좋은 위로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는 더 좋은 곳에 있을 거야. 또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천사가 더 필요했었나 봐. 또 배우자를 상실하는 것이 상처가 된다면 역으로 생각해봐.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해봐봐. 또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이제는 좀 그만 슬퍼해라. 좋은 생각만 해라. 너의 마음을 바쁘게 하도록 다른 곳에다가 좀 관심을 가져봐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지극히 그냥 위로하고 좀 힘을 붙드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별을 당한 자에게는 그 말도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고의 위로는 딴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안아주고 그리고 눈물 흘려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 제가 아내가 그렇게 갔을 때 장례식장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왔었거든요. 왔는데 그 친구도 별말 안 했어요. 뭐 어떻게 살 거냐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를 푹 안아주는데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떤 100마디의 말보다도 제 마음속에 같이 울어주는 그 친구의 눈물이 크게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청취자들도 주위에 그런 아픔이 있으면 많은 말 한다고 좋은 위로가 아닙니다. 같이 안아주고 눈물 흘려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겠나. 예수님께서도 울어주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으시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이별의 슬픔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는 또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될까 그런 말씀도 들어보고 싶은데 장례를 전후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좀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0: 그렇죠. 이게 장례가 나면 우리는 생각할 때에 장례가 나면 장례가 끝나면 애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의 한계죠 사실은.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장례 때는 경황이 없어요. 그냥 간다고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장례가 끝난 다음에 슬픔이 몰려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니까 더 슬퍼지고 두 달이 지나니까 더 슬퍼지고 물론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후폭풍으로 슬픔이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사형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만큼. 그래서 교회에다가 제가 한 달 제가 휴가를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물론 이제 안식호를 가지면서 제가 많이 회복되었지만 이게 슬픔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장례 끝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지체들이 이제 그런 장례를 치르잖아요. 뭐 혈연적인 지체는 아니지만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방법은

0: 그렇습니다.
1: 담임 목회자에서 부교역자로 이 바꾸신 뭐 이유가 있을까요?
0: 사실은 저도 이제 아내를 떠나보내고 이제 담임 목회 사역 가운데 이제 내려놓게 됐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쉼이 필요했고, 왜냐하면 가정 사역을 해야 되지, 아이들 케어해야 되죠. 또 교회 사역들도 병행해야 되죠. 이게 참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요리를 해본 적도 없었고, 겨우 아내 생일 때 미역국 정도 끓이는 정도였는데, 라면 끓일 정도였는데, 막상 아내를 떠나보내니까 모든 몫이 저희 몫이었어요. 물론 아내가 투병할 때는 저희 모친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1년 3개월 동안에는 아이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가정 가사를 어머니가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보내시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모든 이제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이후부터 제가 가사 일을 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하고 다 했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많이 심신이 지친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2년, 3년 정도를 제가 그렇게 해오는 과정 속에 저도 몸과 마음을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다소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러면 좀 쉬자, 이 기회에 제 마음과 몸을 좀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사임을 하고, 또 그렇다고 교회 사역을 완전 내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섬겼던 이제 부산 석포교회 목사님께 마침 또 교육자를 구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지금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제 교육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1: 예. 네. 목회자로서 회복의 기간을 거치고 계신 거네요.
0: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제가 지금 이 시간이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별 신학을 통해서 제가 책을 쓰고 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수 집회들도 다니면서 또 성도들한테 좀 좋은 선한 영향력을 저의 삶의 이야기와 함께 또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힘을 얻더라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사역에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도 몰랐는데 교회들마다 이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약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전문성을 좀 더 길러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예. 삼남매를 돌보시면서 이제 아버지로서, 목회자로서 이제 앞으로의 또 계획 다짐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열심히 있으신지.
0: 그렇죠.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이 이제 목적이죠. 제가 우리 아내가 신촌 세바란스병원 마지막 항암 주사를 맞으러 올라왔을 때 한 달에 두 번씩 올라왔거든요. 이제 마지막이라기보다 이제 항암 주사를 올라왔는데 이미 암 덩어리가 다 퍼진 거예요.
1: 예.
0: 이제는 머리 뇌 속에 다 퍼져서 이제 병원에서는 항암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내는 몰랐죠. 근데 자기가 얼굴도 달라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다가왔다는 걸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복도에 이제 함께 앉아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직감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슴이 철렁했죠, 사실은. 근데 그 말이 제게 어떻게 들렸냐면, 이제 당신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돼. 이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아내의 그 외침이 저에게는 사명으로 넘어오는 순간이었죠.
1: 네.
0: 제가 책에서도 말했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야곱의 유언도 마찬가지고, 그 열두 지파의 앞날에 대해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그 관문 앞에서 던지는 그 유언 한마디가 그 자녀들에게는 사명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사명으로.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죽음 앞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자기 유골,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어떻게 보면 유언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사명으로 다가가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아내의, 저희 아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이 말이 제게는 당신이 자녀들 돌봐야 돼,

0: 믿음으로 잘 양육해줘라는 부탁 사명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100% 제가 잘 감당한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나름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사별 신학을 통해서 상실의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정말 그것은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 아픔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가족을 잃고 그 아픔이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1년 안에, 어떤 분은 2년 안에, 어떤 분은 3년 안에, 심지어는 5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마음의 병으로 남겨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좀 애도를 할 수 있으면 해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게 사명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아까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욥기 23장 10절 말씀 경우에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통과 고난이 단순히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사별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오히려 소망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런 마음으로 좀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1: 예. 마지막으로요.
0: 네.
1: 지금 이 순간에도 예기치 못한 이별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0: 네.
1: 목회자로서 또 네. 이제 먼저 그 아픔을 겪고 또 회복의 길을 걷고 계신 분으로서 위로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0: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좀 더 묵상해 보시고 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좌절에 빠지지 마시고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사명과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네. 사별의 상처를 꽃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몸소 경험하셨고 네. 또 그 경험을 또 상처 입은 이들에게 나누는 일에 또 열심히 사역하시겠다고 다짐하셨는데
0: 네.
1: 방문하시는 교회마다 네.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꼭 정말 어림을 당하고 있는 분들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적으로 마음이 흐해서. 근데 그런 분들에게 궁극적으로 그 상처가 꽃이 되게 하시는 그 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면 어떤 분들이라도 다 상처가 변해서 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예. 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사별신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김성룡 목사님 만나봤습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0: 없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오늘 CBS 광장은 이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김성룡 목사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삶과 믿음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별의 끝에는 슬픔만 남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나눈 대화가 이별의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 슬픔을 넘어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CBS 광장 오늘은 소리엘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경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CBS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정향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2: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시면서
1: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3: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1: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살아생전 기아의 허덕이는 어린이 구호에 앞장서온 배우 오드리 헵번의 말이었습니다.
1: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2: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8: 고향 특례시.
9: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0: 마누카 꿀.
9: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0: 뉴질랜드.
9: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0: 당연히 콤비타죠.
11: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2: 콤비타 마누카 꿀.
1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된 이 전도자의 고백은 마치 새로운 계절처럼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고개를 숙이고 터덜터덜 걸어가던 사람이 문득 고개를 들어서 파란 하늘을 보는 순간처럼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일깨워주죠.